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0: 대통령이 나에게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서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모태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르신들 모두 어디서도 보기 힘든 훌륭한 분들이시지. 우리 공산당이 참 보기만 하여 우리 당에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자진이 맑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여보, 우리가 장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고 말고. 여보, 난 꼭 건널 수 있다고 믿어요. 모태똥은 손을 저으며 말을 맺었다. 물론 적의 몇 개사를 없애버려야 건너갈 수가 있겠지. 내가 놈들을 하나하나 쓸어버릴 터이니 걱정 말아요. 오호이병이 밥을 가져왔다. 모태똥이 푸른색 나는 범랑 밥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문문 나는 옥수수 밥에 무를 볶은 반찬이 들어있었다. 모태똥이 소리를 쳤다.
1: 고추는 오동지 고추볶음 갖다 주지. 손님을 대접해야 할 게 아닙니까?
2: 네, 가져오겠습니다.
0: 기름기가 도는 빨간 고추 한 사발이 금세 상무에 놓이었다. 우리 추석 동지야, 이게 없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대뜸 땀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하자재를 바라보았다. 당신 보기에는 류형이 어떤가? 아주 좋지요. 열정적이고요. 하자진이 말했다. 오늘도 류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모태똥이 알듯 말듯한 얼굴로 웃었다. 누굴 좀 소개시켜줄까 해서. 누굴요? 누구겠어요? 모태똥이 웃으며 되물었다. 지금 낙보동지만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잖아. 하자진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기는 한데 류영이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을걸요?
1: 왜?
0: 아기 나는 걸 되게 겁나 하던데요. 오는 길에 저를 부축하면서 아유 정말 고생이야 고생이야 라고 하더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1: 물론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나도 곧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저 일이 될 만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까 해서.
0: 이렇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벌써 리부촌 동지와 은은해 보았어요. 아직 그 아래 사무장과 상의하지는 않았는데 류영을 접근시킬 생각이야. 여성 동지가 홀로 아래에서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응? 날이 저물자 하자진은 그냥 부대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섰다. 모태똥과 호위병들이 한참을 붙잡아서야 겨우 주저앉지었다. 첫 딸기 울 때쯤 모태똥은 하자진을 마을 밖까지 바래주었다. 하자진을 작은 조랑말에 태운 다음 오호위병에게 휴양년까지 호위하라고 하였다. 때맞추어 닭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우러대기 시작했다. 거참 기운차게 우는 건 어제 닭 우는 소리가 좀 남다르잖아. 어?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마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1: 바로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개명삼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건.

0: 오몽산 날에 갸링 서쪽에서 숨을 좀 돌린 홍구는 또다시 사면포위에 빠진다. 이때 한 기인이 이를 잡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마침내 한 편의 기문을 만들어낸다. 1935년 2월 6일 정월 초사흗날 주황홍구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황량하게 그지없는 자시에 이르렀다. 웅대한 오몽산은 이미 은백석으로 뒤덮이었다. 눈을 맞으며 봄을 기다리는 기분이야 여느 때 같았으면 시적인 정취가 다분했었겠지만 호돗바람으로 걷고 있는 전사들은 눈 쌓인 산이 그저 괴롭고 끔찍하였다. 자시는 오몽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현소재지였다. 말이 현소재지지 집이라고는 300가구가 될까 말까인데다가 사람이 끓는 데라고는 대장간 몇 개와 절 두 개가 다인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좁고 허름하였다. 마치 세상 끝에 온 것처럼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모태동은 이 황량한 고장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여기 갖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저기 올 염려가 없으니 며칠 푹 쉬세요.
1: 모주석 동지, 저기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2: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따라붙었는데요.
0: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듯 되물었다.
2: 적들이 이 산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사실 홍군이야 숨을 돌리고 쉬면서 부대를 추스릴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좋았다. 홍군은 여기에 머물면서 부대를 재편성했다. 부대마다 사람이 많이 줄어 전투부대를 보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1군단을 뺀 각 군단은 모두 사급 편제를 취소하고 3만여 명의 홍군을 16개 탄으로 나누었다. 1군단은 3개 사, 9개 탄이었는데 2개 사, 6개 탄으로 개편했다. 3군단은 손실이 무척 커서 3개 사를 4개 탄으로 개편했고 5군단과 9군단은 저마다 3개 탄으로 개편했다. 8군단은 5군단에 편입시키었다. 간부들의 계급도 하나씩 낮추고 기관도 없앨 것은 없애어 전투력을 높이었다. 다행히 열심히 선전을 펼친 덕분에 홍군 수가 3,000명 남짓이 늘었다. 이곳 농민들이 얼마나 혁명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성과였다. 홍군은 사기가 부쩍 올랐다. 재편설 끝낸 뒤에는 장비도 가뿐하게 정리했다. 강서를 떠난 뒤 행군과 전투를 번갈아 하면서 주황소베트구역 병기공장, 화폐공장, 옷공장, 인쇄공장에서 가져온 기계와 설비들을 대부분 버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까워서 못 버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의무대의 투식이 같은 것이 그랬다. 지도부는 그 기기를 자시에 두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의무대장 하성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하기야 이 독일제 투식기를 마련하느라 애쓴 것을 생각하면은 그럴만도 하였다. 여러 해 전 주황소베트 구역에서 투식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자 상해에 있는 지하당에서 기계를 샀다. 그런데 사방이 적에게 가로막혀 소베트 구역으로 기계를 보내기가 여간 힘들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댄 끝에 기계를 관에 넣어서 룡구를 나르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은 결국 투식기는 무사히 소베트 구역에 닿았다. 이 기계는 강서 주황 소베트 구역에서 제 몫을 톡톡이 하였다. 왕가상이 적기가 떨어뜨린 포탄에 맞아 다쳤을 때도 이 기계로

싶었던 조각을 찾아냈다. 하성은 장정이 시작이 되자 관보다 좀 작은 상자를 만들어 독일제 투시기를 그 안에 넣고 짐꾼 두 사람에게 메웠다. 다른 부속품들은 작은 상자 두 개에 담았는데 마땅한 짐꾼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결국 기계를 손보는 두 청년이 메게 되었다. 야간 행군을 할 때면은 떨어뜨릴까 어디 고장날까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을 들이었다. 앞에서 몇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비추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그 기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성은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모태똥이 하성을 찾아갔다. 하성은 북경의과대학 학생이자 대혁명 때부터 당원이었다.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황소베트 구역에서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서로 데려왔던 것이다. 모태똥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성 동지, 동지한테 보물이 있다지. 버리기 무척 아까워한다고 하더군. 하성도 대충 눈치를 채고 대꾸를 했다. 그렇습니다. 모태동 동지, 아깝지요? 주석 동지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음이야 아프지만은 버릴 건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이 찰나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다 지고 가다가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홍군은 대포도 적수하에 버리고 왔습니다. 동지도 그런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멋지게 싸워 적을 시원스레 쳐부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성은 입을 다물었다. 하성 동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시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해방이 되는 날 장계석이 버리고 간 것들을 동지가 가서 접수해보세요. 그 말에 하성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

이튿날 홍군은 사람들이 진맥족집게라고 부르던 기계를 한 농민의 집에 숨겼다. 홍군이 떠나간 뒤에 국민당 현장이 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그 투시기를 찾았지만 허탕만 치였다. 1936년에야 지주의 구발로 그 투시기는 발견이 되어 곤명에 보내지게 됐다. 이는 나중의 이야기다. 주황홍군이 자시에서 쉬면서 부대를 재편성한 뒤로 전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반문화가 이끄는 사천군대 10개 고린 서영, 홍문 공현, 고현 균년 일대에서 압박해오고 손도가 지휘하는 운남군대 4개 염진 진웅에서 압박해왔다. 주황군 주훈원 종대는 필절에서 귀주에 있는 하지종 부대는 여전히 적수하의 토성 이랑탄을 지키고 있었다. 백군은 사방에서 홍군의 목을 조여왔다. 주황홍군을 횡광과 적수하 사이 홍문 서영 이남 필절 진웅 이북 지역 내에서 없애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어디로 진격해야 할지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졸려는 지휘관들대로 계속 고민하라고 일렀다. 노영은 얼마 전부터 주왕으로 옮겨 당과 군 간부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요즘 모태동은 머리가 어찌나 길었는지 답답해 보였다. 류영이 머리를 깎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그는 일에 빠져들면 겉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마음 쓰지 않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요영은 리발사를 찾아 동물을 한 솥 끓여놓은 다음 모태똥을 찾아갔다. 모태똥은 묘족들이 사는 소박한 나무층 집에 들어있었다. 요영이 뜰에 들어서서 막 층계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호이병이 막았었다. 오동지, 추석동지는 이발을 해야 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호위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무총장 동지, 좀 기다리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아 걸고는 누구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류영은 뜰에 있는 작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볕을 쬐면서 오호위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물이 다 식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었다. 이제는 올라가 봐야겠어요. 류영이 조심스레 우측으로 올라갔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류영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태똥이 속옷을 걸친 채 쪼끌상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는 손에 적삼을 들고는 이를 잡아 그대로 불 속에 던지었다. 그때마다 찍하는 소리가 짧게 울리었다. 앞에는 10만불의 일자리 군용지도가 벽 전체를 차지한 채 걸려 있었다. 모태똥은 이 몇 마리를 잡고는 고개를 쳐들고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고 지도를 바라보다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를 잡았다. 료영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가 있었다. 노영은 잠깐 서 있다가 조심조심 내려왔다. 어때요? 끝나지 않았죠? 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봐요. 류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오동지, 누가 왔나?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장편 소설 대장정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윤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저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저원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심이라는 것은 청자가 들어간 심장열을 꺼주는 차원에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 중약으로 놓고 말하면 크게 나누면 얼리 뜨는 약과 내리 누르는 약, 쌍후싱, 전장래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쌍후라는 건 얼리 뜬다는 말이고 전장래는 내리 누른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 청심, 치명, 발매하는 이것처럼 청자가 들어가서 내리 누르는 이런 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주약이 심장열을 비롯한 모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독성물질을 내리 깔아주는 내리 눌러서 해주는 이런 그 치료해주는 제품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본 제품이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과 폐경락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리치합니다.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심장은 꼭 만파 상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는 어디에서? 호흡계통을 어디에서 폐경락을 통해서 위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섬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증상 가운데서 제기됐지만 해도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걸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미 저지한 시간이 한 10년 됐거나 혹은 또 최근에 저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꽃마이 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조잉지를 엮어 비춰봤는데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다 하더라. 어느 순간에 지금 중도로 막혔는데 70% 좌우 막혔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보다 더 이상 올라갈 때는 힘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유관되는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보통 그 림상 표현으로 놓고 말하면 가슴이

0: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기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치솔질 해봐. 별난 뭐 방법을 다 하고 양치질 매 하루에다 아주 많이 하고 치솔질은 남이 치부 하나 쓸 때면 세 개 네 개 써도 애들 집에 애들과 가까이 할 때게 되면 남들은 말하지 않죠. 좀 뭐 외면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자존심이 상할까 봐 말하지 않는데 집에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빨 좀 잘 닦아. 어? 금방 닦았는데 바로 심혈이심한 증상 가운데 이러한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증상까지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이야기하는 좋은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바로 우리 준의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이고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각 싸면 한각을 줍니다. 이런 비례로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세각의 한각, 9각의 세각, 18각의 6각 이 정도게 되면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9각의 세각에게 되면 넉 달, 바로 한계 치료 과정, 심장병은 치료 과정을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8각의 6각이게 되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뭐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이미 그 왔다가 갈 때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여기에 집에 계시는 분들이 부채 보내거나 해관을 지나는 데는 다른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뭐 140원 좌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용하는데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 남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중간길에서 알른가 한 게 병원에도 두어 번 입원했댔습니다. 예. 그런데 입원하고 출원하고 나면 며칠 아이 되면 또 그도래고 예, 점약은 얼마 먹었겠습니까?
0: 예.
2: 주사도 땡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아이라 말입니다.
0: 예.
2: 심장을 그런 거 모르고 소리 감기 걸렸는가 했지. 그래 선생님 간이 누벅고 불다가 간을 두고 예, 세각에 한각 줍니다. 그래 한 달치를 먼저 싸서 먹어본 게 이 몸이 그렇게 아프고 고초하던 게 예, 남인 하나 쓴데 나는 네 개 다섯 개를 썼습니다.
0: 집으로.
2: 그래도 예, 예. 진해 냄새 나서 10분에 한 번씩 닦아도 아이 됩니다.
0: 예.
2: 예, 어떻게 냄새 난다면 정말 예, 말을 못하고 그래 이빨이 아프다 아무것도 눈물로 세워버렸어. 그러던 사이에 하나하나 소신데 밴드사기 눕지도 못했는데 밴드사기 눕게 되고 모자비를 못 눕고 그러던 게 앞도 그저 가슴이 그저 쏙쏙 뛰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오전 사라졌습니다. 목에서 그렁그렁한 것도 잃었고 예. 감기 와서 계속 그저 캉캉 하던 게 그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강해져 놓을까요? 감기 없습니다.
0: 그렇죠.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2: 예, 그리고 혈압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예. 그 위를 자고 아예 해놓고 밥을 잘 먹고 예. 꽤 많이 부드럽습니다. 야, 영약했습니다. 그래서 예, 89에서 조금 넘는다 했는데 기능이 1m 아이 64, 65.
0: 와, 그런데 89에 되면 예, 너무 과소체집니다.
2: 그랬습니다. 그런 게 우선 예. 대여지권 부럽습니다.
0: 그렇죠.
2: 아, 그러니까 예, 얼마 좋은지 예. 모르겠습니다. 활동이 하기도 좋고 운동도 5000번씩 하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몸이 했다 보니까 예. 날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래 예, 또 오늘도 전 김에 그것 들고지 말고 그랬거든. 매일 예, 달고 있자고 9가구 배달 받자.
0: 아, 그렇게 하시죠. 배달 전화 33-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부부님.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갑니다.
0: 예.
3: 이 의견은 넉 달을 거의 먹습니다.
0: 예.
3: 저, 뭔가 뭐, 이, 가슴이 자꾸 이래요. 뭐, 밤에는 썩썩썩 찍어 놓은 것처럼 아프고, 예. 그 다음에, 그, 기침이 나고, 올리숨이 어두치긴 잘 올라요, 제가.
0: 예.

0: 그리고 거소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약도 써보고, 병원에 가서 뭐, 심장도 검사해보고, 당뇨약 써봤는데, 병원약 써봤는데, 말 아예 못했겠다. 그래서, 선생님 권고는 이제 북구조를 저리거든. 한편 요즘 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먹은 게 정말 이게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조금 빨리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한 그 모든 가지 증상이 지금 차차차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만간 이 가슴이 두두두 바늘로 찔러놓던 그 증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침이 나던 것도 목에 가래서 그냥 계속 있었는데, 기침 많이 나오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조만간 이, 잠시만 오늘 또, 뭔가 뭐 항계조정 치료 더 써서 복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봅시다. 이뭐 계속 써도 됩니까?
1: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복용하시는데 하루에 두번 혹은 한번이 정도 복용하는 거는 기본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길게 견제해도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문제
0: 네,
1: 없습니다.
0: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관계료성 치료 처리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0: 네,
1: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가 이미 20여 년간 이 방송을 통해서 부동한 브랜드 이름으로서 나갔는데요. 기실 이 제품 자체는 청심치명 발명안으로서 때때로는 뭐 어디에서 이걸 경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브랜드 이름을 따로 짓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청심치명 발명안은 이야기한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본 제품을 쓰시면서 기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많이 설명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로 놓고만 하게 되면 몇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협심증, 신조통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보통. 그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부정맥이란 걸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리를 고르지 않습니다. 정상 범위로 놓고만 하게 범위입니다. 60부터 100차까지 1분의 2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1분의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됩니다. 이래서 너무 떨어져서 1분의 40몇 차, 40차 곤방 벗어지게 되면 심장 집어치료를 할 겁니다. 그런 시간이 한 반년 이렇게 간다 하게 되면 심장 안에 기계로서 심장을 뛰게 하는 이걸 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너무 40몇 차 떨어져서 빨리 떼서 1분의 1, 1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었고 협심증은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게 바로 신조통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으로 나타나는 그 반사통에 속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왼쪽 어깨가 아픈가 하면 어깨 그 밑으로 해서 겨드랑이 그 밑으로 해서 내리 아픈가 하면 반사통으로 해서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까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협심증의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가서 어깨가 이렇게 많이 아픈데 그 통통거리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어깨가 아프지 않다. 술 아프다.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뭐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관상동맥이 지금 막힌 정도는 퍼센트로 나누게 되면 관성동맥은 전반 내 주먹만

0: 심장 근육을 영양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통행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내지 40%입니다. 70%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70% 이상 90% 자음 이 정도 막힌 걸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병원에 심장병으로 실려갔다 하게 되면 그때게 되면 그게 꽃말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조형지를 거기다 했습니다. 색깔 있는 거. 그러게 되면 이 기계로서 너무 우리 사진 찍을 때 그 금판 그것처럼 그렇게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지를 이어서 조형해보고 만약에 8, 90% 그 자후 막혔다면 그때는 갑자기 실려가서 구급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주자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기는 중도로 막힌 이 경우라 할 적에 이 정도에서 회복을 가져오자 하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이 다 되고 기초 제품 몇 가지는 평생 한 50대 초반 혹은 40대 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초 제품 여기에다가 세 가지에다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끄떡 큰 심장으로 인해서 지자크 잘 필요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약품 가운데서 첫째 아스피린 장용편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 장용편이라는 건 장에서 용해하기 때문에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금방 드시게 되면 위산에 의해서 그게 혹시 용해될 가능성도 있지만 해도 좋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금방 드셔도 됩니다. 100mg짜리 이것은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걸 하루에 한 알만 딱 들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스피린 장용편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이 조성으로 놓고 말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 한 대 엉켜서 막히는 걸 막아주는 차원에서 바로 장용 아스피린, 그리고 Q10에다 오메가3 이렇게 드시는 걸 제청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스피린 장용편이 이미 수술 받으신 적이 있거나 최근에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혹은 뇌출혈 위험이 있거나 뇌출혈 한 적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아토바타딩이라는 거 혹은 루이스바타딩, 아토바타딩은 깡궁을 수시로 검사해야 됩니다. 루이스바타딩은 성궁에 영향 줄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참작하면서 좋은 청심환을 결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지별로니 좋은 청심환 같은 게 신체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막.
0: 아, 뭐. 그렇죠.
2: 그래서 한 1톤 더 배달해 주죠. 네. 예. 이게 농촌인데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0: 얼마라도 됩니다. 335번 연락하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얼마라도 다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하루에 두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드시는 걸 하면 되는데요. 식전 식후가 상관없지만 해도 보통 병약은 식후, 뭐, 그리고, 기타 보신약 같은 것은 식전에 드시는 걸로 하게 되어서는 이런 기후를 지키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보온 제품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미 여러 가지 그 아래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 이런 진단을 받으셨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 비후성 심근증이랑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모두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이 아주 적당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나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나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0: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혈압이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는데, 심장 功能이 좋아지자면 관상 동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혈액이 그 기본 축성 경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으로서 혈압이 돌아가고 심장병이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팡찬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우리 심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심장은 뭐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히 눈에 보는 그것만 심장 근육인 것이 아니라 심장은 피가 들어오는 칸하고 피가 나가는 칸이 있는데요.
1: 네, 그래요. 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나는 심장을 좋지 못해서 고사 많이 했습니다.
0: 예.
2: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쓰고 이사를 배우고서 중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정신만 쓰고 어제는 방향 썼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그 저녁에 기다면 숨이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요. 신혈이 빠졌던 것도 신혈도 많이 정상이 됐어요.
0: 예.
2: 100이 넘었댔는데 80으로 정상이 됐어요.
0: 리상적인 신혈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저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올라갈 때도 쉬고 내려갈 때도 쉬었는데 그런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예.
2: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뭔 소리에도 놀랐어요.
0: 쉽게 놀라고. 예.
2: 예, 쉽게 놀라고 그러는데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나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 내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예. 가능합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으니까 한 3주 정도 복용하니까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뿐이지 근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되면 료정을 따라서 넉다리 한개 료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장은 머리끝부터 발끝 대이리까지 모든 순환장애는 심장으로부터 시작해 생기게 되었고 모든 혈액순환은 심장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를 두 바퀴만 감만한 이 혈관도 역시 심장이 관리하는 그 부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거저 3주 좌우 견제해서 나서면 훌끊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말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숨이 차고 특히 제가 이제 팡찬 심방세동이랑 이런 증상을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절대 등한히 처리할 일이 못 됩니다. 일단 이 심방이라면 피가 들어오는 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그 판막이 너무 삐썩해서 열린 데를 있거나 너무 꾹 닫혀 있거나 열렸다 닫혔다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심방은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인데 거기에도 좌심방, 우심방 판막이 있습니다. 그 심방의 피가 심실로 나가는데 얼젠반, 산젠반이라는 판막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좌우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완성해야 됩니다. 내 그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000리터, 1만 4천 건 좌우에 속하지만 해도 하루에 평균 심장이 수축이완하는 차수는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이만한 일을 시키는 것은 바로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그 판막에 이상이 생겼다면 판막에 이상이 생겼다면 마지막에는 판막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때게 되면 완전히 대소변이 새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고 오징어는 병원에서는 이식 수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움은

심장 전문 병원에서만이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평소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청심 안에다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쭉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 이상은 거의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많이 하고 어깨가 견전처럼 띄엄띄엄 아픈가 하면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주약에는 위하고 심장은 심의 동지라 말이 있습니다.
1: 네.
0: 심장과 위는 동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성 양토라는 말이 있는데 심장이 불이 그러니까 위는 토고 심장은 환대 이래서 여기에 심장열로 인해 가지고 위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게 되면 보통 심장병 네. 치료하면 되는데 리가 허월완이라는 거 적당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좀 엉뚱하면서도 좀 현실적인 바로 가정집 요리창 청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리창 제대로 닦아본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 요리창 청소만 생각하면 약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한번 닦으면 또 얼룩지고 빛판사만 봐도 줄줄이 얼룩이 보이고 신문지로 닦으라 하더니 종이먼지가 엉겨붙고 참 우리 집 요리창은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가는 의문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 햇살이 쨍하게 들어오는 창문, 빗방울 하나 없이 깨끗한 요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나무와 예쁜 하늘 그 느낌. 네, 상상만 해도 기분이 확 살아나지 않나요? 창문은 집의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흐릿하면 집 전체가 우울해 보이지만 유리창 하나만 깨끗해도 집이 한층 밝아 보이고 사는 사람의 기분까지 맑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미뤄왔던 그리고 유리창 청소의 모든 비법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화학세제부터 천연세제, 도구활용법, 저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 닦는 노하우. 네, 웃으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나도 모르게 내일 당장 창문 닦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유리창 닦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닦았다가 물기가 딱 사라진 후 바라보니까 온통 줄무늬 얼룩, 또 뿌연 물자국, 그리고 반짝이는 빛 아래에서 또 선명해진 지문 같은 것들,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네, 일단은 물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네, 깨끗해 보이는 물도 사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수돗물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녹아있는데요. 이게 유리창에 물방울이 남아서 증발하면 그 미네랄이 그대로 백색의 물자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요, 물만으로 닦으면 오히려 더 더러워 보이는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닦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가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빙빙 돌려가며 닦습니다. 네, 둥글둥글 좌우좌우 상하상하 문제는 유리 표면에 남은 미시한 물때가 기름때나 방향성이 없이 흐르면서 또 마르면서 불규칙한 졸무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닦으려면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밀거나 당겨야 합니다. 네, 마치 운동할 때 근육 자국 주는 것처럼 유리도 일관된 방향을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할 때도 한 방향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야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도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요. 힘을 줘야 지워진다는 환상입니다. 유리창 닦을 때 꾹꾹 눌러가며 힘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힘을 준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으로 누르면 물기 제거, 밀대, 고무나 천이 유리에 밀착돼서 오히려 물기를 잘 걷어내지 못하고 얼룩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요, 힘보다는 각도와 속도입니다. 네, 밀대나 천을 유리면에 30도에서 45도 정도 기울이고 일정한 속도로 밀어내면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물기가 쏙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하는 분이 계신데 밖에서 닦는 것이 낫다. 네,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절대 밖으로 나가서 닦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년 봄, 가을이면 창문 청소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더라도 베란다 난간에 기대거나 몸을 내미는 순간 미끄러운 분유물과 손에 쥔 걸레 때문에 중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생명보다 깨끗한 창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단마나 날씨는 상관없다는 착각입니다. 사실 유리창 청소는 날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여름 한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을 때 닦으면 세제가 순식간에 말라서 아무리 닦아도 얼룩이 남습니다. 네, 반대로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높아서 물기가 잘 마르지 않아 졸무늬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가장 좋은 날씨는 흐리거나 맑은 날 오전이나 오후 늦게 직사광선이 들지 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고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정도인 날이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기후 조건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는 섬세한 작업이 바로 유리창 청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재미있게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재미있는 청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청소 중에 그나마 기분을 녹자치고 기분 괜찮게 할 수 있는 청소 방법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장이 좋아야 일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리창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에 있는 낡은 행주나 신문지만으로는 절대 요리 전문 청경공들처럼 광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값비싼 장비를 살 필요도 없겠죠. 네, 몇 가지 핵심 도구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유리창 청소 필수 도구 4종 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도구 첫 번째입니다. 스퀴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무날이 달린 물기 제거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유리창소 청소의 꽃, 최종 보스, 그리고 승패를 기르는 열쇠입니다. 네, 스퀴지 없이 깨끗한 장물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무날이 부드럽고 탄력 있는 제품을 고르십시오. 너무 딱딱하면요, 긁힐 수가 있고 너무 물렁물렁하면 물기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퀴즈를 사용할 때는 항상 요리 상단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 내립니다. 이번 네 번 내릴 때마다 고무날의 모든 물기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는 것이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 지켜도 얼룩이 80%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이제 이런 평평한 요리가 아니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평평한 요리가 아니고 살짝 올록볼록하게 원형으로, 반원형으로 된 장문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입니다. 요리 닦음 전용 극세사 걸레입니다. 네, 일반 행주는 면 보풀이 일어나고 또 물기를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반면 극세사 걸레는 아주 가느다란 섬유가 틈새 먼지와 기름때를 끌어당겨줍니다. 네, 요리 전용으로 한 장,

마른 닦음용으로 한 장, 이렇게 두 장 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비누물 닦는 용, 노란색은 마지막 광택용입니다.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절대 섬유 유연제로 말지 말아야 합니다. 네, 유연제는 섬유의 흡수력을 떨어뜨리고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그냥 종성 세제로 빨아서 바짝 말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 손잡이도 필요하겠죠? 특히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나 2층 이상의 바깥쪽 유리를 닦을 때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스퀴즈와 걸레를 결합할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신축 막대기를 사용하면 땅에 발 딛고 안전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길이는 최대 2, 3m까지 늘어나는 제품이면 충분하겠고요. 구입 시 스퀴즈와 호환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물통과 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물통을 준비하는 것이 전문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세제물, 다른 하나는 헹굼용 깨끗한 물 스퀴즈나 걸레를 세제물에 적셨다가 헹굼물에 씻어내면 오염물이 다시 유리에게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세제는 일반 주방 세제, 즉 중성 세제면 충분합니다. 물 1리터에 주방 세제 두세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서 오히려 헹구기가 어려워집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천연 세제는 뒤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기본은 이것입니다. 자, 도구를 준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청소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청소 순서를 정할까요? 네, 이 순서만 따라 한다면 여러분의 집 창문은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다고 말할 정도로 알른달른 거릴 겁니다. 네, 창틀과 레일의 큰 먼지를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공 청소기에 솔 노즐이나 낡은 칫솔로 모서리를 쓸어내십시오. 여기 먼지가 있는 그대로 두면 물을 뿌릴 때 진흙탕이 되겠습니다. 유리 표면에 붙은 벌레 사체, 새똥, 꽃가루 등은 물에 불린 신문지나 플라스틱 주걱으로 살짝 제거합니다. 네, 금속칼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유리가 긁힐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바닥과 가구 주변에 방수포나 특권 수건을 깔아둡니다. 내부 청소 시 세제물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닦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래 또 버섯 같은 꿀팁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냉장고나 주방 기름때가 묻은 유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방 조리대 뒤편 타일이나 유리 기름때가 심하면 감자 껍질을 활용해 보십시오. 생감자 껍질의 흰 부분 전분이 기름을 흡착하게 됩니다. 네, 생감자를 반으로 잘라서 기름때 위에 문지르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그 다음 물로 닦아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물자국 제거 최고 강자인 구연산이 있습니다. 네, 수돗물 자국으로 부옇게 변한 구연산은 요리는요, 구연산 한 큰술을 따뜻한 물 두 컵에 넣어서 분무기에 담아 뿌린 후 5분 있다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신문지가 마감의 정석인데요. 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직전 거의 말랐지만 아주 촉촉한 상태에서 신문지를 살짝 구겨서 가볍게 문지릅니다. 신문지 잉크가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 유리를 코팅해주고 또 보풀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 필러는 신문지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커피 필터는 보풀이 전혀 없고 먼지도 안 생깁니다. 마지막 광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흠집없는 크리스탈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단, 커피 찌꺼기 묻은 필터는 말리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용하는 레시피, 그러니까 세제 혼합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물 1리터, 식초 1컵, 주방 세제 2방울, 알코올 끓인 소주 1큰술. 알코올은요, 증발을 빠르게 해서 줄무늬를 방지합니다. 이 혼합물을 분무기에 담아 뿌리고 스퀴즈로 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창문 여는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닫이 창문을 닫기 위해 분리했다가 다시 끼울 때는 어느 쪽이 상단이고 어느 쪽이 하단인지 헷갈리지 않게 끈적이는 메모지나 마스킹 테이프에 작은 화살표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지 않은 곳, 닿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스퀴즈봉이 아무리 길어도 닿지 않은 꼭대기 창문은 걸레를 묶은 긴 막대 대신에 자석식 요리 클리너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의 자석은 하나, 실내의 자석 하나 움직이면 따라다닙니다. 다만 힘이 센 제품은 손가락이 끼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청소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창문을 열지 말고요, 실내에서만 닦으십시오. 오히려 외부 유리는 미세먼지가 가라앉은 뒤 온 날 다음 날에도 닦는 것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곰

곰팡이 제거법입니다. 창틀 실리콘이나 프레임에 곰팡이가 꼈다면 물 두 컵에 살균 항염 효능이 뛰어난 티트리 오일 10방울 섞어주고요. 10분 후에 닦아냅니다. 그리고 트리트 오일은 천연 항균제라고 하는데요. 락스를 쓰면 곰팡이 겉면은 없어지지만 뿌리는 남고 냄새도 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청소 후에 요리 보호 코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요리에 영유아용 오일이나 올리브오일을 아주 소량 한 방울 정도를 극세사 관료로 펴서 바르면 물때와 먼지가 덜 붙습니다. 단, 많이 마르면 번지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칼이나 면도날로 때를 긁어내는 분들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하다 보면요, 유리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게 됩니다. 네, 빛 반사시 무지개빛 선으로 보이는데 대신 플라스틱 스크래프나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산성 또는 알칼리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수구 뚫는 황약품 같은 강력세제는 유리 표면을 부식시켜서 영구적으로 뿌옇게 만듭니다. 네, 중성세제나 전용 요리 클리너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청소하기입니다. 태양이 쨍쨍할 때 세제가 말라서 얼룩이 생기고요. 물방울이 렌즈 효과로 유리가 뜨거워져서 깨질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늘 또는 흐린 날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기반 클리너를 자동차 선루프나 틴팅 필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암모니아는요, 컬러 보정 필름을 손상시키고 일부 자동차 유리 코팅만 벗게 됩니다.

네, 솔직히 저는요, 요즘 유리 청소할 때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좀 번거로워가지고, 네, 전문 업체 맡깁니다. 근데 또 요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다르게 가끔씩은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에서 또 닦아줄 때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 유리창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 기분 나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든 힘을 다해서 청소가 안 된다면 전문 일꾼 찾아서 알랜알랜하게 요리를 닦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문 청소를 단순한 집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빛을 드리는 의식입니다. 네, 닦기 전에는 흐릿흐릿하게 보이던 세상이 깨끗해진 창문놈으로 선명하고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 쾌감을 한번 느껴보신다면 청소가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도 줄어들고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정집 유리창 청결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평범하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창문도 여러분의 집 창문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지길 바라면서 청소하다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안전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운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특수한 우대활동입니다. 지금은 99원으로 환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곧 158원으로서 내빗줄 월요일부터 오른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아는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각의 가격은 겨우 40원 넌데나마나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특히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지만 해도 황차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수요하는 많은 부분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게 되어 있다고,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인삼녹용이 5에서 10배 효과, 그 외에 은행잎이 20배 효과,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는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운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 노년기에 들어와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5년, 10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깊이 오래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각에 100각, 이전에는 80각 사이야 100각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번에 70각에 100각 마지막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눈병차의 치료약품 명서방은 지금 한각에 598원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한각의 가격은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시장에서 이미 이게 그 효과를 통해서 개념으로 이미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백내장 수술 같은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게 수술이 치료의 끝인가 하는데 아닙니다. 진을 바라서 속으로부터 겉으로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술 받았든 받지 않았든 본 제품은 기본으로 여러 가지 안과 질병 관리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고혈압이 있고 동맥경화 있어서 지금 뭔가 사지원액을 먹었는데 지금 효과 좀 좋습니다. 1년 거의 되게 먹

0: 없습니다.
1: 예.
0: 고냥이 허락이시면서 나 볼 때만 고냥이 눈앞이 막 아물아물하고 예. 어디다 속도 막 메슬메슬 가고 예. 영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머리가 탱혈이 터지는 것처럼 아팠댔습니다. 근데 이 아직 원액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이 다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0: 애런다. 예.
1: 그렇죠.
0: 그리고 뒷머리 그냥 뻣뻣해서 목 떨리기 좀 바쁘고 예. 가 보면 경추병도 아니라는데 이게 동맥경화로 그렇답니다.
1: 혈액의 축상경화, 심장과 뇌혈관 근무병 예.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0: 네, 예. 그 뻣뻣한 게 지금 그것도 뻣뻣하지 않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예.
0: 그리고 나는 무슨 더 나아졌는가 뭐 그냥 팔이 내리저리면서 저녁에 자다도 손가락 끝에 그냥 소리 뗐다 말인데 그건 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1: 아, 신경말초에 예.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신경말초염이 예. 발병한 겁니다.
0: 그냥 예. 땡땡 그냥 찡찡 소리 그냥 이랬다 그래 이런 앉아서 주무거나 막 털거나 이런 조금 많이 났더라고요. 안 떠나도 두 번씩 세 번씩 발작했댔습니다. 예. 한 번도 발작하지 않습니다.
1: 그럼요.
0: 예. 그러기 좀 관심병이 있으면서 예. 숨도 많이 차고 앉아서 더위를 참기 바빴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는 것부터 이렇게 숨도 덜 차고 예. 이 더위를 참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가슴이 좀 침침하던 게 요즘에 편안하고 예. 소화 잘 안 되는 게 소화도 잘 되었거나 예. 정신이 납니다.
1: 이게 관상동맥을 예.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예.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물감은 명수방 눈약은 우려는 있었는데 좀 좋답니다.
1: 예.
0: 옛날에는 그냥 눈약을 약방에 약도 싸다고 하는데 또 그냥 그냥이었는데 효과가 없던데 이 약수니까 너무 좋다며 이랬대다.
1: 아, 그럼요. 예.
0: 눈물이 지내놔서 바깥에 나못 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냥 이 안경 걸고 나갔댔습니다. 어디 댕기서 개등기 어선이 안경 아이 걸었대. 두 번째 안경 걸면 어머 불편하소.
1: 그렇죠.
0: 어서 안경 아이 걸었대. 눈물 아이 난다 이랬대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그러면가 뭐, 눈이 자꾸, 이렇게 가려봐서 피져서 그냥 그거나 이렇게 입에나 구퍼구퍼 같은 게 그것도 나아주게 가렵던 것도 결막염도 많이 나아졌단다.
1: 예, 그렇죠.
0: 그래. 약 아무리 써봐도 이야기 치료약이라 미래피다 명수방은
1: 예.
0: 그래서 효과도 좋지해서 나도 효과 좋지해서 지금 두 가지 약을 나도 지금 사지원약을 또 배달받고 우리언니도 명수방은 약도 배달받겠다고 그 우리 둘이 같이 활동에 참고해서 배달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강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이 명수방을 우선 한 반년 정도 되게 먹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원래 어째서 이 증상이 드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 눈이가 예, 답답함이 아무리 입에 붙는 꼬비도 있고 해서 비비도 예, 눈이가 잘 띄어지지 않은 것 같아.
1: 예.
3: 예. 그리고 또 이 글자를 보는 게가 예, 글자도 그렇고 이 무슨 물건도 그렇고 영 희미하게 보이고.
1: 예.
3: 그리고 이 어떨 때는 이 낭분 똥자가 막 가렵고 막 이 아픈 것도 같고 예.
1: 예.
3: 머리도 얼리 아픈 것도 같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1: 예.
3: 예. 이래가지고 눈약도 떨고 엮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좀 효과가 없어서 그냥 그랬을 때가 근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서 벌써 몇 개월 되니까나 예. 이게 나아지는 게 알겠다.
1: 그럼요.
3: 그리고 밖에 나와서 뭐 바람 좀 있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라 집안에서도 거슬러 맹나는 일어나도 어떨 때는 아침에 막 눈물이가 이렇게 흐르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이 내가 영 놀라울 정도입니다.
1: 예.
3: 일단 눈물 미니 아이 난다 지금.
1: 예. 예.
3: 영 다시 냈습니다.
1: 눈물 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너무 충한 경우에는 엄중한 경우에는 엔저의 그게 그 눈물구멍에 그게 메면서 창구에 올 가능성이 있으면 창구에 오게 되면 실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눈물, 진짜에 눈물 안 납니다. 밖에 나면 금방상 손수건에 아이는 동이 녹아서 항상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 그게 없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 얼마나 썼는지 내 오후야, 이거 막. 그는 막 기저귀 같아 보인다. 예, 이 눈물 나도
1: 그렇죠. 때려 조심하죠.
3: 예,
1: 감염 떠오고 예.
3: 예, 이 머리가 얼리 어떨 때 눈동자가 막 아프면 머리 얼리 아프든 이 증상도 예, 기본상 나왔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눈이 예, 뭐 물건 보거나 이것도 예영 환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무슨 명확한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러네. 이 그만 눈약이 돼서 이 명서방을 써보니까 나야 이렇게 좋은 약인데. 뭐 어째 언영 썼더라면은 이런 힘들지 않았겠는 거 이랬다.
1: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오늘 또 주문 받

0: 나가서 계속 쑥쓰겠습니다.
1: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눈치로에는 부담이 적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는 데는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실 원약을 저는 좀 1년 넘어 먹었습니다. 오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이 약 먹기 전에는 예, 혈압이 바닥이 심하고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예. 그리고 소름이 잦아서 밤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도 안 나고
1: 그렇죠.
3: 예, 소화 안 돼가지고 밥을 잘 먹지 못할까 맥이 없어 자꾸 들어눕고 허리도 아파 걷기 바쁘지 기관지염물로 예, 기침가루가 심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싸지 원약 먹음에부터는 지금 위에서 말한 정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어요.
3: 예, 그리고 저기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고 예, 잠 잘 자요. 좋습니다. 지금.
1: 예.
3: 정말 잠 잘 자면 배 다 떨어지
1: 그렇죠. 예, 예.
3: 예. 계약이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고 근데 면서가 좀 잠은 하죠.
1: 예.
3: 이 우리 마을에 저기 할머니 안 보이는데 우리 같이 계속 논단 말입니다. 근데 이 눈이 백내장을 인해서 저기 암만 치료해도 그리 낫지 않고 자꾸 그랬던 게 지금 눈이 완전히 뿌염이 정말 보인답니다.
1: 예.
3: 그래서 얘 혼자 다니기 좀 불편해서 계속 여아리에서 사람이 저기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눈이 자꾸 통쇠 나고 잘 보이지 않고 예. 이래서 언니 지금 이명 서방을 지금 추천한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 자문해다 해서 그랬는데
1: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눈이 많이 부위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사람 곁에 와도 소리만 듣고 인상하지 눈으로 보기 인정하기 어려울 이 정도게다면 백내장이 아주 기쁘게 진행됐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게다면 혹시 병원에 가게다면 수술을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수술을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치료가 제대로 잘 되지 우리 백내장 수술한다는 건 인공성 증티로 바깥에 있는 그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속으로부터 나는 눈의 정상 대사가 문란이 와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문제는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겉으로는 해결돼서 임신은 잘 보이지만 해도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든 받지 않든 빨리 본제품 명서방을 시작하는 게 그 할머니한테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드신 분들이 말씀을 이야기하다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 보였던 게 지금 뺏겨졌다는 분들이 방송에서 들었겠지만 해도 많이 비례가 높아지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본 제품 명서방을 말씀에서부터 사이에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뭐 눈물이 나거나 물체가 겨부러대 보이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는 명서방을 쓰는 게 길입니다. 빨리 선택하라 하세요. 예.
3: 예, 알았습니다. 전해 주겠습니다.
1: 예.
3: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편분이 지금 싸지 원액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없습니다.
1: 그래요?
4: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입원했습니다. 폐가 안 좋아서 지방기관에서 폐기종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입원하고 그러니까 신체가 몹시 허약하고 냉기피하가 계속 감기 달고 살았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인사 떨어와야 돼서 계속 그 보름, 열, 수문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 쓰면서 지금 내 매일이가 많이 제거된 게 알립니다.
1: 예.
4: 예, 감기 다소 아이 걸리고 감기 걸려도 이제니까 한 열흘, 오라면 열흘, 빠르면 그.
1: 감기 열흘 지나면 그때부터 염증이 옵니다. 예, 예.
4: 예. 그래, 그렇게 길게 하던
1: 길게 거. 길게 하는 건 안 되는데. 예, 예.
4: 예. 그 매일이 치고 되고 그 다음에 소화 잘해야 되는데 소화 되고 밥 잘 잡으니까 맥이 좀 나고
1: 예.
4: 예. 그리고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하고 가래 끓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예.
4: 뭐 영국 좋으니까
1: 그렇죠.
4: 그래가지고 지금 어른들 마당에 나와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옛날에 집안에 이렇게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0: 근데 이게 길이 확실히 보기 빠르고 할까요? 아직 조금 있는데 이번에 활도 좋다니까 오늘도 배달 받자고 전화드렸어요.
1: 그렇게 하셔. 기회입니다.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은

0: 이원을 쓰기 시작했는데 혈압이 지금은 안정돼가지고 그런 지금 이거 혈압은 약은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1: 어 그래요. 180까지 올라가던 게 혈압약을 끊게 예. 됐다. 예예. 예.
0: 혈압 때문에 이건 고상했습니다. 예. 그래 혈압 때문에 이거는 그것도 아약이 됐단 말입니다. 예. 혈압이 높고 이렇게 뭐니까 밤에 잘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0: 예, 잘 자지 못하고 밤에 저 자전거 눈 붙였다 나무에 잠밤 자지 못하고 고생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 저기 뭐니까 그 기억력이 없어서 예.
1: 예.
0: 저기 고만 할 일도 잊어버리고 나갔다가도 또 무슨 물건 주고 또 이거 다 빼버리고 오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건망증인지 이게 치매 증상인지 하고 걱정 많이
1: 했는데 예.
0: 예, 지금은 예. 그게 저 기억력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그래. 지금 어디가 물건 제품이고 이렇게 댕긴 일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1: 예.
0: 예. 그리고 위 좋지 않아가지고 예.
2: 네.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꿈꾸던 그곳, 발걸음 다 보고 싶은 숨은 명소, 현지인만 아는 맛집과 이야기까지 오늘 모두 함께 탐색해 볼 거예요. 지금 바로 여행 가이드와 함께 세상 구경 떠나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에 함께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할게요.

네, 중화 요리를 만나다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채의 세계, 식물의 왕국, 민족의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운남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운남은 중국에서 가장

다채로운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미식의 보고입니다. 온남의 음식은 이곳의 자연처럼 다양하고 풍성한데요. 봄에는 향기로운 꽃을 요리하고 여름에는 숲속의 야생 버섯을 즐기며 가을에는 곤충 요리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겨울에는 제철 채소와 훈제고기로 사계절 내내 자연의 지혜가 깃든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남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온남 사람은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먹되 의자와 자동차는 먹지 않는다. 네, 농담 쪼인 이 말은 온남의 식재료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40분 동안 온남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대표 음식, 과교미선, 야생버섯 요리, 대리우선, 햄, 그리고 민족 전통 요리죠.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을 함께 전해 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다채로운 맛의 향연, 운남의 미식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남 음식의 색채 향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남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의 다양성과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에 있습니다. 운남은 푸른 것은 모두 채소이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재료가 풍부하답니다. 또한 운남 음식은 신선함과 자연 그대로의 맛을 중요시하고 인공적인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남의 지리적 특성도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원, 산지, 분지, 강류역이 공존하는 이곳은 지역마다 다른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농산물과 향신료가 자랍니다. 또한 운남은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네, 첫 번째 음식이죠. 과학교 미선입니다. 우리말로 꾸어져 미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운남의 대표 국수 요리입니다. 운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과교 미선인데요. 요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교 미선은 운남을 대표하는 국수 요리로 뜨거운 육수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는 음식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를 직접 넣는 과정에 있답니다. 먼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육수가 담긴 큰 그릇이 나오죠. 그리고 얇게 썬 고기, 새우, 생선, 채소, 달걀, 두부, 그리고 각종 향신료가 따로 담겨져 나옵니다. 식사하는 사람이 직접 뜨거운 육수에 재료를 하나씩 넣어 익히면서 먹는 것이 과교미선의 정석입니다. 육수는 닭뼈와 돼지뼈를 최소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 푹 고아서 만들어 맑고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육수 위에는 얇은 기름층이 있어 열기를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 기름층 덕분에 육수가 쉽게 식지 않고 재료를 넣었을 때 바로 익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교미선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봄에는 향기로운 꽃잎을, 여름에는 신선한 채소를, 가을과 겨울에는 버섯을 넣어 사계절 내내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과교 미선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운남의 한 섬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 다리를 건너 남편에게 따뜻한 국수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런데 국수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내는 국물 위에 기름을 얹어 열기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또한 아내는 국수와 함께 다양한 반찬을 따로 준비하여 남편이 직접 넣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뜨거운 국수를 전해주었고 선비는 과거 시험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과교 미선은 사랑의 국수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오늘날 과교 미선은 운남을 대표하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운남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꼭 맛보는 음식이 됐습니다. 운남의 권명시대에는 과교 미선 전문식당들이 즐비하며 그 중에서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로포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운남을 방문하신다면 이 사랑의 국수 과교 미선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 야생 버섯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이죠. 바로 야생 버섯 요리입니다. 요리의 특징은요. 중국에서 가장 다양한 야생 버섯이 자라는 운남 지역. 네, 무려 8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며 그중 200여 종이 식용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운남 사람들은 여름과 가을 비가 내린 후 산에 올라가 직접 버섯을 채취하는데요. 운남의 버섯은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송이는 일본 등지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송로는 유럽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버섯입니다. 가장 유명한 버섯으로는 송이, 송로, 닭고기 버섯, 마른 버섯, 청두 버섯, 우간균 등이 있습니다. 레고 야생버섯 요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버섯 전골입니다. 닭이나 돼지뼈로 우려낸 육수에 다양한 버섯을 넣고 끓여내면 버섯의 진한 향과 감칠맛이 우러나온 환상적인 국물이 완성이 됩니다. 버섯을 간단히 볶거나 찌는 요리가 인기가 많은데요. 닭고기 버섯은 기름에 튀겨 버섯 기름을 만들어 다른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야생버섯에 담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연과의 약속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야기는 온남 사람들에게 버섯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온남 사람들은 버섯을 채취할 때 일정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어린 버섯은 따지 않고 너무 많이 채취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를 존중했습니다. 또한 버섯을 채취할 때는 버섯이 자란 자리를 흙으로 덮어 다음 해에도 다시 자라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 덕분에 운남은 오늘날까지 풍부한 버섯 자원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운남 사람들은 버섯을 먹을 때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생버섯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남 사람들은 버섯을 채취할 때 버섯이 자라는 방향으로 나무를 베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는 다음 해에도 버섯이 다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또한 버섯을 먹을 때는 독버섯을 먹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화려한 버섯, 냄새가 이상한 버섯, 그리고 자신이 확실히 알

이러한 지혜는 수백 년 동안 운남 사람들의 삶과 함께 전해져 내려온 소중한 유산인데요. 여러분, 운남의 야생버섯 요리는 자연과 사람의 약속이 만들어낸 소중한 음식입니다.

대리유선, 선위햄, 민족 전통요리죠. 대리유선, 우유로 만든 대리 별미인데요. 온남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이 바로 대리유선입니다. 네, 요리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유선은 우유를 가공해 만든 식품으로 그 모양이 부채와 같다고 해서 유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리유선은 신선한 우유에 산을 넣어 응고시킨 후 얇게 펴서 말린 것입니다. 식감은 쫄깃하고 고소하며 우유의 진한 풍미가 일품이죠. 대리유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그대로 구워 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튀겨 먹으면 더욱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달콤한 소스나 꿀을 발라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리유선은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대리우선에 담긴 이야기 백족의 지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우선은 백족의 전통 음식입니다. 대리 지역은 예로부터 목축업이 발달한 곳으로 신선한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이러한 가공 방법이 발전했는데요. 백족 사람들은 우유를 낭비하지 않고 모두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선은 그 지혜의 결정체인데요. 대리요선은 백족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음식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대리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했을 때 백족 사람들은 요선을 만들어 겨울 내내 영양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이후 요선은 백족의 명절 음식이 되었고 손님을 대접할 때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리 요선은 대리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었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리를 방문하신다면 이 쫄깃하고 고소한 요선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군남의 또 다른 대표 음식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손위햄입니다. 요리의 특징 알아볼게요. 손위햄은 중국 3대 명햄 중에 하나로 운남성 손위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조 혼재햄인데요. 중국 3대 햄은 운남 손위햄, 절강 금화햄, 강서 안복햄을 말합니다. 손위햄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랜 시간의 숙성에 있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인 후 1년 이상 자연 건조 및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숙성 중에는 정기적으로 고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금을 다시 발라주는 정성이 필요한데요. 숙성이 완료된 햄은 붉은 살코기와 흰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진한 향과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손위햄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얇게 썰어서 그대로 먹기도 하고 야채와 함께 볶거나 찜 요리에 사용되기도 하며 국물을 내는데도 활용이 됩니다. 햄으로 만든 국물은 맑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손위햄에 담긴 이야기, 시간과 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위햄의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낮고 건조하여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 조건을 활용해서 고기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발전시켰고 그것이 오늘날의 햄이 되었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손위 지역의 한 농부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고 농부는 고기를 꺼내 먹을 때마다 고기가 더욱 맛있어지는 것을 발견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고기를 더 오래 숙성시키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것이 오늘날 손위햄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햄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맛입니다. 최소 1년, 길게는 3년 이상 숙성시킨 햄은 그 노력의 가치

사실을 충분히 하는 깊은 맛을 선사해 주곤 하죠. 오늘날 손위햄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위햄 한 점에는 운남 사람들의 정성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경파족의 충채. 경파족은 운남 서부에 사는 민족으로 충채라고 불리는 독특한 조리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채는 말 그대로 절구에 재료를 넣어 찌어 만든 요리입니다. 고기, 채소, 향신료를 함께 찌우면 각 재료의 맛이 어우러져 깊고 풍부한 맛이 납니다. 경파족의 대표적인 충채로는 충간채, 말린 고기를 찌은 요리죠. 충어, 생선을 찌은 요리입니다. 등등이 있는데요. 경파족의 속담에 절구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채는 그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백족의 생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족은 대리 지역에 사는 민족으로 생피라는 독특한 요리를 갖고 있습니다. 생피는 말 그대로 돼지 가죽을 살짝 구워 먹는 요리인데요. 돼지를 통째로 불에 구워 겉 껍질만 익히고 속살은 살짝 익힌 상태로 먹습니다. 생피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특제 양념장에 찍어 먹는 맛이 일품입니다. 백족은 이 요리를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특별히 대접하는 음식으로 여긴답니다. 네, 이외에도 온남에는 한이족의 장가연,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긴 식탁 잔치, 이족의 타타요, 큰 덩어리로 삶은 고기 요리, 나시족의 삼도차, 쓴맛, 단맛, 여운의 세 가지 차 의식 등 수많은 민족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 온남의 민족 전통 음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여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 유산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운남의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사랑의 전설이 담긴 과교 미선, 자연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야생버섯 요리, 쫄깃하고 고소한 대리 유선, 시간이 만든 깊은 맛의 선의 햄, 그리고 다양한 민족의 다채로운 민족 전통 요리, 이 모든 음식에는 운남의 풍요로운 자연, 다양한 민족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오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문화인 것이죠. 온남의 다채로운 맛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네,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에서만 줄이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영애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김철수 작사, 박시성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나누며 살자를 전해드립니다.

변하지 않은 사랑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곁에 있음을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은우 가수가 부른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 타이 쉐베 강입니다.

0: 혈배강의 네.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펜탄푸엔왈, 큰 이름은 약 이름은 펜탄푸엔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신이가 마모기 왔거나 못 쓰거나 그다음에 탄화에 왔거나 이것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고대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거기면은 세 가지 처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혈배강 이거는 전문 심장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네. 두 가지약 조합으로 이래 나온 건데, 그래서 다섯 세트에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여덟 세트 가게 되고, 약과를 따지게 되면 모두 16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약은 안에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예, 몽땅 천연약재를 갖다가서 이래 만들어낸 건데, 옛날에 2년 전에 우리 이 황진수한테 한번 우리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확실히 우리 이 약이가 모자라가지고서 미처 생산 못해서 거기서 끊어진 겁니다. 끊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료가 다 도달하고 그 량이가 도달하고 했거나 그 다음에 생산이 회복됐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있습니다. 약이가. 예, 이렇게 지금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8세트가 가게 되는데, 예, 약과를 따지게 되면 36과 간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해 드립니다. 어쨌든 충분히 줘가지고서 환자분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곽을 따지게 되면 70곽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다 또 환자분들이 이 병을 깨끗이 치료하기 위해서 침구 12번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삼복절 기간에는 침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 그 왕청에서도, 그 다음에 그 영정, 도문, 여김에서도 또 와서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한테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약을 다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자꾸 걸지 말고,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중풍 같은 거는, 예, 정말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벌써 발다리가 불쇠로 맥이 없다. 예, 그 다음에 항상 어지럼증 난다. 뒷대티 막 뻣뻣해 난다. 예,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반신이 막 마모기 온다. 예, 이럴 때 빨빨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하는데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일단 놓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자면 이미 중풍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시 회복하자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한테 병 볼 사람들 직접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2층에 그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찾아와서 보겠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치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고혈압 역임에 대해서 오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중의에는 고혈압이란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어디 없는가? 기실은 고혈압이란 거는 혈압이 높아졌다. 그 당시 증상을 말하는 게지. 우리 그 미국의 의학자들도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온 하루 24시간 어간에도 혈압 파동이 산시호미 공주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무슨 내 혈압이 어떻다 해서 뭐 무슨 병이 나타난다 뭐 중풍 걸린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혈압을 공제할 때 서약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죠.

0: 문제는 효소약이 모든 소약들이 리뇨제가 보통 많습니다. 리뇨란 거는 소변을 내보내면서 몸속의 이 압력을 덜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혈압이 왜서 올라가는가 이 원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서약은 꼭 간 콤파치를 다 해칩니다. 기실은 우리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간 콤파치가 나빠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마지막에 간 콤파치가 싹 나빠진 다음에 그 서약을 써서 더 나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서 혈압이 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무작정 사측 돌아다니면서 이사를 배우면서 또 어느 이사 말 듣고 그 이사들마다 말하는 게 또 틀리죠. 뭐 이런 혈압약 바꿔봐라, 메틀롤 바꿔봐라, 뭐 카토플리 바꿔봐라,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쇼번 디핑에 바까바까 이래도 혈압이 공제 잘 아이들 때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혈압에 대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예. 혈압이란 거는 혈관이 몽땅 쫄아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뭐이가 같은가, 우리 그, 차를 씻을 때, 그, 물을, 그, 깨거나, 관즈, 수도에다 턱 끼구서리, 수도 쭉 켜게 되면, 그 물이 나올 때 느슨하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차를 씻을 땐 그 느슨한 물로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압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관즈를 앞으로 꽉 누릅니다. 그럼 이 물살이 씻죠. 이걸 통해서, 그 살을 씻을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혈압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혈관이 몽땅 쫄아들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혈관이 몽땅 쫄아든다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1: 네.
0: 모든 혈관이 다 쫄아든다 이 뜻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저는 혈배광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우리 형님이 평소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못 쓰고 입도 비뚤어지고
0: 네.
2: 손도 구부러지고 그렇게 돼서 되게 불편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나는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관지 선식도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름 뚱이 나고 머리 아픕니다.
0: 네.
2: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2: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돼요.
0: 통풍시켜야 되죠.
2: 예. 네.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만 되면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맥이 없고 설사 하루에 10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네.
2: 예, 발이 붙인 다음에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구석에 신고 다니고 기억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금방 밥 먹고 이제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납니다.
0: 네.
2: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그냥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저 혈배강을 듣고에
1: 네.
2: 약 먹고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집에 형님분도 이 황진수한테 쓰고 지금 대단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 네. 그래서 경루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예 합니다.
0: 네, 예.
2: 그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잘 자고 붓긴 것도 예. 다 내려서 이제 신도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정말 예. 혈배강하고 황진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듣다니까 요새 이 황진수한테하고 혈배강이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
0: 아,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예.
2: 올랐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예. 집에 형님분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예예.
0: 예. 예, 예. 그 어느 장애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 황진수한테 덕분이지 않습니까?
2: 예예예예.
0: 예. 예, 예, 예.
2: 그래서 나도 한 이번 활동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좀 많이 자만해 놓을 예사입니다.
0: 네.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릴까나요? 또 우리 예. 같이 논아서 가질 수 있고 예.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0: 네.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안

0: 오늘 처음 남편 때문에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1: 네.
0: 제 남편이 녹은 근육인체기란데 있잖고 네, 거기에 예. 세 번이나 걸렸대요.
1: 아, 중풍 세 번 왔고.
0: 예. 네, 그래서 정말 다 좋은 거 살렸습니다.
1: 네.
0: 치료라니까 좀 낫기는 낫는데 지금도 예, 혈압도 높고 만신을 그리 잘 쓰지 못한다.
1: 네.
0: 예. 그리고 손발도 저래하고 예, 말하는 게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예, 말할 때는 또 침이 자꾸 흐른다.
1: 아.
0: 그리고 예, 성격이란 건 얼마나 소폭해졌는지 옛날에는 아예 그랬는데 고집도 세고 성격이 나쁘고 집 식구들이 큰 성도 못 쉬고
1: 맞습니다. 합니다. 원래 간열이세 그렇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병원에 가보니까 예, 심율도 고르지 않다는데 그래 그렇지 야 숨이 차다 뭐 예, 저 사람은 죽인다 한절 봐.
1: 네.
0: 예, 이제 70대 초반인데 그렇게 힘들어할까 예. 본인도 얘 사는 게 점점 희망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얘 내 친구가 놀러 왔다가 얘 친구 말하는 게 자기 친구 남편도 똑같이 그 노공이 걸려가지고 얘 그래가지고 그 반신 잘 못 쓰니 그랬단다. 그래서 그 친구도 얘 친구 소외르 선생님이야 그 황진수한테 뭐 혈배강이란 거 그거 약을 쓰고 얘
1: 네.
0: 내 딸을 썼답니다. 근데 지금은 자전거도 타고 아 친구들 같이 놀러도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불벗어 죽을라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제절로 다른 때는 약 병원 가서 막 싫다고 때려 쓰던 게 그 약을 먹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솔직하게 선생님 놀아주지 마세요. 아이 광고약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데 친구한테 확실히 나사진 거 보니까 좀 그렇죠. 희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
1: 네.
0: 네, 근데 이게 이 약을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이 써도 될까요?
1: 지금 예, 우리 그 수면상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중풍을 치료한다 이런 약들이 많은데
0: 예.
1: 근원부터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혈관 확장하는 작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혈배강, 황진수산타의 이런 조합으로 된 약은 처음입니다. 어제 그런가 우리 지금 중의각도에서 본다 할 때 대부분 우리 환자들이 중풍 맞아 온 환자들을 맥을 보게 되면 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고 맥이 없겠거나 뛰는 게 맥이 없게 뛰고 그리고 자꾸 뛰다가 중간에 서고 이건 뭐 설명하는가 하면 심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다고 뜻입니다. 기실은 대부분 중풍 환자들은 노공시의 부주를 인해 가지고 머리에 피공급 제대로 못해줘서 마지막에 이런 당화이랑 오는 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실은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게 심장이 잘 뛰어야 머리에다 피가 충족한 피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렇기 때문에 근원은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전문 심장을 치료하는 게고 심장에 이런 양기를 찾아주고 심장이 잘 뛰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 맥을 줘서 맥이가 고르게설이 자꾸 떼야 됩니다. 이래야 제압이 절대 안 옵니다. 그다음에 그 황진수산타이가 직접 들어갈까나 황진수산타이는 직접 공농조치에 썼습니다. 이런 중풍 탕환 그다음에 반신불수 근호장애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45가지 약제가 포함된 약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꼭 쓰세요.
0: 아니 그래서 그래도 본인도 쓰겠다고 저는 막 조사기도 애난지 나도 이 약 저 사람처럼 그 저 집 남편처럼 먹고서 나도 자전거는 못하도 나가 거리 그 마음대로 살벌치고 걸어다니도 좋겠다고 기차기 불구한다
1: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친구까지 결합하면 더 빠릅니다. 친구 제가 직접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중풍 바다쉐 이걸 쫙 열어줄까나 전문 중풍 치료한 침이 있습니다. 그 결합하면
0: 어디가 빠릅니다. 맞아야 됩니까?
1: 예, 예. 그래서,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점은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입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0: 그래, 뭐,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놨는데.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 주세요.
3: 혈배강 항지 타이레이드.

0: 황진수안 타입니다. 예.
1: 예, 지금 발음이 살아야 되죠.
0: 쑨이라는 게 혈전이라는 쑨입니다.
1: 전신고 한 대 같이 씁니다. 예. 저는 예, 그런 중풍 후유증 중풍 다 빠져나 왔다 갔습니다. 예. 누워서 일어도 못 나고 예, 손발이 마가 되고 춤 깨지지 흘리고 밥을 먹자 뭐 예, 아이 밥 입 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는 못 그러고 예, 소리를 펴놓고 그러고 밥 먹었습니다.
0: 네.
1: 그러던 차에 이 혈배강 황진 타이르 쌈 타이르에 예, 먹었나네.
0: 네, 황진 쌈 타이르.
1: 그 효과가 빠릅니다.
0: 빠릅니다.
1: 예. 예, 손이 부들부들 떨던 게 그게 이렇고요. 입이 막 부들부들 떨던 게 그것도 많이 났고요. 밥이 어전 입에 들어갑니다.
0: 네.
1: 그냥 입을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엎드려 먹어봐 별나게 다 먹어봐도 아이 되던 게 그래 이래가지고 그게 놓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래 건신과까지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혈당 조절이 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는 정신 나고 예 맥이 나고 그리고 경력이 상실되던 게 경력이 돌아오고 예 맥이 오고 정신이 납니다.
0: 네.
1: 그리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 좋은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럽니다.
0: 네.
1: 좋은 알았으니까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조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나도 예, 이 황진산타의 혈배강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예. 어제 먹은 감에 중풍이 두 번 왔댔습니다.
0: 네.
3: 예, 처음에 다르고 또 두 번째 또 다릅니다. 예, 걔가 뭐, 좋단 약이, 예, 뭐, 다 먹어봤습니다.
0: 네.
3: 근데 아이 됐디다.
0: 예.
3: 예.
0: 점점 못해지죠.
3: 예, 예 점점 못해지고 뭐, 돈은 돈대로 뭐, 다른 아이 됐디다.
0: 예.
3: 예, 그리고 소리 그 다음에는, 이 혈배강 약이 좋고 선생님 친구를 잘한다는 설명을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런 후부터 이 혈배강하고 먹고 한데,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예.
3: 예, 내는 효과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항상 이 머리가, 품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차고, 손과 발이 저리고, 아, 손이 자꾸만 떤단 말입니다. 손가락도 뜨고,
0: 네. 맞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예.
3: 아무리 꼭 빨리 이렇게 정신 차려 지져도 부들부들 떠이면 아이 되고 자꾸만 이렇더라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자꾸만 깨끼고, 예, 깨낄 땐 대단히 바쁜다. 그리고 눈도 이렇게 희미하게 알보고 말은 내 입말을 하던데 벌써 생각과 다르게 말이 딸로 나오고 춤을 줄줄 흘리고 아무리 춤을 알려도 뜹뜹이라도 아이 되다나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리고 혈압하고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어떨 때는 병원실로 갔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혈압하고 세 번 병원실에 간데 지금 이래까 사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여러 병이 있게 1년 내내 약을 먹어도 아예저 아이 됐대다. 아이 낳았을때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아이 됐대다. 야, 병이 어떻게 악질인지. 그러게 그 지금 예, 선생님이 황진수한테 혈병하고 친구를 잘한 데서 예, 지금 두 달이 조금, 석 달 조금 아이 됩니다.
0: 네.
3: 예, 석 달 아이도 친구하고 혈병의 약을 먹었는데, 아이 나를 남았다 효과가 특별히 좋지 않을까?
0: 네.
3: 예, 내겐 특별히 좋습니다. 지금 이 약이.
0: 네.
3: 예, 그니까 지금 예, 손도 아예 저리고, 머리도 아예 어지럽고, 밥맛이 옵니다, 지금도.
0: 네.
3: 예, 오늘 밥맛이 다르고, 내일 또 밥 맛있고, 예. 이러고 또 눈도 마가지고, 예. 그러니까, 특히는 예,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병원 아예 갑니다, 지금. 쉽게 아예 갑니다.
0: 예, 끊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혈압약 완전히 끊으니까 병원도 아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 예, 선생님 설명과 같이, 천연약제하고 천천단 기술로 만들어진 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머리가 허리 통분하던 것이 지금의 병이 나서니까 머리가 대단히 상쾌하고 예,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0: 네.
3: 매진하고.
2: 네.
0: 여보세요.
3: 이번에 예. 활동 좀 참가하겠습니다.
0: 예, 예. 이번에 활동 예. 좋습니다. 예.
3: 예, 예. 활동 참가 또 하려고 합니다.
0: 예. 288-0018번 전화
3: 주세요. 예, 예, 예. 예. 08888. 네. 예, 알겠습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이제 나의 방송 들으면서 모든 여러 저희 분들이 저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는데 나는 정말 이 방송 시간을 양심에서 들으면 학습하고 나도 또 그게 결과라서 약수 보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0: 네.
4: 이미 전에 나도 계속 선생님이 방송 들으면서

0: 이거 약을 싸 먹었단 말인데, 얘 처음에는 얘 혈배강만 먹던 게 또 건식오를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예.
1: 네.
0: 건식오를 함께 같이 먹으니까 심장이 저기나 영 좋지 않던 게 돌아 저 많은 호전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 혈배강이 저기 황진산 타이 나와서는 더 이거 같이 먹으니까 더 견고하게 나빠지는 것 같다 말입니다.
1: 네.
0: 우리는 저기나 숨이 차고 땀 쎄이 흐르고, 예, 그 다음에는 정말 빙이 누워서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1: 네.
0: 이래고 혈압이 더 심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한 반년 넘어 이거 먹을까 혈압이 130 내지 140으로 지금 공제됐단 말입니다.
1: 네.
0: 이렇게 혈압이 또 공제되니까 아랫다리 부었던 거 좀 붓기가 다 내리고, 예, 손을 안에 저기나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던 게 이게 다 제대로 돌아온 것 같다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집에 아바이노에 중풍 맞은 지 오랍니다. 그래 무슨 본인들로 그 활동이라 하며 운동한다 해도 그렇게 쟁이 저기나 호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 황진산파리에 내 먹음에부터 같이 잡수었더만이, 옛날에 주먹을 폈다 갈았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1: 네.
0: 바로 예. 그래서 이제 숟가락 드는 것도 바쁘고, 무슨 물건을 저거 가져다 달라 하나, 무슨 어찌 또 싸서 들어라 하면 바로 들지 못했어요.
1: 네.
0: 그러던 것이 지금이 이 손 이 구 꽉꽉하던 손이 다 펴지게 됐단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황진산 타이는 이 고대로부터 며칠 년 동안 내려오니 이런
0: 예.
1: 그 전문 펜탄후연왈, 예? 반신 못 쓰거나 당화에 왔거나 이걸 회복해주는 처방입니다. 유일한 처방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오래된 이 지금 저기나 환자 우리 아빠의 환자의 이 손을 지금 어준 마음대로 넓일 수 있어서 아주 반갑합니다. 밥 잡수는 거나 무수고 하는 게나 다 제대로 되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진바람 시키라고 용도 다 말입니다.
1: 아 그래 이래.
0: 그래 난 지금 나도 그래 이거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쓰고
1: 네.
0: 우리 아바이도 같이 써서 더 효과를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겠다는 이런 거 내 선생님께 얘기를 하며
1: 네.
0: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약을
1: 예,
0: 자꾸 알선해줘서
1: 예, 예.
0: 나는 이 방송 정말 명심해서 할 줄 압니다.
1: 많은 효과 받죠. 축하합니다.
0: 예예예 예. 그래 좋은 약들을 많이 가져다 주세요.
1: 네
0: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예 저도 예, 황진산타를 주문해서 먹는데, 아, 이거 먹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아바에 부어맞아서 꼼짝 못하던 게, 지금, 아이, 마음대로 저기 밥도 잡을 수 있고, 예, 산도 그 떨던 게 떨지 않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저는 예,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하고, 저기, 심혈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소리, 저기 그런 뭐니까 항상 90만원 그런 말이 여가도 다닐 때였습니다.
1: 네.
3: 뭐 걸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 소리에 지금 눈이 걸을 수도 있고 산책도 좀 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에 지금 음식이랑 잘 먹습니다.
1: 네.
3: 그리고 저기 그런 눈도 그렇게 깔깔하게 모호하던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던 그렇게 괜찮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네, 이 약이 너무도 신기하게 좋으니까 예, 우리 아바에 있더구나 좋으니 무슨 딴 거 말할 게 없습니다. 아바에 지도하느라 애도 있는데
1: 네.
3: 아바에 지도 하나도 들지 않아도 예, 다 대부분 다
1: 그 사람이 해방받았죠. 예.
3: 예, 좀 해방받았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근데 이 약을 계속 주문해서 둘이서 같이 먹기 위해서
1: 네.
3: 또 많은 마을 싸겠습니다.
1: 예,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1: 네.
3: 감사합니다.
1: 네, 2880018에. 네.
3: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심장이 막 바쁠 때, 예. 수저 주심월 거기 매 천궁하고 빙패들 같지 않습니까? 여기 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돌 돈 작은 분산을 냈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 딴선디월 입에다 무는 것처럼이 직접 그렇게 심장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딴선디월 안에 단삼삼칠 빙패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매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삼칠 예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 줄 때 우리 단삼삼칠 豆蔻仁 하고 두종 향후 그다음에 텍사는 전형적인 리뇨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진저람이 우슬 이런 약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 조절이 엄청 좋고 전문 중풍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까치는 여러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새입니다. 고향마을 어귀에서 반겨주던 그 까치 소리를 떠올려보시길 바라며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까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변경 유람 즐거워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변경이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타향이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서 문득 고향집 마당에 내려앉던 그 달빛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죠. 고향의 달빛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실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이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박은하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의 푸른 물결이 반짝이며 흘러가는 그 모습은 우리 삶의 려정을 닮았습니다. 해랑강 물결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 총화복귀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에 관한 당주왕,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자세와 효과적인 사업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주응급관리국, 주수리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기상국, 주자연자원국, 주교통운수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주지도일꾼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이 복귀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연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보게 되면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홍수 재해의 직면에 각 현시는 책임을 다해 엄밀히 방어했으며 각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1층 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 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 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묵은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찰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잘함으로써 위험 구역의 대피 대상 인원을 전부 대피시키고 안치된 대중이 기본 생활에서 걱정이 없도록 하며 전역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구조와 재해 후 복구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신속히 침수 배출, 오물 제거,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전개하고 즉시 역량을 조직해 홍수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며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정책성 보험 배상금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구역의 민심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류추해야 미연의 화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를 복기해보면 우리 사업에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경보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부문은 태풍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수가 초래되는 특점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못했으며 주요 하천의 큰 물 고봉 도달에 대한 조기 경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중 대피 등 후속 사업을 피동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통괄 지휘 능력을 일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와 관건적인 시각에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 의논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건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중요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재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경보를 제때에 발부해 위험구역의 조기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제방, 공업광산기업, 저지대 등 중점

0: 구역을 주재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정을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비축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 물자를 사전 배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 기획 보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늘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 위원 집중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 연구재정사업은 우리주 검사 검측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표준이 없어 산업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감독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감독관리 단계를 더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종합 업무부 부장이고 전국 농약 표준화 기술위원회 생물 농약 분 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기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해당 표준은 우리주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

0: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이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공사, 25km의 도로 보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본아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되었습니다. 본화리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노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조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길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진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주 훈춘시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결시 중앙수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수학교, 도나시 미래수학교, 왕청현 제1실험수학교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1: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방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주 끝에 연변배구협회 1팀과 2팀, 연결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주제는 사회 공동치리로 간염 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부염,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증정해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네, 함께 드립니다. 여름 인기 가전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새롭게 진행했던 우대 활동 아직까지는 끊으란 말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0: 그래도 공장 측에서 끊으라게 되면 끊어지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름철에 좋은 이런 제품, 중앙 테레비에서는 추천하는 이런 제품들을 면비로 들고 있고, 또 우리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들여가지고 약 가격이 우리 절반 가격도 안 되거나 또 더 적게 되는 이런 기회, 그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그 경제로 지금 또 여러분들이 그 우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그러니까 우리 하루라도 이 기회를 이용하시려는 분들 하게 되면 다 그쳐서 2832-0666번다 연결하시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겨울에 얻은 병, 좀 중한 병, 이런 병들을 빨리 해결해야 할 분들은 우리 삼복지간이 오라지 않아 끝나게 되는데, 이 삼복지간만은 아침에 우리 치료약으로 되고 있는 동충하초 발효유물을 두 봉지 절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하여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의 충초조대, 충초소, 그리고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 알파분해매, 비모포자균, 셀륨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없는 이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는다든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내 매개세포라는 것은 마치 고층 건물 중에 매개벽돌하고 같게 되는데, 세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만성질병이 근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동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선풍기 와서 눈과 입이 다 줄어들었던 게 지금 제대로 돌아왔고, 숨을 길게 흘리더니 숨을 흘리지 않습니다.
0: 맞지요.
2: 걸음걸이 반성치 않던 게 지금 걷는데 어떤 문제 없습니다.
0: 예.
2: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
1: 네.
2: 뱀비가 심하는데 오랜 뱀비 해결됐습니다.
0: 맞지요.
2: 그리고 정수부대가 이렇게 소를 자주 보던 게 소를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그렇지요.
2: 선생님, 저는 딴 곳에 주먹이 좋다는 약을 많이 써니 효과 없었는데, 이 동사적 약을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을 써봤습니다.
0: 예.
2: 근데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오늘 열나다가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그런다.
0: 그러십시오. 오래 쓰실 하는 분들에게 되면이 지금 우리 여름철 제품도 면비로 들고 있고, 또 약도 지금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이 18가지 사게 되면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좋는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3: 동통화초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이 당뇨로 있지 않까, 예, 한 28년 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러니까 나 이 합병증이 여러 가지를 들어. 제일 먼저 이 한 2년 전에 노신사에 들어오더라 말입니다. 예.
0: 예.
3: 예, 그래 들어왔다가 후에 그 다음에 손이 나빠지지, 심장이 나빠지지, 폐 나빠지지, 위 나빠지지, 고혈압으로 올라가지. 어느 거 치료하고 어느 거 치료해야겠습니까? 한 가지를 치료하고 나오면 또 다른 게 되나, 또 병원 가고. 1년에 병원을 한 2, 8번씩 입원했댔습니다.
0: 그랬겠죠, 예.
3: 예, 그래야 정말 그저 어디면서 좋다는 의사는 다 보이고 좋다는 약은 다 쓰고 이랬는데, 아이디어가 많다. 예, 마감에는 이 심장 배열에서 신근경색이 들어와가지고, 예, 이사들이 모두 어두워도 집에 가서 편하게 맛있는 게나 잡수라면서 이래지. 깨진 게 나와서 정말 이 동통하처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 명심해서 들었습니다. 한 달 내 거의 들었습니다. 그래 들으면서 정말 이 그런 뭔가 동통하처로 발효해서 30배 이상 약효과가 높다지. 그 다음에 또 옛날부터 이 고려 때로부터 내려온 약이지. 이래서 나도 이거 한번 선택해보자. 약을 선택하기 귀찮게 무섭단 말입니다. 예.
0: 그렇겠죠, 예.
3: 예, 약을 써도 말아.

0: 들으니까 그것도 자꾸 돈 날아나가지. 그래서리. 깨진게 이번에 동통화도 지금이 이 돈을 쓴지 한 1년 됩니다.
1: 아, 예.
0: 예, 그랬는데 지금이 그, 이, 놓고 왔다 간 다음부터 낯이 붙들거리고 춤 자꾸 한 땅을로 흐르고, 안공간은 그냥 그름에다 욕구 댕기고 이랬댔는데, 그게 가 딱 이렇고, 예.
1: 맞죠, 예.
0: 그 다음에 이 심장이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0: 물이 떨어져 흐리고도 영, 해겹던 게 지금 심률도 60으로 정살로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따라서 이 목에 붙어서도 떨어지던 깔에 다 어딜 가는데 없어지지. 기침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밤, 이 소변 차서 줄어들고, 소변이 그것도 냄새 나가 깡치 나가고 하던 게 그게 많이 좋아. 지금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뵙게 아이는다, 소변은.
1: 어, 초성이 됐죠, 예.
0: 다소 제대로 됐으니까, 저녁에 깊은 잠 푹 자지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이 동통화를 써보니까, 예, 다른 약은 주로 세워놓고 하루에 세 번씩 먹어야 되지. 어떤 날은 약을 온 하루 달고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다라면, 하루 다 지나가던 게, 동통화를 써보니까, 또 하루에 한번 딱 먹으니까, 예, 약을 먹을 근심이 없지. 부담 하나도 아이가 지지, 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 용 좋습니다. 어쨌든, 예, 선생님 강의를 하시는 게 딱 맞고, 써보니까 동통화트만 해서만 좋은 약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네. 많이 갖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오늘 활동에 또 이 여름철 그런 우리 활동에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활동에 또 자매를 대답하자, 그랬다.
1: 그러십시오. 그리고 손님은 당뇨병만 28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기간이 우리 당뇨병 여기 되면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늘었습니다. 손님도 알지 네. 않습니까? 예. 합병증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요 삼복지간에 지금 약을 싼다면 그냥 예, 아침에 두 봉지씩 하십시오.
0: 예, 예.
1: 어쨌든 그냥 예방 차원에서라도 조금 손님은 예, 오래 약을 써주는 게 좋고 조금 양을 가량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0: 저는 그냥 이 동통화처럼 그냥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통화 좀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약에 폐렴도 닦고 왔다가 하고, 이 관심 뺏으면 있는 사실 심률도 고르셨고, 심지어 통도 생기고, 그러나 또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소화란 게 달아야 되고 더불어 감미적이
1: 그랬겠죠.
3: 이 소변 잡수란 게 잡고 저기 혈압이란 게 또 조절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좀 썼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맞죠. 예.
3: 약을 아이 먹어도 이게 동통화도 먹으니까 혈압도 잘 조절되고 혈염 잡고 오는 것도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예.
3: 아침 병도 있으면 심률도 고르잼이 그래 등 증상들도 많이 났고 이 소변 차수도 이래 죽나 누른 게 좀 차수도 많이 두니까 사람 잠도 지금 제대로 산다 지금.
1: 아 그렇죠.
3: 예. 네 분이 활동 특별히 좋을 때도 배달받아 오래 쓰다고 됩니다 이거.
1: 그러십시오. 우리 활동이라는 게 오늘 끊으라면 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그쳐 사는 게 좋는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는 지금 저 동통화통에 바로 보내서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약 쓰기 전에 저는 이제 뇌경색이 있고 어지럼증이 나고 기억력이었고 그리고 또 심장도 나빠가지고 두근두근거리고 숨차고 해.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하고 그 위도 소화도 잘안 되지 전후 성비대에 해가지고 소변도 잘 나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이래 굉장히 동청화도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예.
4: 예. 그리고 우리 집에 마누라도 이 약을 같이 썼는데 위 소화되는 것도 많이 나고 변비 있는 것도 많이 지금 많이 나고 그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죠. 예.
4: 그래, 이 도리석이라고는 야외

0: 있는데 있어서 연락이 없는데 연락을 꼭 더 사가지고 계속 쓰다 보냅니다.
1: 그러십시오. 두 분이 쓰니까 있고 많이 사는데 또 그게 더 많이 우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도 동충하소 발효균분을 저는 거의 2년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높고 혈진 높고 하던 게 지금 다 정상이 됐습니다. 이전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혈압약이나 약 탓인가 해가지고 혈압약이나 혈압약 다 먹어봐도 잘 안 되던데 지금 이 동충하철 먹은 다음부터 제일 처음 해결하는 게 혈압 조절이 잘 된다.
1: 맞지,
3: 혈압이 계속 예. 온정되고 그러니까 예.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어지럽던 게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얘 계속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정말 심장 때문에 밤에도 자다가도 병원 갈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얘 정말 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혈압이 높아 그런지 혈진 없고 그래 그런지 그냥 이렇게 다리 쥐가 밤에 자다 다리 쥐가 올라오고 얘 다래쥐가 올라온 다음에는 그 다래쥐 먹으면 난시 죽으려면 그날 밤 못 잤습니다. 그래 조금 한 2시간 잔 후에 못 자고 그랬는데 지금 잠도 잘 자고 예. 먹어보니까 약 중에서 동충하철 따를 만한 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저는 정말 이렇게 병이 많다 보니까 좋다는 약을 다 많이 먹어봤습니다. 좋다는 또 보건품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아예 되는데 이 동충하철은 먹으면서부터 효과가 뚜렷하게 계속 효과가 나고 하니까 먹을수록 얘 좋고 얘 정신이 난다. 정말
1: 맞지, 예.
3: 지금 약이 약 광고 얼마 많습니까? 예. 근데 동충하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약보다 30배라는 게 어딥니까? 3배 되고 30배를 쏘니까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먹어서 좋습니다, 선생님.
2: 네, 그래요?
3: 저는
2: 네.
3: 예, 이렇게, 예. 저는 예, 이렇게 그 약을 먹고도 먹었던지, 안 먹었던지 몰라서 정신이 이렇게 저기, 이걸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먹었던지 안 먹었던지 몰라서 어쨌든 약 먹고도 또 먹을 때 있는데 이건 하루 한번 먹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맞습니다.
3: 지금은 예, 예 지금은 정말 살아도 예, 매일매일 건강하니까 힘이 납니다 선생님.
1: 그렇죠.
3: 이번에 또 예, 활동이 좋을 때 또 아웃각 사자고 전화했습니다. 계속 먹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같이 먹으려고. 예,
1: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예, 손님 예. 그 저녁에 질량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3: 예, 예.
1: 근육경련을 말하는데 중요해서 말하기 때문에 예. 그 간은 예. 비상과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골가 가운데서의 근육경련이라고나 이렇게 되면 비상이 예. 도와주는데 비상 소화계통에 있는 비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질량 예. 올라온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지원하는 게 갈수록 관계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3: 예.
1: 중요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비상과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이 아. 좋아지기 때문에 지하에 올라온 것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 예.
1: 2832-0666번이다. 예. 예, 지금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2: 네.
1: 예, 일하십시오. 예.
4: 예. 우리 집은 둘 다 동충하철 쓰고 있는데 둘 다 효과 좋습니다.
1: 예.
4: 우리 집에서 중풍약에 약을 다들 자꾸 개했습니다.
1: 예.
4: 약을 다들 때문에 아이가 쓰겠다 계속 드려둔 게 이 동충하철을 길에 자꾸 쓰겠단다. 어, 한 번만 써보게 써보게 해서 우리 둘 다 쓰는데 이 동충하철 잡수는 말을 못하던 게 말하지 잘 먹었던 게 잘 걷지 또 개끼든 것도 이래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후유증이 꼭 좋아집니다.
4: 나는 저기까지 잡을 때마다 아이 잡수를 깼다는 이건 우리가 꼭꼭 그것도 잡으려고 한 번씩 타서 꼭꼭 잡습니다.
1: 예.
4: 어, 이 약이 선생님이 진짜 좋습니다. 저는 예, 신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예,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16일 때 저런 게 시지는 게 지금 예, 80개씩 됩니다.
1: 중성이 됐죠.
4: 예, 위축성이 믿고 위장이 있어요.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 자자는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지요.
4: 그리고 선생님 이 약을 쓰기 전에 동맥경화 혈진압하는데, 지금 예, 다 좋아졌고, 인후염이 따져나던 게 인후염이 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4: 기억력이 없었어요. 금방 들은 말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1: 예.
4: 선생님, 이 약은 식전이 일어났어요. 따뜻한 물에 자꾸 한 번만 먹거나 진짜 좋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이렇게 효과 저는 이틀 전에 많이 배달 받았는데 오늘 우리 언니도 유방

0: 수술을 하는데 이 암 수술 안 되면 괜한 약 잘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수술. 이 약 쓰기 진짜 이 약은 써도 이롭지 않고 뭡니까?
1: 맞습니다. 수술하는 분들한테 딱 맞는 겁니다. 예.
0: 귀신에 혹하셔서 오늘 연락을 까고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어느 날이 끝나겠는지 모르겠는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인체내 우리 세포라는 것이 그 잠자고 있는 세포들이 있고 활약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병이 왔다게 되면 그 활약하던 세포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 잠자고 있는 세포를 격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그 한 봉지가 3g인데 이 3g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병이 온 분들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주고 손상된 세포를 수복해주게 되고 잠자고 있던 이런 세포를 격화시켜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해가지고 여러가지 병들을 치료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화뢰하거나 황뢰하신 분들, 그 우리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환자분들이 전신 면역력을 제거해 주는 것이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인데, 면역력이 낮다 하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들이기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오장육부의 어느 부에 암이 생겼든지 면역력, 그 장기 면역력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치료랑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피모포자균이 이런 작용을 해서 우리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확산하지 않게 저항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 분에는 알파 분해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이 알파 분해매라는 것은 다른 약에는,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이 동충하초 발효균 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뭐 위축성염이라든가 궤양이라든가 반육성염이라든가 이런 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300억 개의 활성 요인권이 작용을 해서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변비가 있다는 분들 많이는 위에 열이 있는 분들의 변비가 있게 되고, 비장이 양이한 분들, 내가 찬 거, 예, 우리 또 그 좀 그 음식을 또 주의를 하지 않는다게 되면 기름진 거라든가 튀긴 음식을 먹게 되면 인차설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하나는 위를 또 알파 분해매 작용을 해서 위를 치료해 주게 되고, 300억 개의 활성 유익균으로 인해서 변비라든가, 예, 그리고 설사하는 분들 또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충

0: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지금 남성분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고 우리 그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립선 비대랑 온 것이 만에는 신장하고 방광이 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이 나이가 한 40이 되게 되면 신장 콩팥이 쪽으로 보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는 지금 우리 그 육미가 좋다 해서 많은 분들이 육미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육미라는 것이 그 여섯 가지가 다 찬약입니다. 찬약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그 음이랑 허하거나 양이 허하거나 이 허한 증상이 우리 바뀌어 잘될 때가 되면 우리 육미를 먹어서 그 증상을 더 중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게 되는데, 우리 전립선 비대라는 것이 오게 되면 노도를 압박합니다. 노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이 빈번해지고 소변이 급하거나, 특히 우리 밤중에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소변 차수가 많은 원인에서 밤잠도 자지 못하게 되는데, 전립선이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던 분들도 전립선 문제가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된다면 잠을 못 자던 분들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밤중에 배노 차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소변 줄기가 약하고 방광이 수축작용,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 소변을 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방광염 수축작용이라는 게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방광이 소변 나머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른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로 가게 되게 되는데, 양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 놓아야 되고, 또다눈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면서 옷을 적시는 이런 증상이 있고 배뇨곤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비대까지 오게 되면 뇌악이 흐르는 그 출구를 막아놓으면서 뇌조류,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뇌조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신장에 물이 생길 수가 있고, 심혈관을 초래할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노덕증, 제가 이제는 노덕증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덕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우리 그 치료를 또 해야 되게 되는데, 이런 노덕증을 초래하게 되고 생명이 위험을 갖다 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독증 때문에 투석이랑 하던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의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된다면 그 차수가 적어지게 되고, 또 우리 그 수치가 많이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일반적으로 지금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신 분들, 남성분들 일반적으로 나이가 한 60이 되면 거의 100%로 우리 전립선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소변 차수가 많아서 고생하시던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복용하신다면은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위라든가 비장이라든가 소장, 대장, 폐, 간 등이 기와를 전면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습열로 인해서 방광이 기가 불리해지면서 소변 차수가 빈번한 증상, 배뇨곤란, 그리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맥이 없던 이런 증상들이 또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전립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꼭 나이가 들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 우리 술을 많이 마셨거나 몸을 차게 굴었건 해도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주라고 권장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066번입니다.

네, 부모들한테 누구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언젠간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때의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날입니다. 반면 언젠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 여기서 언젠가는 과거를 얘기하죠. 미래의 어느 날이기도 하고 과거의 어느 날이기도 한 이 언젠가를 우리는 참 자주 씁니다. 그런데 문득 언젠가 한번 봐야지,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이런 말과 행동이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언젠가보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우수한 공동체로 협력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적은 책 아사노 고지의 더 팀을 준비했습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강한 개인이 팀을 이뤄도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업을 위한 조직 변혁 자문 업무를 하던 저자 아사노 고지는 실적이 좋지 못해 분위기가 안 좋던 자신의 팀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용해 실천했습니다.

이후 실적 향상, 퇴직률 감소 등 상상 이상의 변화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팀에 적용한 방법을 정리하고 발전시켜 경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갈 때의 시너지 효과, 팀워크. 책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팀워크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과를 내는 위대한 팀은 반드시 이러이러하다 등 틀에 박힌 고정관념들 중 대부분이 오해라는 것을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대신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 팀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폭발적인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법칙을 제시합니다.

다섯 가지 법칙에는 목표 설정의 법칙, 구성의 법칙, 소통의 법칙, 의사결정의 법칙, 공감의 법칙, 성과를 내는 팀의 법칙 다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책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데요. 공통 목표를 지닌 두 사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일컫는 팀,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주목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좋을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 중심 목표 설정도 있고 추상적인 의미 중심 목표도 있습니다. 팀 구팀 성원들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목적지, 즉 목표에 대한 설정이 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주체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팀으로 변모한 신칸센 청소원들과 7분의 기적 등 흥미진진한 사례 등을 통해서 목표 설정과 관련된 법칙을 들려줍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강한 개인이 팀을 이루고 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팀의 장점을 발휘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방법. 계속하여 아서노 고지의 더 팀을 알아보겠습니다.

팀이라고 해서 다 같은 팀은 아닙니다. 책에서는 환경 변화와 구성원의 협력 요구 수준에 따라 팀을 네 가지 류형으로 구분해 팀의 업무와 특성에 따라 팀 구성 전략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팀의 소통 빈도가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 소통으로 이끄는 규칙이 있어야 하는 여기에는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를 떨쳐내는 법, 소통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소통의 법칙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팀의 역량을 진화시킨다고 하듯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팀에 공헌하려는 동기를 책에서는 공감으로 표현합니다. 팀에 공헌하려는 구성원들의 의욕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는데요. 공감도 산출식이라는 개념도 흥미로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감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그저 열정적으로 동료한다고 해서 공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마다 여름철 물놀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찾은 물놀이에서 불의의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수칙을 꼭 준수하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꿀팁 시간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상황별로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기상 정황을 미리 확인해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급작스러운 비와 소나기로 인해 야외 활동이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가나 해변가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급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상황이 염려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가나 계곡에 놀러 갈 때는 물이 흘러온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자리를 잡아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상황을 피하며 낙석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수영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길 때는 반드시 15분에서 20분가량의 준비 운동을 해 심장과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사전에 잘 확인하고 위치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갑자기 뛰어드는 것은 급격한 온도 차이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절대 하면 안 되고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서로 천천히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배가 몹시 고픈 공복의 상태거나 식사를 마친 직후에도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즐거운 물놀이 시작한 후에는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파란색으로 변하거나 몸에 소름이 돋는다면 몸의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는 신호이기에 인차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장시간 오래 물에 있지 않으면 되도록 혼자 물에서 노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뜻밖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하게 헤엄쳐 나와야 합니다. 물에서 갑자기 몸에 경련이 났을 때는 먼저 몸의 힘을 빼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경련 부위를 주물러줘야 합니다. 당황하여 발버둥을 치려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영 중 경련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흔한 현상으로 갑자기 차가운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무작정 물속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우선 주위에 소리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조 요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위에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이나 긴 막대기 등을 사용해 구조를 하며 물에 뛰어들어 구조할 경우 빠진 사람이 구조자를 누르고 올라가려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뒤에서 천천히 접근해 팔로 목을 두른 채 그런 자세로 구조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수한 공동체로 협력을 이끌어가는 방법, 그리고 오늘 꿀팁 시간에는 상황별로 어떻게 물놀이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준비해야 할 수칙 꼭 지키면서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언젠가라는 말로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가 아닌 지금 당장을 응원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대현아,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무 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 쓰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모태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르신들 모두 어디서도 보기 힘든 훌륭한 분들이시지. 우리 공산당이 참 복이 많아요. 우리 당에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자진이 맑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여보, 우리가 장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고 말고. 여보, 난 꼭 건널 수 있다고 믿어요. 모태똥은 손을 저으며 말을 맺었다. 물론 적이 몇 개 살을 없애버려야 건너갈 수가 있겠지. 내가 놈들을 하나하나 쓸어버릴 터이니 걱정 말아요. 오호이병이 밥을 가져왔다. 모태똥이 푸른색 나는 범랑 밥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문문 나는 옥수수 밥에 무를 볶은 반찬이 들어있었다. 모태똥이 소리를 쳤다.
1: 고추는 오동지 고추볶음 갖다 주지. 손님을 대접해야 할 게 아닙니까? 네, 가져오겠습니다.
0: 기름기가 도는 빨간 고추 한 사발이 금세 상무에 놓였다. 우리 추석 동지야, 이게 없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대뜸 땀토성이가 되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하자재를 바라보았다. 당신 보기에는 유형이 어떤가? 아주 좋지요. 열정적이고요. 하자진이 말했다. 오늘도 유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모태똥이 알듯 말듯한 얼굴로 웃었다. 누굴 좀 소개시켜줄까 해서. 누굴요? 누구겠어요? 모태똥이 웃으며 되물었다. 지금 낙보동지만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잖아. 하자진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기는 한데 류영이 그러고 싶어하지 않을걸요?
1: 왜?
0: 아기 나는 걸 되게 겁나 하던데요. 오는 길에 저를 부축하면서 아유 정말 고생이야 고생이야 라고 하더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1: 물론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나도 곧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저 일이 될 만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까 해서.
0: 이렇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벌써 리부촌 동지와 은은해 보았어요. 아직 그 아래 사무장과 상의하지는 않았는데 료영을 접근시킬 생각이야. 여성 동지가 홀로 아래에서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날이 저물자 하자진은 그냥 부대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섰다. 모태똥과 호위병들이 한참을 붙잡아서야 겨우 주저앉지었다. 첫 딸기 울 때쯤 모태똥은 하자진을 마을 밖까지 바래주었다. 하자진을 작은 조랑말에 태운 다음 오호위병에게 휴양년까지 호위하라고 하였다. 때마추어 닭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우러대기 시작했다. 거참 기운차게 우는군. 어째 닭 우는 소리가 좀 남다르지?

있잖아, 어?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마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바로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개명삼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건.

오몽산 날에 갸링 서쪽에서 숨을 좀 돌린 홍구는 또다시 삼행포위에 빠진다. 이때 한 기인이 이를 잡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마침내 한 편의 기문을 만들어낸다. 1935년 2월 6일 정월 초사흗날 주왕홍구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황량하게 그지없는 자시에 이르렀다. 웅대한 오몽산은 이미 은백석으로 뒤덮이었다. 눈을 맞으며 보물 기다리는 기분이야 여느 때 같았으면 시적인 정취가 다분했었겠지만은 호돗바람으로 걷고 있는 전사들은 눈 쌓인 산이 그저 괴롭고 끔찍하였다. 자신은 오몽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현소재지였다. 말이 현소재지지 집이라고는 300가구가 될까 말까인데다가 사람이 끓는 데라고는 대장간 몇 개와 절 두 개가 다인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좁고 허름하였다. 마치 세상 끝에 온 것처럼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모태동은 이 황량한 고장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여기 갖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저기 올 염려가 없으니 며칠 푹 쉬세요. 모주석 동지, 저기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따라붙었는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듯 되물었다. 적들이 이 산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사실 홍군이야 숨을 돌리고 쉬면서 부대를 추스릴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좋았다. 홍군은 여기에 머물면서 부대를 재편성했다. 부대마다 사람이 많이 줄어 전투부대를 보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1군단을 뺀 각 군단은 모두 사급 편제를 취소하고 3만여 명의 홍군을 16개 탄으로 나누었다. 1군단은 3개 사, 9개 탄이었는데 2개 사, 6개 탄으로 개편했다. 3군단은 손실이 무척 커서 3개 사를 4개 탄으로 개편했고 5군단과 9군단은 저마다 3개 탄으로 개편했다. 8군단은 5군단에 편입시키었다. 간부들의 계급도 하나씩 낮추고 기관도 없앨 것은 없애어 전투력을 높이었다. 다행히 열심히 선전을 펼친 덕분에 홍군수가 3천명 남짓이 늘었다. 이곳 농민들이 얼마나 혁명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성과였다. 홍군은 사기가 부쩍 올랐다. 재편설 끝낸 뒤에는 장비도 가뿐하게 정리했다. 강서를 떠난 뒤 행군과 전투를 번갈아 하면서 주앙소베트 구역 병기공장, 화폐공장, 옷공장, 인쇄공장에서 가져온 기계와 설비들을 대부분 버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까워서 못 버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의무대의 투식이 같은 것이 그랬다. 지도부는 그 기기를 자시에 두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의무대장 하성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하기야 이 독일제 투식기를 마련하느라 애쓴 것을 생각하면은 그럴만도 하였다. 여러 해 전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투식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자 상해에 있는 지하당에서 기계를 샀다. 그런데 사방이 적에게 가로막혀 소베트 구역으로 기계를

보내기가 여간 힘들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댄 끝에 기계를 관에 넣어서 룡구를 나르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 결국 두식이는 무사히 소베트 구역에 닿았다. 이 기계는 강서중앙 소베트 구역에서 제 몫을 톡톡이 하였다. 왕가상이 적기가 떨어뜨린 포탄에 맞아 다쳤을 때도 이 기계로 포탄 조각을 찾아냈다. 하상은 장정이 시작이 되자 관보다 좀 작은 상자를 만들어 독일제 투시기를 그 안에 넣고 짐꾼 두 사람에게 메웠다. 다른 부속품들은 작은 상자 두 개에 담았는데 마땅한 짐꾼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결국 기계를 손보는 두 청년이 메게 되었다. 야간 행군을 할 때면은 떨어뜨릴까 어디 고장날까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을 들이었다. 앞에서 몇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비추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그 기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성은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모태똥이 하성을 찾아갔다. 하성은 북경의과대학 학생이자 대혁명 때부터 당원이었다.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중앙소베트 구역에서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서로 데려왔던 것이다. 모태똥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성 동지, 동지한테 보물이 있다지. 버리기 무척 아까워한다고 하더군. 하성도 대충 눈치를 채고 대꾸를 했다. 그렇습니다. 모태동 동지, 아깝지요? 주석 동지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음이야 아프지만은 버릴 건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이 찰나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다 지고 가다가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홍군은 대포도 적수하에 버리고 왔습니다. 동지도 그런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멋지게 싸워 적을 시원스레 쳐부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성은 입을 다물었다. 하성 동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시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해방이 되는 날 장계석이 버리고 간 것들을 동지가 가서 접수해보세요. 그 말에 하성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

이튿날 홍군은 사람들이 진맥족집게라고 부르던 기계를 한 농민의 집에 숨겼다. 홍군이 떠나간 뒤에 국민당 현장이 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그 투시기를 찾았지만 허탕만 치였다. 1936년에야 지주의 구발로 그 투시기는 발견이 되어 곤명에 보내지게 됐다. 이는 나중의 이야기다. 주황홍군이 자시에서 쉬면서 부대를 쳐서 없애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어디로 진격해야 할지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졸려는 지휘관들더러 계속 고민하라고 일렀다. 노영은 얼마 전부터 주황으로 옮겨 당과 군 간부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요즘 모태동은 머리가 어찌나 길었는지 답답해 보였다. 류영이 머리를 깎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그는 일에 빠져들면 겉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마음 쓰지 않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류영은 리발사를 찾아 도움물을 한 솥 끓여놓은 다음 모태똥을 찾아갔다. 모태똥은 묘족들이 사는 소박한 나무층 집에 들어있었다. 류영이 뜰에 들어서서 막 층계를

둘다 가려고 하는데 오호위병이 막아섰다. 오동지, 추석 동지는 이발을 해야 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호위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무총장 동지, 좀 기다리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아 굴고는 누구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류영은 뜰에 있는 작은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 볕을 쬐면서 오호위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물이 다 식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었다. 이제는 올라가 봐야겠어요. 류영이 조심스레 우측으로 올라갔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류영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태똥에 속옷을 걸친 채 쪼끌상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는 손에 적삼을 들고는 이를 잡아 그대로 불 속에 던지었다. 그때마다 찍하는 소리가 짧게 울리었다. 앞에는 신반부리 일자리 군용지도가 벽 전체를 차지한 채 걸려 있었다. 모태똥은 이 몇 마리를 잡고는 고개를 쳐들고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고 지도를 바라보다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를 잡았다. 료영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가 있었다. 료영은 잠깐 서 있다가 조심조심 내려왔다. 어때요? 끝나지 않았죠? 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봐요. 료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오동지, 누가 왔나?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오호위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장편 소설 대장정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깨달아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과

0: 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란입니다.
1: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발 한심 푸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0: 누나.
1: 보정 세월은 터덧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0: 어서.
1: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0: 주머니.
1: 네, 사철가로 노래의 주머니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학생 여러분 연변대학예술학원에서 현재 또 판소리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오셨어요. 또 오늘은 또 다른 학생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판소리 하는 학생이면 조금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네. 이름 뭐죠?
3: 저는 판소리 전공을 배우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1: 박은지 학생. 네. 옆에 리나 학생이랑 또 같은 또 중전 다닌다고 들었어요.
3: 네.
1: 네. 아유, 너무 그 판소리는 보통 그 우리가 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그 좀 남성스럽잖아요. 근데 아주 소심하게 인사하시네요. 네, 참 굉장히 또 많은 판소리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방금 사철가를 비롯해서 판소리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김 여사님을 배우셨어요? 김 학생은?
4: 예.
1: 배우셨어요?
4: 예,
1: 네. 자,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사철가를 가르친 지가 제가 지금 찾다가 사설을 못 찾았는데 좀 오래전에 가르친 것 같아요. 그렇죠? 송모 학생도 같이 배웠죠. 사철가는. 네. 그리고 예술학원의 학생들도 이걸 배웠나요?
3: 네.
1: 아, 배웠군요. 사철가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사설이 참 인생이 80이라고 할 때 근심 걱정 빼고 병든 날 빼고 하면 단 40도 못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뭐 요즘 보면 뭐 서로 사소한 일 때문에 얼굴 붉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철가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사철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 사철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씩 다 불렀거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배웠던 판소리를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예, 김 학생은 지난 시간에 청가를 맡으시는 바람에 불러보는 시간 못 가졌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자원에 맡길게요. 이제 어떤 소리를 하실지 생각하셨다가 불러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사철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합창으로. 네. 오늘도 윤성호 학생이 반주를 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고수.
5: 맞습니다.
1: 네. 자, 사철가. 우리가 다 여성들이라 키는 우리 키를 잡아야겠죠. 네. 키를 잡아볼까요? 이산저산 되나요? 이 소리가? 이 음역되면?
5: 네.
1: 이산저산. 되죠? 자.
6: 이산저산. 꽃이 피니.
1: 치.
6: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버리고 나머지 번님 내덜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꼬리 반겨 흔들 쓸 때나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오면 동금방 조승하시라 옛부터

0: 그렇지.
1: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막무가내 천천 바람이

전지대원이 모두 앞에 빠르는 것이로구나.

생전에 한잔 술만도 못

청춘들이 가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0: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나
1: 보세요. 아 돌아 아버지 돌아간다고 말. 아니 사설을 저희가 지금 즉흥이잖아요. 네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즉흥으로 지금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으면서 불러보다 보니까 학생들도 사설을 잊었네요. 저도 그게 지금 사설이 꽤 오래전이라 가끔씩 부분적으로 좀 끊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걸 대단하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0: 힘들게 배웠지 그러니까.
1: 그렇죠.
0: 있어야지 지금.
1: 네 맞습니다. 사철가 우리가 이제 박소연 선생님이 오실 때는 한번 우리가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은지 학생은 네,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를 또 한 번씩 우리 한 번씩 또 불러본 시간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2: 네. 네. 저는 갑신연중 하월회를 배웠습니다.
1: 네. 자 불러보세요.
2: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 때 삼해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일을 즐기더니 과음어신 다시 온지 용왕이 우연히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뜻밖의 현은 흑운이
1: Okay.

뒤덮고 네. 폭풍 새우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네. 서은 도사가 학창의 딸 차

0: 오우야. 지금 학생들이 판소리 부르니까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은 좀 아우, 너무 잘 부르는데 감히 소리를 못 내겠다고 하시네요. 그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학생들은 또 우리 전공으로 판소리에 또 소리 맥을 이어가야 하는 그 전공자들이잖아요.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말할 때는 아주 뭐 아주 그 단아하게 거의 들릴락 들릴락 말락하게 소리하다가 소리할 때는 정작 저희 소리꾼의 그런 매력이 드러나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또 리나 학생도 하나 한때 뭐 해보실까요? 같이 해보는 부분이 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영정에 우리 그 김 학생부터도 해보실고 어느 부분 하실까요?
1: 아니, 이 먼저 하게 하죠.
0: 아니요, 이 학생들은 좀 이따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해요.
1: 이게 뭐 하겠습니까?
0: 아, 우리 그 김 학생 경우에는 돈타령을 잘 부르시잖아요.
1: 아이고, 무슨 사람.
0: 네. 그리고 사실은 판소리를 처음부터 방송을 통해서 배워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하면은 여러 가지 판소리 대목 얼마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법 내려온 대목도 되고요. 예. 돼요?
1: 예.
0: 그럼요. 그리고 토끼 화상 대목
1: 그래,
0: 다 되고.
1: 그것도 되고.
0: 다 되죠. 자, 그 마이크 드시고 하세요. 잡고
1: 하나.
0: 마이크 잡고요.
1: 선생님, 내가 원래는 선생님 좋아하는 원래 사철 가라 하자 했는데 이제 사철 가라 했구만.
0: 네네, 그러니까. 네.
1: 범 내려온다.
0: 범 내려온다 하세요.
1: 내려온다 못하지. 전문의 그 윤기랑 구분이 어떻게 잘하는지 말고.
0: 오늘 그 학생이 안 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또 배웠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여기서 누구랑 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늘은 우리 또 그동안 배웠던 판소리를 좀 꺼내갖고 배워보는 시간. 오로지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가르쳐드렸던 판소리, 그 꽃타령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노래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소화해내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네. 자, 우리 고수. 네. 고수를
1: 맞추시고 해랑가 돈타령 해랑가.
0: 네, 아니 그냥 괜찮아요. 우리 돈타령도 불러볼 수도 있고요. 돈타령은 돈타령은 학생들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뭐 우리 셋만 배웠거든요.
1: 그냥 같이 하기죠.
0: 돈타령이요?
1: 응.
0: 응. 돈타령 같이 하고 응. 그다음 또 토끼 하죠. 토끼 화상 그린 대목도 하시고. 네, 이 학생들도 사실 저희보다 저희들이 많이 배웠거든요.
1: 그치, 그리고 예, 같이 하기죠.
0: 자, 그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3인창으로 사, 응. 셋이 돈타령. 같이 불러보게. 예. 돈타령.
1: 선생님 먼저 뛰셔. 얼씨구나.
0: 얼씨구나 덜씨구야. 하나 둘 셋.
2: 돈 봐라 돈 봐라.
0: 둘 셋.

0: 이러면 완전하죠. 아? 봐요. 학생들도 박수 치잖아요. 자, 그 두 학생이 또 부를 사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가 뭐죠?
1: 사랑가.
0: 어느 부분이에요?
1: 앞에 두 부분 다. 두 부분 다 같이. 네.
0: 아, 우리가 사랑가에도 굉장히 그 사랑가 2까지 저희가 배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학생들이 부를 사랑가는 뭐 둥둥둥 내 난군 이 부분이에요? 아니면
1: 앞에 부분 두 부분 다 같이.
0: 다 같이 해요?
1: 네.
0: 오, 그럼 들어볼게요.
2: 이리 오너라 준양아. 우리 없구나 한번 놀아보자.
3: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님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2: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 하셨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0: 쥐.
2: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0: 쥐.
2: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0: 쥐.
2: 사람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짓

않으냐 당동시 이루지허니 왜 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시험 덜덜 개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 님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뒷태를 보자 흐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창아장 걸어라 건

0: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토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토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얘야, 내가 널 다른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내 양 발만 니 어깨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2: 제...
0: 그때요,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 보는 디.
2: 지금
1: 둥둥둥둥 대낭군. 아. 오호 둥둥 대낭군.
2: 지금
1: 둥.

0: 구나 둥둥둥둥 둥둥대낭군 치
1: 여기 아우 야 준양과 이도령이 지금 예. 놀았어요 지금 노래 이야 정말 잘 배웠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자 윤성호 학생도 사랑가 사실 궁짜 노래 좋아했잖아요.
3: 네.
1: 궁짜 노래도 그 부분에 여성 대목도 있었죠.
3: 네.
1: 혼자서 그때도 다 아 우리 둘이 같이 했네요 그때는.
3: 아 네.
1: 맞죠.
3: 네.
1: 야 이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4: 해보죠. 그때 시간이 그쵸? 내 집에서 배울 때 했잖습니까. 그, 해보죠.
1: 준양이랑 같이 궁짜 노래를 불러볼 수 있게. 궁짜 노래는 학생들 같이 부를 수 있어요?
2: 네.
1: 네. 그럼 누가 지금 저 윤소모 그 선배랑 같이 부를까요? 학생이랑? 두 분 다 같이요?
2: 네네.
1: 그럼 궁짜 노래도 불러볼까요? 자, 궁짜 노래 가겠습니다.
5: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4: 잘하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궁짜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 뒤 무슨 노래를 못 부를 걷느냐? 궁짜 노래를 들어라! 궁짜 노래를 들어라! 좁은 천지 개 타고 웅장하다고 장노궁 강태고의 조작궁 신시황의 아방궁 진지 누구나 홍문연을 들어간다고 해자궁

0: 와락 뛰어 달려들어
1: 소리치 마 속뚝상 들고
0: 병풍을 걸어놓고 덩둥당 헉중요로당 초등아이 낮자루 잡듯 와한동 삼투 잡듯 부채를 치어드니 베개는 누구로 속붙이고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병풍이 우랑하.

합창으로 했어요. 그 공짜 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딸꾹질 소리가 나오죠. 알리히이히이에 예, 딸꾹질 소리. 에휴, 정말 우리 그 단소리를 배워보면은 참 매력 있죠. 매력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금방 배웠던 춘향 모친이 춘향 모친 그때 한번 배웠어요. 학생분들은

0: 비었어요?
1: 네.
0: 네. 금방 비었던 대목인데요. 윤소박생은? 네. 네. 금방 여 전번에 우리가 배웠던 대목 있잖아요.
2: 네.
0: 네. 뭐 수군가중 아내 이별 대목은 조금 우리가 더 많이 또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데 이것보다는 그 앞부분에서 춘향 모친이 네. 대목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 좀 있어요. 자, 안일이부터.
3: 그때여 춘향 모친은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울음이치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내니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쓰이고
3: 허허.

0: 셋. 두 박자 쉬고. 박자.
1: 춘향방 영창 앞에 가마이 올라서
0: 하나 둘 셋
1: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별 희로구나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어
1: 달마루 석정

0: 조상도 어려우니 새 조상이 웬 말이야.
1: 하나 둘 셋 둘
0: 쌍창원 번쩍

0: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오.
1: 야, 판소리는 워낙 한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합창으로도 막 불러봤고 네, 그 배우면서 정말 많이 또 여러분 학생 이 10대 학생들이 이 반소리를 이렇게 잘 녹여낼 수가 있다니 너무 놀랍죠. 예, 너무 놀랍 대단하시죠. 예, 그리고 그 판소리를 또 전문 전공자들 외에도 우리가 판소리를 애착자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네, 안 그래요 학생분들은? 네, 예, 그렇죠. 자, 우리가 끝곡으로 꽃타령 한번 불러볼까요? 꽃타령에는 등이 넓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 여러 소리가 다 있잖아요. 이런 소리도 감안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꽃사시오 이 정도?
2: 네.
1: 네.
0: 꽃사시오.

0: 74시여 74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이 송이 저 송이 닿고 송이 향기가 풍겨 나온다. 있고 적고 적고 있고 대랑 화보라나 난 초지초 왠가량초 착양목가의 장미화.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1: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 불렀잖아요.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오랜만에 판소리를 또 꺼내서 불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별주부 아내의 말을 이어하는 대목도 한번 또 공고하게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판소리들을 한번씩 불러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한이었습니다.
3: 너와 나와 유정 허니 정자 노래

수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원입니다. 세 과학을 구매하시면 한 과학을 넣어드리고 아홉 과학 구매하시면 세 과학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면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된 전문 심장병 치료 OTC 국약에 속하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 제품 자체는 몽고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합니다. 지금 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고 허가오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늘 가강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서 심폐리 심한 이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임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리 심하다는 임상표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자기하고 심장병 환자가 집에 계시거나 본인이라면 연계식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리 심한 증상을 왕왕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천상치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이 앞서기 전에 심장이 나빠서 영사도의 병원에 입원해야 됐습니다.
1: 아, 예.
2: 저는 지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1: 예.
2: 팀을 그때 막,
0: 네.
2: 이 더블 땜 더 합시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지금 아무리 조금 이제 더워도 아이 답답합니다.
1: 너무 이 더울 때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면서 심장 부담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또 혈관이 너무 수축해서 문제고 이 정상인들은 이런 게 아무런 뭐 구별이 없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너무 더워도 심장 부담이 강해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래. 그저 겨울에 치울 때도 또 어떤다 가슴도 이불도 갖다 아야 된다 덮지 말아야 된다.
1: 예예.
2: 나는 그런데 이전에 마음대로 약들이 덮어 드릴 없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예 그저 해서 숨이 차서 그저 헐떡헐떡 그러면 진절 날 때마다 안 다치고 예, 이러는지 이젠 숨이 아예 찬다.
1: 예. 그렇죠. 예.
2: 이 신당이 아니 선생님 써보고 진짜 좋습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이 사무사 할 사지 못하는 건 또 재료.

0: 있습니다.
1: 예.
0: 거기다 혈압도 정상해졌고, 이빨도 나는 예, 그도, 나 진리를 자꾸 뺐습니다. 몰랐어. 김기 선생님이 방송하는 거 들어보고, 예, 이약 쓰고 이빨, 그 다음에 이빨 아예 뺐습니다.
1: 어, 심장병 환자들은 치과 그 교정하는데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주자랑 똑같은 환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주자를 하고 나서 한 반년 후니까 흔들던 이빨이 제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충분하게 심장 때문에 치아가 흔들 수도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래 몰라서 침잘려 그런 거 바로 자꾸 빼는데 이제 된다.
1: 예, 그렇죠.
0: 예, 선생님은 예. 옛날에 같이 배달받았는데 한국에서도 두 집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배달받아 보내주죠, 그랬다.
1: 예,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이 심장이 내리기 같은 겁니다. 우리 둘째 형님도 예, 지금 심장병, 한국에 있는 게 심장병 걸려서 예, 앞도 가슴이 바늘 쏙쏙 찌르는 거, 그러고든 입에 냄새 나고 예, 이빨이 아프고, 그저 기침, 감기 온 것처럼 예, 그저 자꾸만 기침 나고, 할할 거리고 예, 네. 그렇답니다. 그래, 네, 그저 어찌겠는지 해서 그저 예, 세 개 싸서 한 가위 더 줍니다. 예, 그냥 네. 그 이제 부쳐 먹은 게, 오 마이 났다 제가
1: 아, 그럼
3: 오늘도 붙여달라 해서 내 그래 전화 드리는 게
1: 아,
3: 그래 예. 지금 먹고 한 달치를 먹고 한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제가
1: 그럼요 맞습니다
3: 예. 예, 그게 예.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런 게 거기서는 댄디도 아예 해주고 예 그저 약을 드렸는데 지네 바빠 죽을 뻔했답니다
1: 예.
3: 그래서 오늘 저리 열리아드 가고 배달 받아서 예 붙여주자고.
1: 어, 그렇게 하세요. 열야드 가위면 여섯 가구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계담에 여덟 달 두 개를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3: 예.
1: 선택 잘 했으니까, 열심히 복용하기 바랍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네. 네, 얘기하십시오.
4: 예, 그때도 새는 이 전투 희망을 먹고 얼마나 하고 살아보는지 모르겠어.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전번 지금인가 3월 달인가에 한번 그는 병원이가 검사 너무 심장 아파서 병원이가 검사한 게 어 이 아무래도 주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1: 예.
4: 그래서 한 열흘 입원하는 해보니까 계속 관찰해보니까 아직까지 주자를 할 그 조건이 부합해야 된다.
1: 예, 예.
4: 또 나왔단 말은 나왔는데, 내 예. 네, 병원 가봤지, 가볼까나. 야, 이거 뭐, 수치겠지. 기름, 증세 어떤가. 그냥 한 기침 세게 하고, 예. 어제 심폐 공로에 아주 좋고, 그냥 어제서, 예, 이쪽 가슴 그리 아프답니다.
1: 예.
4: 어, 그래서, 어, 이 혈압 환자입니다. 제가 딱 놓고, 예. 예, 그 다음에, 에, 야, 예, 병원에서 아주, 뭔가 아무튼 주전 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어제 갑자기 아프지 가슴 다 떨어 죽겠다 지금 그래서 다른 거 먹지 말고 우리 내 우리 도무 지금 한 이 전통 시간 먹어보라 이거 먹은 사람들은 봐도 효과 좋다 하더라 그랬지만 그때 싸서 세통 같아 떠가신 게 어 이거 하고 와서 가슴이 그렇게 떠가서 이게 누웠다고 저는 이제 몇 번씩 일어나고 신기를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 집이 3층밖에 안 우리 집 한번 올라올 때는 헐떡거리고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는 게 어 요즘 이랬는데 어 요즘 형님이 어찌 좋은가 요즘에 그 심장 답답하고 주사에 이렇고 그래서 기침 같은 기침을 기침도 이렇다 하니까
1: 예 그렇죠
4: 어 그래서 이런다 야 아줌마 난 형님이 나는 이 약을 계속 먹겠다 무슨 병원 다 가겠다 그러니 심장약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지
1: 아 그렇겠죠
4: 심장약이 그러니 다 알 먹고서 이 약을 목이 가슴피가 시원한 감이나 그래 다 잡아든 그 증상이 없어졌다 이 약을 내게 딱 맞는 것 같다 이번에 오늘 저리서 아홉 통도 알고 내일까지 꽉 싸서 계속 먹겠다
1: 아 그래라 하셔 됩니다
4: 되겠어?
1: 아 됩니다 지금 금방 전화하셔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4: 어, 이 약 먹기 그리 좋다, 어른이
1: 그렇죠. 저 사회상으로 예. 이 제품 자체는 공인을 받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OTC 공약입니다. 예, 실험 나도 됩니다.
4: 정말 일본산 상품 처음 먹어봤어요.
1: 아, 그럼요.
4: 예, 지금 예, 효과 좋지. 이번에 소리 예를 들어서 집이 더 낫다, 어람, 어, 잡은 어감 힘도

0: 저한테 전화 배달 되죠?
1: 다 예? 됩니다. 지금 여기에다 전화 넣으셔. 그러면 다 방법이
0: 예,
1: 있습니다.
0: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저 심장이 막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호흡 단지 그리고 숨을 막 막히고 그다음에 가슴 자아되고 이래서 이 약을 먹었는데 야 정말 확실히 써본 중에서는 빨감합니다.
1: 아, 인정할 예, 수밖에 없죠. 벌써, 이 제품.
3: 예. 한 달 되기 전에 벌써 이게 숨이 가슴 쑥 열리면서 안에 쏙쏙 튀는 증세가 없더라면 그래 이렇게 이 꾸준히 이렇게 지나면서 진짜 어떤 기본상 다 완공이 저 잘 지금 호흡이나 정상적으로 되고 이 그다음 모든 것이가 이 저기
1: 불편하던 점들이 모두 예, 좋아지기 시작했다.
3: 그렇죠. 그래서 내 전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저 집안집에 그 저 나 이제 17살인데 강한 심장이가 대단 나쁘다만 한데 가까이에서 그저 전화기를 그저 꿈기면 그저 뭐 심장이 자꾸 그렇게 하면서 놀라면 바뜩 놀라면서 많은 그래서 수군 쭉쭉 이렇게 보내면 겁이 나서 그래서 이 약이 좀 가지 이제 먹은 지 한 열흘 됐는데 벌써 악이 나오고 꿈도 악몽이 없고 예. 그리고 너 허리 놀라던 증세가 지금 없다만
1: 예.
3: 그래서 너는 나이 어리니까 빠르다 어쨌든지 이 약은 꾸준히 써야 예, 이 젊은 그렇죠. 아들이 예. 학교 다니는 이하면 그거 가지고 아닌데 다 자르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거면 이거 저 이렇게 먹어보기 좋으니까 이거면 이 활동이 좀 참가하자 대답하자
1: 그렇게 하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3: 예.
1: 믿고 쓰러 하세요 예,
3: 예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각은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봉돌이 안에 20알이 들어있으니까 20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면 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거 저는 먹으니까 나 이 뒷가슴이 통신하던 게 좀 없어지고 얘 좀 알기긴 알긴다. 이게 한 달 되는
1: 겁니다. 예.
4: 그래 이게 전번에 어디서 기계 치료를 하고 땀 흘린 김에 나왔대. 이 뒷골이 썽 하던 게 지내고도
1: 예.
4: 땀이고도 행표 없이 난다. 감기도 아닌데
1: 예.
4: 그래놔서 이거 먹으면 중약은 먹어야 되는지
1: 아 이렇습니다. 이거 드세요. 예예. 예.
4: 이거만 먹으란다.
1: 예예. 예. 그러면서
4: 그래, 너무 혹시, 너무 힘들었어. 예. 전번에 연배병원은 국진 같았습니다. 그래 식물신경 몰라.
1: 식물신경 몰라. 예예. 예. 예. 예.
4: 그래 이거만 먹어 이렇겠습니까?
1: 아 이거 먹으면 됩니다. 예예. 예. 식물신경.
4: 어, 그래서 예, 예. 감기도 같은데 그도 이 더운 날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집에서.
1: 어 너무 그 추워집니까?
4: 예, 춥고 땀이 나고.
1: 예. 그래 식물신경문란으로 인해서 그 뭐 다종약이 있습니까?
4: 없습니다. 댄디를 것도 한번 했어요.
1: 그래
4: 댄디를 한번 예, 하고 예, 예. 이 근처에서도 댄디를 몇 번 했는데 오늘 한 열흘 됐는데 댄디를 한 사날 했는데 아예 안 된다. 계속 춥고 땀이 나고.
1: 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세요. 그러면서 25알씩 드세요. 25알씩 하루에 두 번. 예, 예.
4: 예.
1: 예. 예. 그래는 과정에서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면 모든 이게 약이 혈관 따라서 내가 불편한 부분에 가서 불효화집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의 정상 공능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4: 그러면 가슴이 싹이 떨긴다.
1: 그렇죠. 주악의 심장 공능에 상당할 정도로 영향받은 겁니다.
4: 신경이 아니까 이 가슴이 떨리는 게?
1: 예?
4: 신경이 아닌가?
1: 아, 아닙니다. 심장병으로 그렇습니다.
4: 예예
1: 심장으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4: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은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세각의 한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견제하는 가운데 충분하게 느끼셨겠지만 해도 아홉각 쌓으면 세각을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각의 세각을 받게 되면 그리고 18각 쌓으면 6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 정도게 되면 24각이게 되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지금 세 가게 한 가게에 다면 한 달 반 잡아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이 정도는 사실은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이기도 하고 효과성 나타내는데도 한 달 반 잡아게 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주 잡아게 되면 기본으로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능은 누가 좌우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시는 약이 심장혈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달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불편하면 그 부분에 가서 그 약이 불효화집니다. 그러면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걸 운반하는 역할하는 게 바로 심장혈에 속합니다. 이 심장혈의 약을 싣고 다니면서 내가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혈압이 너무 높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온 제품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이 높던 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랬대서 혈압약을 단판에 끊지 마시고 기본으로서 넉 달을 지켜봅니다. 계속 혈압이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게 되면 우리 보통 말하는 높은 혈압 139까지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낮은 혈압. 낮은 혈압은 60부터 90까지 정상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분포에 속하게 되는데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홀쇠하시면 안 됩니다. 그 판막이 그게 너무 열려있거나 너무 닫혀있거나 보도도 떨리거나 빗어 열리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게 되면 왕왕 심각할 경우에는 소변이 새고 동공이 막 그 고정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게 되면 25시 하루에 두 번 뜨는 걸 적극적으로서 권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팡찬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꼭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되 한 번에 25시 두 번 드시는 걸 권합니다. 만약 제때 치료하지 않고 계속 이 병을 자려온다면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당신은 자기 전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 제품 자체는 심방세동까지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 총화 복귀 전문 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당주왕,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 자세와 효과적인 사업 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또나시 왕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1층 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 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묵은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찰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홍수 대처 긴급 구조를 복기해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 경보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부문은 태풍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수가 초래되는 특점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못했으며 주요 하천의 큰물 고봉 도달에 대한 조기 경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중 대피 등 후속 사업을 피동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통괄 지휘 능력을 1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와 관건적인 시각에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 인원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건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1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적

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충밀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재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 경보를 제때 발부해 위험 구역의 조기 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재방, 공업 광산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정을 착실히 틀어져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비축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물자를 사전 배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대상 기획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금일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 위원 집중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연구재정사업은 우리주 검사검측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어 산업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 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 감독 관리 단계를 더욱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검측중심 종합업무부 부장이고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기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0: 해당 표준은 우리조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 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 공사, 25km의 도로 보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본아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됐습니다. 본화리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노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주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결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0: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진 전국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조 훈춘시가 전국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결시 중앙수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수학교, 도나시 미래수학교, 왕청현 제1실험수학교가 전국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0: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반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주 끝에 연변대구협회 1팀과 2팀, 연결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0: 주제는 사회 공동치리로 간염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걸이었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이야기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거신도가 높은 이런 이야기죠. 예, 주치공능이 딱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것만큼 설복력이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오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너무 큽니다. 예,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예, 화이스가 오게 되죠. 예,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 대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뇌세포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왔다 하면은 되돌릴 수 없게 신경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대뇌는 우리 인체에서 핵심이고 사령부입니다. 예,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이미 온 분들은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주고 대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주치공능이 쓰여 있는 것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대뇌에는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하이마 방회가 있는데 이 하이마 방회를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예, 이 해마체는 대뇌 내측 관자엽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측에 기부에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죠. 예,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에 이 해마체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 이런 일들을 해마체가 기억해내죠. 예,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그것도 대뇌 피질로 전달돼가지고 해마체에서 머물던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전의 일들도 잘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가장 쉽게 산화됩니다. 예, 산화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과나 감자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변화된 걸 산화된다고 말합니다. 예, 해마체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또 자유기가 가장 이런 많은 부위입니다. 예, 해마체는 공작량이 가장 크고 산소 소모량이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자유기도 가장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합니다. 예, 해마체는 대뇌에서 가장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죠. 예, 이렇게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이미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돼가지고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마체에서 전달된 일들을 대뇌 피질이 기억 못해냅니다. 예, 다행히 예전에는 그래도 해마체가 산화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을 때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옮겨졌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대뇌 피질까지 산화된다 할 때 몇십 년 전의 일을 전혀 기억 못하게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전체 뇌가 완전히 산화되면서 위축이 오고 완전히 엄중한 치매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 이 엄중한 치매에 들어선다면은 지금 현대 이야기에서는 치료를 못합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엄중할 때까지 있을 때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미루미루 장약 심리방 같은 이런 약을 써서 대뇌가 위축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줘야 되죠. 예, 이런 방지책의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장약 심리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우대활동 딱 내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총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하시고 또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드리는 우대활동 따그리엘까지기 때문에 이 우대활동 기회를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신방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2: 저는 예, 저 이 약을 먹은 지 어전 올해 그지 3년 철도 없는데요.
1: 예.
2: 예, 이 약을 먹고 효과로 너무 잘 봐서 그랬다.
1: 좋죠. 예.
2: 예, 어제 먹는 감에 심장이 막 떨리고 놀라고 구두도 하며 소리 남의 맞아 좀 빼타라 듣고 어쨌든 예, 모든 데도 못 가고 사람 없는 곳만 찾아다니고 이랬습니다.
1: 아, 예.
2: 너무 떨려가지고.
1: 예.
2: 그래, 내 이 방송 듣기 원래

0: 몇 번 선생님 얘기하는 게 이 야구 얘기하는 게 내 중상과 맞는 것 같아서 내 복용했는데요.
1: 예.
0: 내 효과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1: 아, 예.
0: 지금 예, 2년 쑥 쉬어 3년철 따랐는데 아무 증상 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이 약을 드시면 심장이 그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꼭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0: 예. 예. 이럴 없을까 이 약을 먹고 만나기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예. 식사도 잘하고 예, 매일 친구들과 놀고 이렇게 즐겁게 삽니다.
1: 예.
0: 이 약수의 효과 너무 좋아서 우리 영감상에 놓고 걸렸는데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게 약 믿음이 갈까 인차태에서 주겠습니다.
1: 아유, 예.
0: 너무 좋았어. 예. 이게 우리 영감도 지금 예, 중상증 사는 것 똑같습니다.
1: 네.
0: 언제 무슨 알았던가 싶은 생각이 나면 그러니 저만이 없다고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 그래 무슨 약 써서 그런가 뭐다 물어본다. 그래네 뭐다 많이 알려주고 많이 소개해주고 이랬는데 뭐다 내 소개
1: 예로 사람 소개해서 썼잼까.
0: 예. 뭐다 효과 썼고 뭐다 좋단다.
1: 예. 이 약은 이 소개해도 욕 안 먹는 약입니다.
0: 예. 이 약 어떻게 안 하는가 뭐다 그래 물어보지. 그래 내 우리 여기 동에 아줌마네들 둘을 소개해서 모두 또 한해 한국 가고 모두 주방일을 못하던 게 주방일 하고 다 이랜다.
1: 좋죠.
0: 예, 그게 우리 언니 또 한해는 빵칼이 있단다.
1: 예.
0: 예, 이런 사람들 써도 되는가 우리 언니 물어봐.
1: 경동맥 빵칼이라면 있는 분들 지금 넉 달 반에 어떤 분들은 없어진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다섯 달, 여섯 달에 이렇게 없어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동맥이라는 거는 우리 그 목이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가 이 경동맥을 경과합니다. 이 경동맥, 이 경동맥 빵칼이라는 거는 70대에 들어서면은 한 분근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이렇게 혈지가 높아지면은 그 우리 그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혈액 속에 빵칼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녹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또 하품이라면 자주 나죠. 이런 빵칼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이랑 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칼이 두께가 한 2mm를 초과하면은 이 피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대뇌의 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경동맥 빵칼이 있으면은 그 치료를 해줘야 되죠.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이 경동맥 빵칼을 그 제거하는데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줘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게 잉빵칼이 생겨 안 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이 약에 보면은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그 또 그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소홍하랑 지룡이랑 당귀하고 소목이랑 우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경동맥 빵칼을 소분자로 녹여 가지고 밖으로 내 보내는데 주요하게 그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화시켜 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또 排便을 통해서 그 체외로 배출시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경동맥 빵칼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주문하겠답니다.
1: 예, 주문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입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1: 예. 말씀하세요.
3: 예. 난 지금 약간 두지 않아 살였는데 지금 한 2년 전에 살인 게 지금 계속 어때? 경력도 없고 지금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또 밤으로 가슴 막 지둥감이 나고 어떻게 또 물건을 싸러 가다가 그거라도 두부서 또 오는 그런 일도 여러 번 일었어요. 예, 선생님 강의 듣고

0: 이 야유는 내게 맡겼다 하고서 지금 그냥 지금 선생님과 지금 말씀 드려요.
1: 예, 이 지자를 한 분들이라면 이 야구 꼭 써줘야 됩니다. 예. 아, 예. 그, 이 지사를 한 분들 보면은, 이, 예, 그니까, 심장안이 그 많은 혈관 중에서 그 한 고, 두세 개 이 부분을, 예, 세 개 했다면, 이게 세 개 한 이 부분이 혈관을 구현했을 뿐이지, 심장안이 그 혈관을 구현했을 뿐이지, 앞으로 다시 더 아이 막힌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 그게 해연 사람들이 보면은, 그, 꼭 앞으로 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더 해라고, 이제 앞으로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분이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이 분들은 항상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그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소홍화랑 네, 지룡이랑 소목하고 네. 당귀 우술이 들어간 이런 약을 써야 되죠. 예. 그리고 중요하게는 주요하게는 예. 그 주치공능이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 준다고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이 그 예, 이 지자를 그 놓은 분들은 그래야만이 이게 그러니까 부단히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예, 증가시켜 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약을 골랐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 이 관상동맥이 75% 막히게 되면은 지자를 넣으시오. 현대 약에서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치 공능을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손, 이제 환자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예, 그 환자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1: 환자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아, 휴식하라고.
1: 아이, 이 약을 써보는 게 좋겠다 말입니다.
0: 아, 예. 예. 예. 예. 그래야 딱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과 문의하고 지금 배달 받으시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죄송합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당약 심리방 어제는 5년 4개월째 쓰는 한자입니다. 예. 약이 선택을 넘어 우리 한자들이 약이 선택을 말 잘해야 된다고.
1: 예,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3: 예, 예, 많은 아이 그런 병원 치료도 받고 많은 이 방송 광고에 매달에 약을 많이 써왔지만 공룡도시 딱 4병 치료한다고 쓰여있지 않은 약 쓰니까 허망 돈 타고 그분 길만 걷고 병만 다려왔습니다.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3: 이 약을 선택할 때 했기 때문에 지금 병에서 해탈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지요.
3: 예, 저는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인데 이 약이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한다고 써있고 아이 그 다음에는 협심증의 모든 관, 그런 경, 뇌동맥 경화에 모든 심장증 치료한다니까나 딱 썼는데 정말 이 심장도 이 약 덕에 지금 병원 모르고 산다. 옛날에는 자꾸 그도 이런 빈혈이도 심하고 이 관상동맥 막혀가지고 숨이 올라와요 해서 요알링이 자꾸 불려가고 그래서 뜻가슴 더해놓으면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 약속이 그래서 얼마 편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꼭 관상동맥 경화가 치료된다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3: 예, 이거는 예. 막힌 거 아예 뚫어주고 녹여주고 아예
1: 통하게 하는데
3: 예, 활짝 열릴 수밖에 없대구먼.
1: 그렇지.
3: 그래. 얼마나 편안하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시산이 두번 와서 정말 반신질지고 거기에다 아이 얼굴 마비까지 와서 하나하나 먹자 하나 땡기고 밥 먹자도 힘들고 약이나 물 먹자 아래 채도 떨고 어, 엄청 정말 고생 얼마 어디다 왔다고 말하겠어요.
1: 야 환자분은 아,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 약을 쓰고.
3: 예. 기울보석이 심해 놓으니까 혈압이 지내나서 이 여름에는 정말 아유 날이 더워지 땀이 창창 흐르지 혈압이 더 떨어지지 맥이 누구 어지러워 이런 못 나오고 하던 게 지금은 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약이 독이 얼마나 네. 잘 살겠습니까? 이 약은 또 이 소장의 고산지대의 그 악랄한 지구에서 아예 산소 조달량이 많고 아예 본 홍경천 5400m의
1: 아예 예, 그런 약재지
3: 예, 소 그런 좋은 약재지, 그 다음 우수한 약재들이 됐고, 뭔가.
1: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이김의 약들은.
3: 예. 소장에서는 황금을 불리는 약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도로 가지.
1: 맞습니다.
3: 네 가지가 다 진지한 약재고, 그렇지. 나라의 보물급 약이고, 이게 세계에서도 모두 두목에, 아이, 달러를 걸고서를 아이.
1: 예, 그렇습니다. 9천만, 9,800만 달러, 1억 달러까지 내걸고 하는 게.

0: 이런 이야기가 나 정말 우수한 이야기지, 그뭔가. 그래 놓으니까, 거기다 이, 뭔가, 좋은 신경 활성효소, 신경 대생제로 수복제여 하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이 정말 병에서 해탈할 수밖에 없고.
1: 그렇지.
0: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 연변 내에서 정말 모두 이 약 쓰고, 얼마 내 속에 한 사람들마다 모두, 아이, 병에서 해탈된 사람 얼마나 많다고 그래.
1: 예, 이 약을 쓰고서 이 환자분 뿐만 아니라, 예, 전주 각지 분들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5년 4개월을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이 약을 쓰면 이 약을 선택하면 딱 써서 자기 병 치료한다고 공주지 똑바로 박혀진 이런 약을 써야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1: 그래야 딱 소리 나는 예, 거죠 원래.
0: 예, 저는 그래 지금은 이 약 속에 정말 날이 갈수록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도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나 우리도 그런 뭔가 신입인들도 이 신입인 남편이 두 달 가년이 수련 두번 와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활동실도 다니고 그래서 무슨 기억력이 없던 게 어떤 기억력도 점점 더 좋아지고
1: 네 그렇습니다
0: 날마다 좋아해서 이내 어제 전화 온거 그랬던 게 아이 활동이 그런 현금도 감해주고 번약도 더 주고 거기도 선물도 따라가고 하는데 이런 활동할 때 따라하니까 오 형님의 싸게 해서 이래면서
1: 내일까지 딱 하는데 우리 활동
0: 예그 서양천에 옛날에 배달하는
1: 아그 집에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예 예, 전화를 글씨 하라쇼 예 전화를 241-7979
2: 예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상약 신내방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저는 이 상약 신내방을 먹고 들어도 여러모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또, 예, 뇌경색이 두 번 나왔어요. 이 상약을 쓰기 전에, 1년 몇 번씩 재활량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 병이 발작할 때는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 납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심장이 통쇄나고, 뒷장등이 아프고, 또, 숨이 차면서, 예, 땀도 얼마나 흘리는지, 빨빨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병원에 입어놔야 몰래 아이들 그래서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도 듣고 소리, 이 상약을 먹은다면, 지금은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1: 예, 그렇죠.
3: 병원에 입어놔니까, 한 번, 입어놔면 돈을 얼마나 많이 쓴가, 지금 돈을 얼마나 살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입어놔야 하면 그렇죠.
3: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픈데 없을까.
1: 예.
3: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고혈압 약을 한 30년간 먹었는데 이 상약 신내방을 먹은다면 선생님이 지도로 어떻게 잘하는지 선생님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간량하면서 이 상약을 먹었는데 야 혈압 조절이 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방법대로 한 게 혈압 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홉 달 만에 이 상약만 먹고 있는 데서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야, 이 약이 정말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모르겠어. 난 정말 이 약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난 전에 이 약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영감가들이 계속 먹이네. 우리 영감들 이 약 먹고 여러 가지 병에 효과를 향상해 봤습니다.
1: 예.
3: 지금은 이 아픈 데 없이 가서 그냥 그래서 놀라 댕기고, 알아도 사람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이 너무 내일이 끝났다니까
1: 내일이 끝이 납니다
3: 예, 내일까지 오늘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1: 예.
3: 이제 우리 동무 활동실에 있는 동무 한 분인데 이 동무는 내가 소개를 지금 이야기 묻고 있는데 이 동무는 무슨 병인가 하면 혈압이 영 높아서 영구하자고 뒷골가 나와서 혈압 소리 혈압약을 먹는 데 혈압 조절이 안 된다
1: 아.
3: 그러니까 그냥 내기 없고 관심병도 있고 그냥 숨이 차있어 이 약 먹으라 해서 선전했는데 이상한 이 약 먹고서 좀 효과가 되는 사람이 야 이 약이 어찌 이렇게 좋은가 하면서 이렇게 좋은 약을 이렇게 처음 먹어봤다
1: 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다 그 이 심장병 가지고 있고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 다 그만다 그 이 고혈압입니다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영 호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다. 이번에 활동이 그렇게 좋다는데 자기가 활동이 당해 거기 병에도 좋지 약에서 약을 주지
1: 병분도 감해주지
3: 이럴 때 36가지 배달 받았겠습니다. 오늘이 배달 되지?
1: 예, 됩니다.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241-7979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애 신내방 이거 애 쓴지 오래한다. 우리 남편이 애 중풍 맞아서 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자 나오고 애 도탄약 다 써서 아이들 끝내 선생님 강의 듣고 애 장약 신내방 쓰고 애 야, 혈압이 조절되고, 그 다음에 심리로 조절되고, 어린 지나는 게 낫고, 이래서, 예, 제품이 어디 하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1: 그렇지. 예. 이 약을 잡으면 그런 효과를 봅니다, 원래.
4: 예, 그러니까 이 약이가, 예,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예, 천연적인 약제지. 아이, 그게 이제 향번호 들어간 약이 또 네 가지나 들어갔지. 홍경수도 5,400m 이사니까. 이런 좋은 약제 들어간 게, 아니, 병 치료지자, 뭐, 어떤 약이 치료되겠습니까? 약은 어쨌든 맹약풍이 맹약입니다. 이까지 영향을 들어간 약은 어쨌든 어이보고, 내일 보야지 이 약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나 그 치료방 써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지령은 또, 그 뭡니까, 안으로, 아이, 그 다 영향으로 된 네 가지 가운데 하는데, 그건 정말 안개라고 안으로,
1: 이거는 이 지령은 전투리가 대단한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모든 약재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 해당 부위로 이끌어주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이 지령이가. 그렇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령이는 순속이나 뭡니까 진짜 동식물이 이게 그 두 가지 결합한 게 제품이라 진짜 이렇게.
1: 예, 동물성 약재 제품이니까 이 약은.
4: 네, 진짜 동물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수 진짜 동물과 이 식물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약재 합해서 이래 하니까나 10년간 집이 너무 정말 예, 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동물성 약재, 예. 실물성 약재 다 들어간 약입니다, 우리 약.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물성, 식물성 이 두 가지 약재 진짜로 이렇게 동식물이 들어간 약재는 아직까지는 내 어째 보지는 못하고 또 이리 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얼마나 좋다는 거 우리 나를 몇몇이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제 공부니까
1: 맞습니다. 쓰는 사람들
4: 호응하고 그다음에 기다만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대구임이 이게 맞아 5년 어서 4개월 무슨 예. 선생님 강의 하셨지까나 아이 오늘 선생님 바꾸도 되고 계속 요약 한 가지만 계속 고집했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약이 없습니다. 연변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많이 쌓았는데 우리 또 뭡니까 사촌 오빠 또 그 아들이 또 이제 나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제 한 60이 됐는데 그 놓고 이제 그 뭡니까 조금 살짝 왔단다 그런데 댄딩 사흘하고 기럽던 게 또 나오면 또 예 발작해 가서 이렇게 이야기 한 달에 썼습니다. 이런 게 이번에 내일까지 우리 하트 굳이 아 그러면 오늘 싸겠다 그래 싸다고 그런 거.
1: 아 예 노공이는 꼭 이야기 쓰셔.
4: 예 이야기
1: 효과를 보는 게 명확하게 예. 알깁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인데, 예, 또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기초상에서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하나를 증송해드리죠. 예, 그리고, 이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드립니다. 예. 이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한 곽을 더 증송해드리고 또 가치가 368원이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의 한 개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36담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또 증공전을 했다거나 화음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가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움직이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자, 홍수가 지나가면요, 많은 분들이 아, 이제는 뭐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수 피해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바로 홍수 후의 전염병인데요. 홍수가 밀고 온 것은 뭐 단순한 물이 아니죠. 쓰레기와 동물의 시체, 오물, 그리고 화학물질, 병원균까지 포함해서 온갖 유해물질이 함께 밀려오게 됩니다. 더위와 습기까지 겹치면 병원균은 순식간에 번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수 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는 전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에는 홍수가 지나간 뒤 반드시 알아야 할 전염병 예방 상식과 건강관리 수칙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 반드시 예방해야 할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을 확보하는 방법, 집과 주변을 소독하는 요령, 몸이 아플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수가 지나간 뒤에는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들이 있는데요. 자, 아래 홍수가 지나간 뒤 유의해야 할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장내 전염병입니다. 홍수는 하수구와 화장실을 덮치고 그 속에 있는 대변과 오물을 온 동네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 물이 우물이나 수도관에 스며들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됩니다. 콜레라, 리질, 장티푸스, 의형간염과 같은 병이 이렇게 퍼집니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설사, 구토, 복통, 발열이 나타납니다. 이런 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한 사람이 걸리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과 관련된 전염병이 있습니다. 홍수가 이 쥐나 돼지 같은 동물의 굴을 덮치면서 이 동물들의 배설물이 섞여 있던 균이 물 전체에 퍼집니다. 사람이 이 물에 맨발로 들어가면 균이 피부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죠.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벌레가 옮기는 질병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홍수가 빠지고 나면 웅덩이가 곳곳에 생기고 이 웅덩이는 모기나 모기알이 낳기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모기가 많아지면 뎅기열, 일본 뇌염,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퍼질 위험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기 질환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임시 대피소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지내다 보면 감기나 독감이 쉽게 퍼집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이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오염된 우리 피부가 오래 젖어 있으면 무좀이 생기거나 온몸에 가벼운 발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물 안전에 관한 상식들 알아볼게요. 물을 안전하게 마시는 것은 생명의 첫걸음입니다. 홍수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식용수인데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은 장내 전염병으로 직결됩니다. 안전한 물을 마시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 병에 든 물이나 생수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홍수에 잠겼던 생수는 겉모양이 멀쩡해 보여도 절대 마시지 말아야겠습니다. 물이 새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홍수에 잠겼던 생수나 모든 음료는 마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대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1분에서 3분간 더 끓이면 대부분의 병원군이 죽습니다. 네, 오물물이나 강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먼저 물이 흐르면 맑은 물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그 다음 표백정이나 염소 소독약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겠습니다. 물을 담는 통은 자주 씻고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자, 이 방법은 식용수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으로 홍수에 잠겼던 우물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물 안에 진흙을 모두 퍼내고 우물벽을 깨끗이 씻은 후 많은 양의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물이 다시 차오른 후에도 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우물은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홍수가 지나간 뒤에는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버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원칙이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겠는데요. 음식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해서 음식 섭취에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버려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홍수에 잠겼던 모든 음식은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쌀과 밀가루, 채소, 과일,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빵, 과자, 심지어 캔 음식도 홍수에 잠겼다면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낀 음식은 물론 홍수로 죽은 가축이나 물고기도 절대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병에 든 생수뿐입니다. 밀봉된 포장식품 그리고 충분히 익힌 음식뿐이죠. 여기서 병에 든 생수나 밀봉된 포장식품은 홍수에 잠겼던 적이 없어야겠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고 가능하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와 생선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어야겠습니다. 익힌 음식과 날 것은 서로 닿지 않도록 분리하고 도마와 칼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음날 먹을 때는 반드시 다시 끓여서 먹어야겠습니다. 밥솥, 냄비, 그릇, 수저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끓는 물에 15분 이상 넣어서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홍수에 잠겼던 집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홍수에 잠겼던 집은 병원균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집과 주변 환경을 꼭 소독해야 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는 절대 아이들을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청소와 소독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합니다. 진흙과 물을 퍼내고 모두 퍼내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며칠간 바람이 잘 통하게 합니다. 바닥과 벽, 가구는 표백제를 물에 희석한 용액 물 1L의 표백제 약 한 스푼으로 닦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다시 닦아냅니다. 곰팡이가 많이 핀 곳은 긁어낸 후 소독하고 카펫이나 두꺼운 매트리스처럼 물을 많이 빨아들인 물건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이나 수도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홍수에 잠겼던 우물은 진흙을 모두 퍼내고 염소 소독제를 넣어 소독한 후 물이 깨끗해지었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쓰레기와 동물 사체는 반드시 소독한 후 지정된 장소에 매립해야겠고요. 이 강이나 하천에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화장실과 쓰레기장 주변도 자주 소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위생 지키기입니다. 개인위생을 잘 지켜야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홍수가 지나간 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는데요. 손 씻기는 생명을 지켜줍니다. 식사 전과 화장실 사용 후 밖에서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비눗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씻은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다른 오염된 물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겠습니다. 홍수물이나 진흙이 남아있는 곳에 맨발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나 복구 작업을 할 때는 긴 장화와 두꺼운 고무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절대 오염된 물에 닿지 않도록 하고 방수밴드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감싸야겠습니다. 만약 상처가 오염된 물에 닿았다면 즉시 깨끗이 소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기와 벌레를 피해야겠습니다.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잠잘 때는 모기장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 주변의 웅덩이에 고인 물은 모두 퍼내고 빈 깡통이나 폐기된 타이어 같은 곳에 물이

이 고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홍수가 지나간 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 의사한테 보여야 합니다. 설사가 하루에 3번 이상 나타나거나 고열이 나는 경우,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있거나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겠습니다. 아플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고요.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함께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다른 사람과 격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병원이나 의료진에게는 홍수물에 닿았는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홍수는 집과 재산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 불면 이런 것들도 엄연한 홍수 후 증상인데요. 마음의 건강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구제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것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홍수가 지나간 뒤 반드시 알아야 할 전염병 예방상식과 건강관리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마실 물은 반드시 끓이거나 생수를 사용한다. 의심스러운 음식은 무조건 버린다. 집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소독한다.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한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돌봐야 한다. 자, 홍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표현하는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 김 선생님 모시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0: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네, 통풍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는데, 이 통풍병은 왜 생기는가 하면, 혈액 중에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됨으로써 요산 결정체가 여러 조직의 연골이나 힘줄, 관절에 침착돼서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주로 40대 이후에 좀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여산이가 신장에서 잘 배설되지 못한 채 이 여산 나트륨 결정이 유리 파편 같은 게 이게 특별히 관절에 쌓여서 그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급성 발작. 이 요산은 정상치가 도대체 얼마인가? 누구나 있기는 다 있는데 정상 이상. 남자는 매 데시리터에 6.8mg, 여자는 6.0. 7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혹시 비검사 중에 요산치가 자신이 얼마인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산치 높아도 누구나 꼭 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것으로 해서 관절염과 같은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요산 수치가 얼마인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이 요산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 하나의 퓨린 대사 중에서 생산되는데, 그 핵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 즉 육류 또는 등푸른 생선, 그리고 또 음주, 술 가운데서도 특히 맥주가 더합니다.
0: 네.
1: 그리고 비만한 사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데 육류에다가 술까지 같이 마신다 할 때 그거는 더 두 가지 인소가 더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네요.
1: 관계 있습니다.
0: 네.
1: 가족력도 관계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대사 질병으로서 몸에 평소에 아직은 관절염까지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항상 비만으로부터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과 같은 이런 대사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부강서력법으로의 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치료 두 번 받았습니다.
1: 무릎이,
2: 예, 그런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 걸을 때마다 이 무릎이 막 이 마디가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같고, 이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도 영 힘들었습니다. 이게
1: 그렇죠.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특별히 계단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2: 예, 그리고 이 날이 흐린 날이긴 벌써 알겠는데 동통이가 심해가지고.
1: 예, 날씨에 예민해집니다. 예.
2: 예, 그게 지금 이 그러니까 치료받고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1: 네.
2: 뭐 계단 오르내려도 영 편하게 소리에 오르내리고, 무슨 날이 지금 막 계속 흐리고 있는데 흐려도 이 동통이란 게 다 지금 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 편합니다. 그래서 이 나설 때 좀 치료를 더 받다고 소리에 그런다. 예약하다고 합니다.
1: 두 번 치료로 완전히 다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빨라도 한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엄중할 경우에는 네 번에 또 네 번 이상 치료가 소요될 때는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2: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 두 번 치료를 받고 좋기는 또 치료를 받아보면은 더 이 건강하게 해서

0: 예 낳는다고 그저께다 그저께 예. 예약하고 예.
1: 한 세 번 치료는 꼭 해야 됩니다.
0: 예. 예.
1: 그 치료 받기 전에 265-2120에다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다.
0: 265-2120.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말씀하세요.
3: 특수히 네, 농촌에 있는데 방패 없을까 분번에 전에 한번 말했었습니다. 저 요번에 또 효과조가 나가 말을 들리네 말하는데 그 뭡니까? 막, 네, 주머니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이어트 막, 탄에 걸른다고, 예? 그래서 정신병원 가서 치료도 안 되고, 그랬댔습니다.
1: 진단은 뭐로 받았습니까? 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예, 전화기 잘 되고 말씀하세요.
3: 구강 옆으로 살을 세 번 맞았습니다.
1: 이미 치료받았는데, 무슨 병으로 진단받고 치료합니까?
3: 그, 이전에 분유도 왔었습니다.
1: 예? 중풍?
3: 예, 중풍이 왔는데, 중풍 때문에 그런데 어째 그런데 예, 하고 저 차례 떡으로 단 것은 그렇게 매 먹고 있습니다.
1: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예?
3: 그래서 예, 한 것도 다섯 매가도 먹고 있습니다. 막 차례 떡 타는 것은 별 그런 사람 처음 갔습니다. 농촌에 짠만다, 네, 그때 그 장일에 가서 걔네 가래 공부해서 갔는데, 이런 세 번 필요한 게, 이제는 마을 동네 자리랑 한답니다. 이렇단다, 용서 탄다.
1: 예, 그런 거리랑 온전하게 됐습니까?
3: 예, 지팽이도 아이 짓고, 이전에, 용포도 됐단다. 그래, 그, 네 번 치료하고도 아이 났으면 얘기가 원자 더 생겨난다.
1: 예.
3: 용 났을 것 같다면 용서한다.
1: 아, 예.
3: 예, 제 선생님 내일 가면 아직까지 여따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사촌 언니, 이 앞부위, 어깨 밖부위 내리 아프면서, 예, 손가락 꺼지 내리나 통세 나서 그랬던 게, 지금 이 부강도사요, 두 번째가 했는데, 오, 손가락이나 통수에 하나도 이러고, 뭐, 들어도 이러는 이렇단다.
1: 예, 경추병 진단 받았습니까?
4: 예.
1: 예.
4: 그래서 이, 뭐, 밴드신 누울 수도 없고, 일어나, 이 걸어도 걸 들면은 들어도 아프고 수그레도 아프고 예. 그래던 게 앞도 어깨 요 밖도 거기 막 일이 다 손 거지 아파가도 수태만 해고서 했는데 두 번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도 무수고 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많이 도와줬단다 이게 이번에 세 번째 가서 그립니다.
1: 네, 세 번째. 어, 두 번 치료받고 난 후에 며칠 지났습니까?
4: 어제는 열흘이 지났습니다.
1: 예, 예, 그러면 세 번째 치료 날짜도 됐습니다. 예,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예, 내 동생이 오늘 어선에 가서 거기에 발목이 자꾸 이렇게 물이 생기는데 그걸 세 번씩 이전에 뭡니까 그 담문병원에서 세 번 물을 뺐다 말입니다.
1: 네.
5: 예, 근데 아이나 사가서 예, 세 번까지 빼고 그 다음에 한 몇 달은 이렇다 했는데 또 발작했다 말입니다. 여름에 들어서. 그래서 어제 가서 주사로 그 보강주사료 뽑고 한번 맞았는데 그래 어선이가 맞고서 집에 가 보니까 나의 배로 좀 붓긴 게 배로 이렇게 뿔로 가 나온 게 약간 배로 내린 것 같다면 좋아합니다.
1: 네.
5: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물들 요약이 물들 이렇게 사용시키면
1: 그렇죠, 예.
5: 아, 그렇구나. 그래, 약간 별 내린 것 같다며, 그래, 이게 육소합대. 그래, 어쨌든 자기는 났을 때까지 여기 물이 이렇게 빠지고, 뒤끝이 또 이렇게 공고기다 누니, 그렇게 하고 다시 발사 아야라니, 자기는 이번에 경계를, 이번에 그래서 경계를 핸드폰에 붙어서 내 입에 땡겼다며, 그래, 이건 그랬는데, 어쨌든.
1: 예. 병원에서는 어쨌든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립니다.
5: 알았습니다. 예. 그래 꺼내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2: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6: 아, 저는 전립선 비대가에서 현대 병원에 가서 지금 두 번 치료한 게 그 두 번 치료하게 되면 소변이 저녁마다 한 다섯 번, 여섯 번 났댔습니다.
1: 네, 예.
6: 그래서 그 핸드폰에 가서 두 번째 간게 지금은 이건 유연한 거 두 번.

0: 400번입니다.
1: 하룻밤에 두 번이, 예, 네.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0: 효과 있을까요? 세 번 치료는 빼도 더 나, 다 나을 것 같습니다.
1: 예, 아직도 좀 치료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네. 세 번 치료까지 좀 해보자, 그랬죠.
1: 그렇죠, 예.
0: 예, 돈님 소개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행위가 5초 화이팅 됐어.
1: 예.
3: 제가 부상 치료를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1: 이미 두 번, 예.
3: 근데 지금 예, 머리 아프고 이거 다리 쟁이 된 게 그런 거리가 아주 많이 중요해지고 예, 얼마 걸었다면 힘들 든 게 그게 말고 나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3: 세 번 차를 가다가 예약하자고 합니다.
1: 그 분이 두 번째 치료한 시간이 어떻게 며칠 지났습니까?
3: 어제 한 보름 됐습니다.
1: 예. 이 치료는 보름에 한 번씩입니다. 예. 그리고 좀 치료 시간도 깁니다. 6번이나 7번. 예. 예. 그래서 꾸준히 지금 효과 있다면 났을 때까지 또 본인도 그런 적극성도 있어야 되지만 병원에서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예, 제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4: 예, 물어보자 그랬다.
1: 네.
4: 저는 예지 이 바이사이스병이라 환자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이 바이사이스병이라 하면은
1: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4: 이런 병이, 예,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원에 입안이 항상 이렇게 해야 생긴다.
1: 그렇죠. 입안뿐이 아니라, 예.
4: 예, 또 호문주에
1: 옳습니다. 예, 외음부에
4: 거기도 자주 생긴다.
1: 맞습니다. 예.
4: 그래서 예, 병원 갈까 무슨 개소약이라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면서 그래 그것도 그래. 그거 먹으면 낫긴 났을 때다. 얼마 해야 되면은
1: 또 재발하고 예.
4: 예, 약국이 재발도 할 때는 예, 좀 따끈하면서 막 아리고 예, 보여 그것도 예, 좀만 용 이게 난 집에인지 또 후에 갈까나 이건 꼬나 이렇게 치료 안 되고 그래서 이 약을 그냥 이렇게 좀 이래 풍부하며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1: 예.
4: 그래 내 지금 현대병원에서 이게 전문 난치병 잘 치료한다 소문 듣고 전화한다 또 보강주사료법도 있고 한 이런 곳도 되는

0: 도의 법문이 하나다 그랬네.
1: 예, 그게 지금 의학으로서는 다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들어도 못 본 사람도 많고, 예. 또 어느 병원을 가도 치료할 대책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 공제하고 또한 격소, 예, 격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격소라는 건 또 오래 쓰다 보면 또 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서, 예, 또 다른 병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0: 글쎄 말다. 그러니까 예. 먹으면 좀 효과 있는 것 같다도 자꾸 발작하더라 말이죠.
1: 맞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우리 몸에 면역이 이상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원래 면역이란 내 몸을 지켜줘야 하는데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자꾸 염증 일으키는 거예요. 혈관에 또 염증도 일으키고 사실 우리 몸에 혈관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조직기관에 다 염증 일으키는 아주 좀 난치병 맞습니다. 근데 현대병원에서 왜 이런 병 치료하는가? 현대병원에서는 뭐 남들이 다 고친다 하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예, 이같이 오련병이 돼서 오랫동안에 연구해 온 예,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부강주사하고 면역각성요법. 이 면역이 예, 거꾸로 우리 몸의 조직을 파괴하는 예, 이런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예, 치료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 한번 예, 예, 현대병원 265-2120에다가 연락을 해서 예, 문의하시고 또 치료 예약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소문
1: 예.
0: 다 치료하겠지. 그리고 예. 그 부강주사료법도 되니까 이것도 안전하죠. 예,
1: 예 면역. 각성료법하고 부강주사료법의 결합해서 치료합니다. 예, 이런 난치병이 지금 현 시대에서 꽤 적지 않은데 치료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예, 격소, 예, 스테로이드제 혹은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를 쓰다 보면 면역이 점점 더 떨어져서 더 염증을 일으킵니다. 네.
0: 어려 고생했습니다. 한 번 내 찾아가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네. 하세요.
0: 예. 선생님 찾아간대죠.
1: 예, 265-2120에 연락하면 리관례 원장님이 직접 전화 받습니다. 근데 예. 저 오후 4시 전에, 4시 전에 연락해야 됩니다.
0: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이제 통풍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인데 과거에 이거는 좀 잘 사는 왕 같은 사람이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예, 이런 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걸린 병이다. 예. 근데 지금은 예전에 뭐 왕과 같이 오히려 왕보다 더 잘 먹죠. 먹는 예. 네. 이러니까 통풍병이 점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1: 예, 어찌 보면 이게 간단하게 종합할 때 체내 요산이 생성되도록 하는 이런 음식 습관. 예, 주말에서 요산치는 자꾸 높아가고 그다음에 문제는 배설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2: 예,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현대병원에 담아놔서 그럽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어제 저 무릎에 하나염이 와서 가서 치료를 했댔습니다.
1: 예, 치료했습니까? 예. 예.
3: 치료를 한 게 용 뒀을 때다.
1: 한번 치료? 한 번?
3: 예, 한번 했습니다.
1: 예.
3: 한번 한 게, 예. 무릎이 용 붓고 이렇게 붓기 바쁘던 게 이게 조금 났습니다.
1: 조금 굽혔다 폈다 하기 예. 좀 부드러워졌습니까? 예.
3: 예. 그리고 걷는데도 조금 많이 났습니다.
1: 예. 한 번 치료의 효과는 알립니다. 예. 예.
3: 이렇게 좋은 거 몰라서 언제다 했겠는 거 이제.
1: 예.
3: 그래야 좀 지금 완전 이렇게 하는 거 그런다.
1: 그렇죠. 예.
3: 이렇게 좋은 주사 있는 거 몰랐대.
1: 몰랐죠. 예.
3: 예. 그래서 너무 이관련 선생님이 기술이 영 높다는 거 말하면서 저 어쨌든지 저는 끝까지 이거 내 무릎 한 거의 네 번을 해야 되겠다.
1: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

0: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1: 예.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전화를 합니다.
0: 네. 계속 치료받고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예.
1: 선생님 좋은 거 소개해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통풍성 관절염은 발병 초기에 약 90%가 한 곳의 관절에 주로 엄지 발가락, 혹은 발목이나 무릎, 하지 관절에 급성 관절염 형태로 발생하는데 주로는 엄지 발가락입니다.
2: 네.
0: 예, 이 엄지 발가락에 이 요상 길질이 쌓여서 갑작스럽게 관절이 붓고 또 극심하게 아프고 붓기도 하고 붉은 색을 띠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엄중한 골수염이 생겼는가 혹은 발가락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 동맥 경화 같은 문제도
1: 다 있습니다.
0: 예, 고혈압, 고지혈 예, 이런 문제 다 있으니까 예, 피가 막지도 못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전도 쉽게 생기고 예. 예, 그리고 또 미네랄 부족으로 칼슘이나 또는 마그네슘 부족으로서도 또 이 같은 문제 아무튼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 생깁니다. 예, 이런 문제 영길시 현대병원을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먼저는 265-2120에다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통풍은 이같이 그래서 요산치가 높다 이게 문제인 게 아니라 통풍 관절염 예, 또 관절염도 자주 발작하는 게 문제입니다.
2: 네.
0: 예, 처음에는 이렇게 엄지 발가락에 생기다가 후에는 또 손가락에도 또 어깨 관절 예, 또는 귓볼 등에 통풍 결절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고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전신적인 질병으로서 삼고증,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거기에다 신결석 같은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작은 없더라도 요산치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체크해서 미리부터 이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우선 음식 습관 같은 것도 이 요산의 이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잘 조절하고 물론 잘 치료되면 그렇게 너무 엄격히 음식을 가리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치료로는 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풍 발작에 있어서 그 추수센젠이 이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이런 또 혹은 요산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약제 배표링, 배표충 같은 이런 것을 처방해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요산치가 많이 배출될 경우에 신결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약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문제는 이게 배설이 잘 되자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점입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산토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노바 대통령의 당선과 련임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0: 화교 사무사업에 대한 습근평 종석의 중요한 지시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슬로벤스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조항 선전부가 왕극에게 시대 본보기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7월 29일 카를로스 노바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산토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대통령 당선 연임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근년래 양국 관계의 발전 추세가 량화하고 쌍방 간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서로의 핵심 리익, 종대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 실무 협력에서 또렷한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노바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성과 관찰을 계기로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양국 인민의 더 큰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1: 전국 화교 사무 사업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와 화교 사무 종사자,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 등 각계 인사들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관철하고 실시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이루고 공유하는 조제를 견지하련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련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화교 사무 전선은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단결하고 동원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청취한 후 조항 통일전선사업부 화교사무종합국 국장 안묘는 습근평 총서기가 광범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안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높은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뜻이 깊고 원

0: 박안해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통일적 조정과 연구, 포치를 한층 더 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문과 밀접히 협력해 화교 사무 분야의 관련 정책과 법규를 부단히 보완하고 화교들의 마음과 힘을 널리 결집해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화교 사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그 가족들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 애국 정감을 키우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독특한 우세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국의 통일 위협을 위해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복건성 화교 판공실 주임 소화흠은 화교 사무 사업의 역사적 위치와 중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진력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과 절친한 사이가 되고 화교 사무 사업의 실천자가 되라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당부를 명기하고 사상으로 교포들의 마음을 선도하며 복건 교포 응접실을 잘 운영할 것입니다. 해남성 화교연합회 주석 소연은 화교 사무 사업은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힘을 결집하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전략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해남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인도하는 중요한 문호로 건설하기 위해 화교계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귀국 화교인 광동성 면역학회 리사장 윤진암은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당과 국가가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깊이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광동 향항 옴은 광역 도시권에 립각해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화교계의 역량을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남대학 화교 중국인 연구원 특별 초빙 교수 리명화는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은 화교의 감정 수요를 료해하고 화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포 리익을 수호하고 교포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우리의 화교 사무 사업은 기필코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1: 리강 총리가 7월 29일 오후 복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술로 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소교일에 양국은 시종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양국 진선은 갈수록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 향후 발전을 계획했습니다. 중국은 슬로 벤스코와 함께 전통적 친선을 선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고품질의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상호 연결, 신에너지, 자동차, 인문 등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 동맹의 정책이 더 적극적이고 리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희망합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당면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놓여 있으며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왕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임원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간 대화와 협력 추진을 위해 슬로벤스코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7월 29일 오후 북경에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위해

0: 성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와 함께 양국 정상이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고 1대1로 공동건설, 경제무역,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민심 상통을 촉진하고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슬로벤스코 국민의회와 함께 친선적 왕래를 밀접히 하고 립법, 감독 등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전개해 양국의 실무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존중과 주권 평등, 지속적 대화를 견지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양호한 발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함께 립법기구의 왕래를 강화하고 리해를 증진하며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인공지능 등 영역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리홍충이 접견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부채소스인가 독수리 기동대 지동대라 말이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료단과 무장경찰 독수리 기동대는 학습 교양 목표 요구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사상 종풍 심화와 정치 종훈 추진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견제하며 학습과 점검, 시정을 일체화하고 장병들이 업무 추진의 가치 좌표를 재조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교양 성과를 부대 고품질의 발전의 동력과 실효성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습 교양 전개례 공군 항공병 모우료단은 전쟁 대비 작전 분야의 지적관 편향을 심층 조사하고 점검하며 과거의 비행 시간만 중시하는 논리 등 표면적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훈련 중심을 실제 임무와 전형적 공중 상황 등 실전 실용 과목으로 기울이고 조종사들이 걱정 없이 기능을 연마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우료단 당목룡 씨는 고강도 실전화 훈련 속에서 많은 전사들의 기술과 전술이 뚜렷하게 향상하고 다들 어떻게 하면 전장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중 료단 당연에는 공정한 마음가짐과 사익 도모, 일로 쟁취와 대충 넘기기, 실천과 포기 등 내용을 둘러싸고 반성과 성사를 전개하며 업무 수행의 초심, 기준, 상태를 깊이 검토하고 문책하며 반성 속에서 직책을 명확히 하고 책임감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업무 중 형상공사, 단기 효과와 관련된 편향적 문제 15건을 정리하고 장병들이 당성 수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가치 추구를 바로잡도록 교양하고 인도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료단 장효백 씨는 당성을 근본 자로 삼아 공산당원이라는 제일 신분, 당을 위해 일하는 제일 직책을 항시 명기하며 초심을 끊임없이 되묻고 초심을 소화하여 종족의 항로가 방향을 리탈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아니어도 되지만 성공에는 반드시 내가 있다는 사상 각오와 책임감으로 기초적인 업무를 기꺼이 수행하고 완성되지 않을 일이라도 기꺼이 나서하며 강군사업의 새로운 공연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모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당위원회 위원들은 반소반대 내려가 좌담회를 열고 조사를 진행하며 군사훈련의 절차 중시, 실전 경시, 성적 중시, 능력 경시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고생한 시간이 곧 훈련 성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부대에 반복되고 중첩되며 효율성이 낮고 압력이 가중되는 조잡한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극한 환경을 유지하고 훈련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어렵고 엄격한 실전 요구에서 출발해 중점, 난점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모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여전지 씨는 평소 훈련이 아무리 거창하고 장면이 보기 좋다고 해도 실전 검증을 견디지 못하면 최대의 지적관 편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기술의 겨룸이자 사상 기풍의 룡마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중시하고 실효성을 경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기술과 전술 연마, 사상과 기풍 연마를 긴밀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훈련장을 전장으로 삼아 단련하고 상시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전투력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학습 교양 중 부대 당연에는 작전이라는 근본 직능을 단단히 틀어주고 실제 대피로 돌발 사건 처리 임무에 대조하여 훈련에 부족한 고리를 채우며 114건의 문제를 목록에 넣어 정돈과 시정을

0: 확실히 추진하여 이미 각종 난제 103건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투력 기준이 훈련과 전쟁 대비 전 과정에 관철되도록 조진했습니다. 무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진소륜 씨는 국가급 대태로 조목부대로서 우리의 최대 지적은 화려한 훈련 성적이 아니라 관건적인 시각에 꼬내쓸 수 있고 돌진할 수 있으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제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학습 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며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입니다. 한편 군사위원회 조속 책임제를 관찰하며 참답고 실속 있고 실력 있는 기풍으로 부대 전투력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2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181조 천억 원으로 가격 비교 가능 기준으로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첨단 제조, 첨단 기술 산업, 민생 소비 등 분야의 물류 수요 증가세가 비교적 빨랐으며 첨단화, 국제화, 친환경화 전환 특징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6.2%, 2분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4.4% 증가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은 거시적 경제와의 연동 표현으로 볼 때 상반기 우리나라 GDP는 동기 대비 4.7% 증가하고 사회물류 총액 성장 속도는 GDP 성장 속도보다 0.4%포인트 빨라 물류 수요가 국민 경제 성장에 대한 버팀목과 인도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공급품 물류 총액은 동기 대비 5.4% 증가하여 1월부터 5월까지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신질 생산력의 조속한 육성에 따라 첨단 제조 분야 물류 수요가 강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은 13.3%, 디지털 제품 제조업은 12.3% 증가하여 전체 공급품 성장 속도보다 각기 7.9%포인트, 6.9%포인트 높았습니다. 류우항 주임은 물류 수요의 첨단화 추세가 뚜렷하여 공급품 물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며 공급품 물류 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단위와 주민 물품 물류는 탄력적인 증가세를 보여 3.8% 늘었습니다. 류우항 주임은 구조적으로 온라인 경영 형태가 버팀목이 되고 소비 승격이 견인력이 되며 하향 시장이 확장되는 적극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소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상반기 전국 실물 상품 온라인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4.8% 증가하여 동기 상품 소매액 성장폭보다 3.7%포인트 높았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 업무가 보조를 같이 해 확장되고 신경영 형태, 신모델이 민생 물류에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상반기 물류업 총수입은 7조 2천억 원으로 동기 대비 4.7% 증가하여 업계 경기 수준이 안정 속에서 반등했습니다. 동시에 사회 물류 운영의 원가 절감, 효율 증대 성과가 지속적으로 다져지고 물류 효능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0: 공무원 보도 방공실이 29일 오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 계열 두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소식 발표회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 관계자가 올 상반기 승인한 발명특허수가 45만 3천 건에 달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대국 지위를 한층 더 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보도대변인이며 보국장인 예문표는 올 6월 말까지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이 236만 건에 달하고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6.8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57만 4천 개,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425만 4천 건이며 국내 총량의 7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0: 인공지능,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4세대 정보기술 영역의 요효 발명 특허는 총량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최첨단 영역의 발명 특허 축적량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예문표 부국장은 15차 군의 전망계획 시기 신질 생산력 발전과 핵심 기술 공략, 특색 5세 산업 육성 등 국가 15차 군의 전망계획 요강에 중점 임무를 둘러싸고 지적재산권의 제도와 기술 공급을 통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제공하며 새로운 우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컴퓨팅 등 영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영 강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국제규칙과 표준 제정에 깊이 참여하고 발전 기회를 다그쳐 선점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종합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1: 중국 말리화의 고향으로 불리는 광서 쫑족 자치구 횡주시는 말리화 재배 면적이 18만 무를 넘습니다. 지난 7월 6일 태풍 메이삭의 영향으로 횡주시에 심각한 호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해 많은 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해 재배 가구와 기업의 생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구매상 림숙하는 현재 말리 생화 가격이 근당 최고 51원까지 올랐다며 광서 횡주에 말리화 공급이 하루빨리 회복되면 화농도 차상인도 모두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중앙선전부가 최근 왕극에게 시대 본보기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장기간 군사교수 과학연구 일선에서 분타는 과정에 심각한 질환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지만 왕극은 여전히 팀을 이끌고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한 여러 혁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대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왕극은 신시대 군대 교육과 과학기술 일군의 우수한 대표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커피 가공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노동자들이 선별, 베이킹, 연마, 포장 등 작업을 능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포장을 마친 완제품 커피를 화물차에 탑재한 후 공항으로 운송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아라비카 커피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풍부한 커피 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산과 바다를 넘어 중국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점차 융합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차 관리국 샤피 우마이요 부국장에 따르면 7월 7일에 2025-2026 회계연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제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 제5위와 2년 전에 제7위보다 더 향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에 중국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커피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억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마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커피 수출 확대는 고품질 커피의 공급, 물류 서비스의 개선, 밀접한 양국 무역 관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은 에티오피아를 포함해 중국과 수교한 미발달국의 100% 세목 제품에 대해 0%의 특혜 세류를 적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0: 수출상협회 지자트 월쿠시장은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상들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을 이용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최대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상품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도록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케냐 몸바사 항구의 부두에서 샤베라와 커피 등 현지 특색 농산물을 만재한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주한 장면은 이미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화물을 만재한 화물선들이 출항을 위해 대기 중이며 항구의 조정원의 무전기는 조용할 사이가 없습니다. 몬바사 나이비로 화물철도 라이츠항역은 운송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고 열차 바고는 전부 만재한 상태입니다. 현장 관리원 샘 압둘은 한창 화물 열차 연결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압둘에 따르면 예전에는 빈 바곤 귀환률이 높을까봐 걱정했다면 지금은 중국 시장의 주문이 증가하면서 열차 바곤마다 가득 차고 작업량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화물 수송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예전에 열차가 화물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냐 철도국 라이츠항역 작업장 책임자 듀크 카이 안체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농업품의 공급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중국에서 온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가정용품,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중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수산물, 방직 원료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가운데 아보카도는 1.3배, 사과는 89.6%, 오렌지는 27.9%, 자몽은 11.9%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한 물품 중 75%는 자본품과 중간품이며 주로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생산성 자료이지 소비 자료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공장에서 가공한 원두에서 몬바사 항구 타워 크레인 아래를 오가는 컨테이너 그리고 몬바사 나이로비 구간을 달리는 열차까지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생동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호.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하남 총각과 장족 처녀가 변강 지역에 불이 내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란과의 휴전, 이번엔 미국이 싸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의법치국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사헌법 역사자료 전시관에서 이 몇 통의 편지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모택동 동지가 당시 북경에서 근무하던 요소기 동지에게 보낸 친필 서한입니다. 편지 속의 제2원고와 제3원고는 세종국의 첫 헌법 초안 원고를 가리킵니다.
6: 항주는 세종국 첫 헌법을 작성한 곳입니다. 1953년 말부터 1954년 3월까지 모택동 주석이 인솔한 헌법 초안 작성 소조는 이곳에서 77일 동안의 낮과 밤을 이어 세종국의 첫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소호고라고 합니다. 이 조안은 세종국 첫 헌법 탄생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5: 헌법 초안 작성조를 거느리고 오사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모택동 동지는 구두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초안 원고에 수차 병어를 달고 글을 다듬었습니다. 한편 초안의 매개 부분의 내용에 대해 거듭 연구하고 론증하며 한 구절 한 글자씩 내려가며 다듬었습니다. 모택동 동지와 소조 성원들은 또 대량의 헌법 관련 자료들을 열독했습니다.
6: 주석의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책장부터 책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쌓여있는 서적들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헌법 관련 자료이며 중국 역사 속의 헌법부터 세계 각국의 헌법까지 골고루

0: 조졌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당시 조석의 저명한 논단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바로 헌법을 다루는 것은 과학을 다루는 것이라는 논단입니다.
1: 1954년 6월 14일 헌법 초안을 공식 발표한 후 두 달 남짓한 기간 전국 각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헌법 초안 학습과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전국 인구의 4분의 1의 국민이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번 대토론을 통해 당과 인민의 통일된 의지와 공통된 염원이 충분히 구현되었습니다. 1940주년에 즈음해 법제일보 사무청사 외벽에 걸린 법제일보 네 글자 중 제자를 제도의 제에서 관리의 치로 바꿨습니다. 비록 한 글자의 차이지만 뜻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법과 제도가 결부된 제자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법과 관리가 결합된 법치는 한 국가가 반드시 법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에 따른 국가 관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치라는 개념은 법에 따른 국가 관리의 기본적 내포를 개괄한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문제에 대해 교류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드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견지해야 하는가?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 无常想，无常弱，奉法者强则国强，奉法者弱则国弱。经过长期努力，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已经形成，我们国家和社会生活各方面总体上实现了有法可依，这是我们取得的重大成就，也是我们继续前进的新起点。形势在发展，
3: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금평 총서기가 2014년 9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자 유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나라가 영원히 부강할 수 없고 영원히 약할 수도 없으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단호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연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4: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동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남총각과 장족천회가 변강지역에 뿌리내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동에서 분발하자.

하남산문협 황하기술께서 서장 아동현 퇴나형의 서력고원의 변강까지의 거리는 3,600여 킬로미터입니다. 이 머나먼 거리를 넘어 2023년에 인연을 맺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젊은 부부들이 변방일선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매일매일 묵묵히 민족 단결과 변방을 수호하고 변강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 22세인 하남 총각 장수는 제대 후 고향을 떠나 서장 시가제시 아동현 퇴나향 평안법치판공실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해현에서는 전민건강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향에서는 민족단결, 마음은 당을 따라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군인 역을 맡을 배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장수가 출연 요청을 받게 되고 퇴나향 래규촌 과학기술 전담 간부인 서장처녀 백마오주가 촌의 위임을 받고 안무 연습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연습 초반 장수는 대본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백마오주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잘 알려줬습니다. 반대로 백마오주가 농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집행하다가 문구가 애매한 조항을 만나면 장수가 관련 문건을 토대로 정책을 하나하나 정리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무대 외 민족 단결 이야기가 대단원으로 마무리할 때 무대 밖의 두 사람의 인연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평소 마을 방문 업무는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백마오주는 목축 지역에 뿌리 내리고 야크 품종 개량, 새끼 낳기와 보육, 초지 관리 등 일에 매진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실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통계했습니다. 장수는 그 뒤를 따라 정보 등록, 촬영, 자료 정리 등 사물을 꼼꼼히 지원했습니다. 산 등성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길은 험난해지고 산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변강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장수가 독학한 어설픈 서장으로 백마오주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문법이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백마오주는 그때 제가 잘못된 발음을 고쳐줬더니 그 후로 자꾸 저를 붙잡고 장조거를 가르쳐달라고 졸랐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초목라르 설산이 하얗게 빛나며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는 애틋한 감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함께하며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2024년 두 사람은 서로의 고향을 오가면서 3,600m를 사이에 둔 두 가정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퇴나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복을 전하러 온 동료들은 변강에 뿌리 내린 신랑 신부를 보며 여기에 집을 꾸렸으니 나라의 문을 지키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넸습니다. 가정을 꾸린 뒤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방 일선을 누볐습니다. 백마오주는 축산업 발전에 집중해 품종 개량을 이끌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 장수는 본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다가도 순찰 임무가 떨어지면 날이 밝기 전에 순찰의 길에 나섰습니다. 백마오주는 각자 바빠서 하루 종일 몇 마디 나누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함께 이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웅장한 초목나르 설산이 솟아있고 그 기슭으로 포장된 국도가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 뻗어 있습니다. 노을이 짙어지자 변강 소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와 백마오조의 집안 불빛도 수천 가구의 불빛과 하늘로 이어져 변강을 지키는 따뜻하고 굳건한 수호의 장벽을 쌓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은 이란과의 휴전, 이번에 미국이 싸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최근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란에 대한 타격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10여 일간 이어진 미군의 대이란 공습도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사는 26일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만약 미군이 공격을 멈춘다면 이란도 자국의 행동을 멈출 것이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 중지가 주동적인 중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곤란과 다중 계산 속에서 나온 할 수 없는 휴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대이란 공습 성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중앙사령부의 쿠퍼 사령관이 지금 규모의 공습을 유지하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면서 트럼프에게 공습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군사 행동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미군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초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이래 미군 4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부상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정룡 교수는 미군의 연속적인 이란 공습으로 군사 타격의 한계 효용이 급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행동을 계속 유지하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휴전 명분을 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습을 중지한 것입니다. 둘째, 미군 탄약 재고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얼마 전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6경 미사일 1200발 이상을 소모했다면서 그 재고가 우려할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케인 의장도 트럼프에게 방공 6경 미사일의 부족은 중동 지역의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의 반격으로 인한 미군의 더 많은 사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타격 탄약도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은 다시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상황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압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10여 일간 상호 습격과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만들 해협 항행도 차단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두 해협의 위기는 국제 유가를 크게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미국 내 유류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다시 갤런당 $4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가 에너지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국내 경제와 민생을 타격해 공화당의 선거 전망에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 민중은 미국과 이란 충돌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압박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이란 정세를 완화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번에 대이란 군사 타격을 중단시킨 것은 외교적 중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쌍방은 60일 안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60일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이란의 외교 창구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많은 미국 관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당근과 채찍 병행 방법을 권고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이 다중 압박 속에 이란에 대한 타격을 중지했어도 상황은 완전히 식지 않았고 전쟁의 불길이 다시 붙을 위험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 회복이 어렵습니다. 로이터 통신사가 최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미국 휴전의 진정성에 대해 낙관보다 의심이 더 큽니다. 트럼프 또한 24일 대이란 타격 중지를 선언한 직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신뢰가 취약해 현재 상호 타격이 멈췄더라도 향후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모순의 외부 확산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레바논 정세도 불안정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경우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이 림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빌어 새로운 대이란 대규모 군사행동을 기획할지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3: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 6시 2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애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애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우리 장의학하고 감로장애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첫 번째가 전체적 관념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은 날이 갈수록 현대인들이 인정도 받고 있고 림상 효과가 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또

0: 과정에서 예,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에 따라서 약을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점이라 할 때에는 개인 맞춤형 처방을 주장합니다. 예, 체질이라든가 계절하고 지역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같은 질병이라 해도 모두에게 동일한 이런 고가의 검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실행하지 않고 일광 처리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이 자연성을 확보합니다. 예, 식물성하고 광물성 성분이 복합제를 주로 사용하면서 현대의학의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호르몬처럼 남용 발생하는 이런 명확한 의료 원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예, 저는 예, 눈이 아예 좋아서 예.
0: 예.
2: 밖에 나가서 바람 좀 맞거나 이러면 예, 눈이 용, 막 침침해지면 예. 무슨 눈 앞에서 얼른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은 게 막 배우고 예.
0: 예.
2: 그리고 눈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앞에 살 아예 배우고 예. 눈이 깔깔하고 깔깔하고
0: 네. 예.
1: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신호가 안 좋은가 봅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뭔가 뭐 좀 위추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밑에 전에 위출혈도 하고, 그래 놓고 그냥 만성 위험이 됐습니다, 저는.
0: 예.
3: 그냥, 예. 위가 그냥 예, 아프기,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또 쌀쌀하고, 또 그 다음에 위주에 많이 차갑습니다.
0: 네.
3: 그래도 조금 먹으면 예, 소화 안 되고 자꾸 짱하고 예, 꼴꼴이 놀라고 예, 가방 증상이 많습니다.
0: 예.
3: 예, 먹자 아무것도 어떤 때면 꼴딱 차서 한 숟갈도 넘어가지 없습니다. 물도.
0: 예.
3: 그렇게 배부는 감이 나더라 말았다. 근데 그래서 지금 약 먹기는 내 맨날 내 그릇 싸서 먹기는 떨구자 계속 먹었어. 근데 아이 났을 때다 그냥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0: 예.
3: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장약을 지금 먹는데 따탕말에다가 연친 창제하고 그 다음에 교수도 한 해치 세 가지 섞어 먹는 게 영 좋습니다 지금.
0: 네.
3: 예. 이제 한두 달 어서 거의 먹는데 효과 너무 좋습니다.
0: 네.
3: 예. 이 배가 벌써 먹으니까 인사 소화돼 배가 푹 꺼집니다. 그 아리던 것도 아니지 않고 예. 정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래도 밥이 맛있던 게 밥도 맛있고 또 맥도 나고
0: 네.
3: 가방에 영 좋습니다. 꼬꼬리 나도 꼬꼬리도 안 나고 예. 그래서 또 계속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0: 예, 지금이 일반적으로 소화 안 되면은 대부분 예. 소화제를 씁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장약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이 소화 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이 원인을 조절하면서 증상을 같이 치료한다.
3: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료정에 맞춰서 우리 조절하는 이 과정을 줘야 되죠. 예,
3: 맞습니다.
0: 그래서 료정에 맞춰서 쓰면서 증상에 따라서 약을 그냥 이 다시 조합하면서 이렇게 예. 쓰면 됩니다.
3: 변비하고 설사에서 엇갈림에 자꾸 나타나던 게 그게 제일 좋아졌습니다.
0: 네.
3: 손바닥에 설태께서 텁텁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속 먹어야 됐습니다. 효과 좋을 때.
0: 예.
3: 먹어야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석 달 쓰면서리
3: 예.
0: 또 자문 받으면서 쓰십시오.
3: 예. 예. 이제 한 달 먹고 또 상대 편적 가야 되겠어요.
0: 예.
3: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야 됩니다.
0: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4: 예, 저는 예, 눈이 안 좋습니다, 눈이.
0: 예.
4: 그래, 밖에 나가서 예, 찬바람 맞거나 이러면 예, 눈이 아주 침침함이 예, 눈 앞에서 무엇이 올린 거는 것 같고, 예, 눈이 우유고 눈물이 나면서 잘 배우지 않고, 예, 깔깔하고, 예, 그 눈 자꾸 비비니까 눈이 부피기도 하면서, 예.
0: 예.
4: 이래면서, 저기, 저녁에는 예, 잠도 잘 아예고,
0: 예.
4: 그런데 이 선생님이 방송을 통해서 치수의 전두환하고 예, 민무술이 의원이라냐고 예, 요즘 한 50일 거진 되고 먹고 있습니다.
0: 네.
4: 근데 이 흥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
0: 예, 맞습니다.
4: 그 이 눈이 깔깔하고 예, 앞에서 얼렁한 것도 다 사라지고 예,
0: 네.
4: 그 다음에 눈물이 자꾸 난 것도 없어지고 예,
0: 네.
4: 그 다음에 이 뭐니까 저기 눈이 뿌옇 이런 것도 어떤 말 같게 되고 예, 뭔지 사람들도 다 어떤 알긴다.
0: 네, 풍열을.

0: 업체에서 그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 밤에 잠도 예 제대로 자고 이 머리 지금 하도 못 쓰면서 이렇습니다. 예. 몸이 개선된가.
0: 머리도 안 아프죠? 예.
1: 예. 예. 아침에 맞... 일어나면 정신 나고 예 밥이 마시고 용서 챙가.
0: 네.
1: 그래서 선생님 나는 이거 예 조금 더 먹겠습니다.
0: 몇 달 썼습니까? 아, 더 써야 됩니다. 3개월을 쓰고, 예. 그 다음에 또 상대편대 한 번 더 가시오, 예.
1: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빙가리 있어서 엄살 옆구리 무직하고 기름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땀을 쓰기 흘리고 내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망제와 수간선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전 옆구리, 어른짝 옆구리 묻지하지 않고 기름지 음식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땀을 흘리지 않고 맥이 납니다.
0: 네.
3: 그리고 당뇨염까지 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용 입이 쓰겁고 다자 한 개도 먹지 못합니다.
0: 네.
3: 지금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겁지 않고 다자를 매일 먹어도 됩니다.
0: 네.
3: 예, 선생님, 이 등갈이란 이 간염이 아니, 무슨 약을 내가 많이 썼습니다, 딴 약을.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데, 이 감나상 약이 진짜 좋습니다. 이 약이
0: 진짜 맞습니다. 예, 이 병도성 간염이 수관전항이 최고의 약입니다.
3: 예, 이 약이 정말 최고입니다.
0: 예.
3: 당연히, 당연히까지 있어요. 아니, 다 잘 먹으나 뭐, 잘못 먹으면 소화해야 되든지, 이건 소화 잘 됐어요. 아니, 밥 용 맛이 좋아서 용 잘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선생님 이렇게 효과 예, 다잘 받아 또 쓰자 그랍니다.
0: 그 담낭염에는 예, 우리 수관전항 안에 네 가지 약이 있죠. 예. 오후 4시에 드시는 시전항이가 간하고 담낭의 습열을 없애면서 그 그런 증상 다 같이 제거합니다. 예, 입맛이 없거나 예, 좀 텁텁하거나 또 이 루꼬리 아프거나 예, 배가 붓거나 이런 증상을 시전항이가 다 제거합니다.
3: 예.
0: 맞습니다. 그 담즙이 네.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전항이가 체내 독소로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맞습니다. 예.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감사합니다. 뭐니까 이하고 전번에 가서 한 40일 전에 거기 가서 장대패를 배우고서 나 자꾸 골이 어렵지 않고 골이 무겁고 얘 꼭대기 떡다가 나고 그리고 또 계속 혈압이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손발도 시리지 그 다음에 저리도 나고 예. 어쨌든 형 좋지 않습니다 형 그래서
0: 네.
4: 예, 골이 다리 그래서 심장 여기 어쨌든 형 좋지 그래서 내 거기 또 뭡니까 정조하는 병상화는 이렇게 따탕화 이렇게 세 가지 썼는데 너무 좋습니다.
0: 네.
4: 혈압이 소설 다 됐대다 약 먹는 게.
0: 맞습니다.
4: 예. 예, 혈압이 소설 다 됐대다 약. 예. 정조하는 아무래도 내 생각에 그거는 영향이 있다 남에 대해.
0: 병상화하고 정조화를 같이 쓰면은 그 혈압이 치료됩니다. 이.
4: 예, 혈압이 엄청 내려간다 와. 예. 나 그래 혈압냐고 예. 내 아침에 먹고 소리 저희 어흥은 또 덥지 약간은 자꾸 아니 너무 많이 된다 말입니다. 67 이렇게 올라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내 어제 변호사만 아침에 한번 먹어서 어이 떼봤습니다. 굉장히 유로웠을 때다 선생님.
0: 예, 그게 이제 60몇이랄까 아래 혈압이?
4: 아니 우리게 1배 60.
0: 아 1배 60. 아 그래 뭐 써야 됩니다.
4: 예 그래 그런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 어이 아침에 쓰는데 어이 또 그렇게 64하고 그렇게 61, 67까지 올라가 골이 좀 아프면 어렵지나 깨뜨면 먹으면 그래도 깨면 또 이롭지 근데 이런 약을 먹어서부터 예, 별로 골이 좀 아픈 게 어렵지나 게 났으니까 아침에 한 번만 먹고 어울 것 때니까 이롭습니다 선생님.
0: 예, 두 번 쓰던 거 한 번 요즘에는 써도 됩니다. 예,
4: 예 나 이제 두 번 쓰는 게 그래서 양 싫지 먹어서
0: 그렇지.
4: 정말 할 수 없이 그래서 정말 그거 야 그 먹기 싫은 것도 또 그래 위라면 그 고파질에 얼마나 아파진가
0: 그래서
4: 방법을 쓰는다 말이다 예. 그래서 어른지 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게 그거 먹으면 게다 해야 내리면 게다 어른지 아니고 근데 그것은 아이 먹은지 한 열흘 할리 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4: 좋습니다 한번 먹을까 난 한 번, 그것으로 살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달고 있으면, 하루건이 또 하나 먹어도 되겠을 때는.
0: 그냥, 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금 환자분들이, 고혈압 환자분들이 쓰는 거 보면은, 한 반년에,

0: 이 치수의 전주완, 장샹완, 상후완, 천샹완 요거 가지고 한 반년 조절을 합니다. 한 반년 조절을 한 후에는 반년 후부터는 치수의 맛서도 해라고 그냥 유지합니다.
1: 그러니까 뭘 그렇게 좋습니까?
0: 그렇죠. 심장도 보호하고 혈압도 온정시키고 뇌도 보호하고 이 치수에는 이 로네네 삶의 질을 높여준다. 예. 그래서 그냥
1: 이게 좀 쓰다가 치수 좀 좋아하면 계속 따고 있으면 되겠어요.
0: 예, 한 반년 후부터는 그래도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더 저렇지 마지막에 좀만 더 해요.
0: 그렇습니다. 이 장약은 처음에 이거 다 평형 잡아주고 균형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들지 다 인체가 다 이 술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유지하는 회복기약만 쓰면 됩니다.
1: 아, 예. 상담하니까 더 좋았을 때다. 장약.
0: 그렇죠. 때다. 예, 그래 자꾸 가라 한다. 예, 그거는 예, 감로장약 우리 회사로부터 이게 회사 기풍입니다.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을 전면적으로 책임집니다.
1: 그렇지.
0: 예, 그래서 예, 수시로 그냥 찾아가면서 환자가 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예, 약을 파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오면서로 환자 관찰해서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1: 아, 예. 맞습니다.
0: 예, 그래, 자주 그래, 가십시오.
1: 또, 다음번에 또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한 바로 먹을 게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예. 하십시오.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이 편도통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도통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이 가슴도 이인가 이래 있어가지고 그러니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이라 어떤 때는 그래서 좀 심해 또 이렇게 아프더라고. 또는 어차피 남의 우리 옷이 없단 말입니다. 예.
0: 네.
5: 예. 혈압 때문에 그런가지 어제 혈압도 그리 아이 돼가지고 그래 혈압이 약 이것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조절하느라 아기가 약도 바꿔 먹으면 조절하느라 했는데도 잘 아이 되고 그다음보다도 혈당도 예 좀 뭔가 좀 높긴 높지만 약을 가지고 조절하긴 하는데 어제 그렇게 아이들더라 말입니다. 그러고 잠에 그래 잠 잘 자지 못한다. 어떤데 자서는 하고 또 엄마는 뭐 자지 못하고 이러면 또 이튿날은 낮에는 또 꿈을 자지 못하고 아침 저녁에 저녁에 자지는 조금 자고 나면 밤에는 또 그래서 알게라 11시 12시 잠들었다 하면 또 이튿날은 또 하고 3시 그래서 좀 아이들에서도 일어날 때도 있고 저도 잠에서 또 어제 그렇게 다 주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과신 그 부위를 예, 좀 먹었습니다. 예, 먹고 예, 한두 달 좀 아직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은 예, 그러니까 편도통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게 많이 좋아지고 예. 나 그렇게 어지러워서 예, 어떤 때는 그래서 좀 휑하게 바를 거, 그니까,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쁘고, 옛날에, 이, 어, 뭐니까, 어떤 때 뭐, 집구석에도 이래 서 있어야, 어떻게, 아이들도 이게 고개 좀 좋아하지, 어지럽지 않아서, 어지럽지 모르겠습니다.
0: 네.
5: 그러니까 그걸도, 예, 어, 많이 좀 좋아지고, 예, 그러나 혈당 수치도, 예, 약 먹으면서, 이제가, 어, 그것도 뭐, 어떤 때는 게, 뭐, 자수 좀, 예, 대도고, 이래면, 예, 대부분 게도, 예, 정상으로, 예, 많이 이렇게 돌아왔음 좋단 말은 저절 잘 되지만
0: 네.
5: 그렇게 잠 못 자던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잠은 한 10시나 누군 이튿날이게도 한 3시 꾸준히 잘 때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 올라올 때 뭐 이전에 밤새도 고소 맞고 숨으로 이라던 게 지금 지 아이 올라오고 가까이 잠도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0: 네.
5: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저놈가 계속 약은 아직 남긴 남았지만 더 먹으면 더 싸야 되겠는지
0: 맨날 얼마 드셨습니까?
5: 두 달이 됩니다.
0: 두 달이 다 된 다음에 예. 장 대표님 한번 찾아가서 이 화신커피는 예. 한 개로 좀 두 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두 달을 쓰고 증상이 좀 개선이 가더런 아이됐다 이럴 때는 한 개로 정도 쓰면 된다.
5: 예. 네,
0: 그래서 이게 화신코프에는 뇌혈액 공급 부족하고 척추동맥 혈액 부진을 치료한다. 그리고 미세순환 장애를 방지하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이 다방면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이런 국가급 이런 치료 약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달씩 쓰고 그 다음에 장 대표님 또 가셔. 예.
5: 그래랑
0: 예. 그러면 쓰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저도 이 방송 듣고 선생님 장약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 듣고서는 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6: 망지하고 허준된 묘화를 썼습니다.
0: 네.
6: 예, 어제 옆구리 자꾸 키우고 소변이 자꾸 소변 색깔이 뿌옇게 나가면서는 맥이 없으면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0: 네.
6: 이 두 가지 약을 쓴다부터 정신이 나고 얼굴 색도 좋아지고 소변 색깔도 정상이고 소변 저리는 게 저리지도 않고 예. 소변을 잡지 않습니다.
0: 네.
6: 지금 속이 편안합니다. 상황 약을 더 쓰랍니까?
0: 소변이 이렇으면 허절리 뇌와는 끊어댑니다.
6: 아, 끊으랍니까?
0: 예. 소변이 이렇고 예. 몸도 가볍고 정신도 나고 예. 이 두 가지 쓰면은 피부가 벌써 좋아진다. 독소 배출되면서 예. 그 상태
6: 좋아졌습니다.
0: 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하면은 이 허절리 뇌와 먼저 끊고 망제를 쓰고 그다음에는 이 혈압 치료라든가 예. 심장 치료 이런 약을 다시 배합해서 한 석 달 동안은 예, 그 조절하면서 쓰십시오. 다른 약도 결합해 쓰면 됩니다.
6: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얘기하셔.
7: 예, 선생님.
0: 예.
7: 문의하자 겠다. 어제 이 양딱 대형혈이 아픈 건 어제 선생님 아픈 거.
0: 혈압이 어떻습니까?
7: 혈압약을 하루에 한번 먹는데
0: 예.
7: 잘 된다.
0: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지금 목이 마릅니까?
7: 목이 괜찮다. 그리 세게 나이 마르는.
0: 예, 대항열이 양짝이 다 같이 아픈가?
7: 예, 양짝 예.
0: 그래도 네, 공혈 부족입니다. 결국 예, 앞골이 아프다 할 때는 예. 신경쇠약도 있습니다. 대항열. 예,
7: 그렇습니다. 그냥 선생님 이렇게 대항열 예. 앞골이도 가끔씩 또 이렇게 같이 이 다 아프단 말이에요.
0: 예, 앞골이 아프고 대항열이 아프고 하면 신경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예, 뒷골이 아프면 혈관이 약하고 이렇게 봅니다. 중의에서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혈압약은 처약으로 쓰고 있습니까?
7: 예.
0: 예.
7: 그래. 본디약이던데.
0: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지금 두통이 빨리 해결되고 어지럼증이 해결되는 약이가 이 우리 감로 장약에서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프입니다. 잠은 잘 옴까?
7: 잠도 못 잡니다.
0: 그렇죠. 예. 항상 이 머리 위 둥둥 뜨는 것 같고 이렇죠. 예.
7: 깊은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이 위도, 선생님.
0: 예.
7: 위도 어떻다가, 이런,

0: 끄집어 먹으면 확 내리꺼 못 치고 아침 먹고 정식 전화 끄집어 먹으면 거기서 위 땅땅 불어서 영 내리 못 갑니다.
1: 네, 알만합니다. 그래서 예, 한자 분은 지금 바쁜 게 이 태양열이 아픈 게 바쁘죠. 예?
0: 예,
1: 예. 예, 그래서 먼저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 커프예를 쓰고 그다음에 아 이게 요즘 태양열도 아예 아프고 좀 편안 머리도 편안해졌다 한 다음에 소화계통 치료하죠.
0: 네.
1: 예, 한꺼번에 치료하자면 좀 여러 가지로 병이 좀 쌓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먼저 이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이라든가 그 순환은 먼저 통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치수의 하고 화신코 후에 결국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건 없은가?
0: 그건 없습니다.
1: 예,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상호안을 쓸 필요 없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를 쓰면서, 이 망제를 같이 쓰면은 이 회복이 빠릅니다. 붓기거나 이런 건 없은가?
0: 붓기지는 뭐 없습니다. 그런 거.
1: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0: 태양열이 아픈 게 바쁩니다.
1: 예, 그러면 치수의 쓰셔. 치수의하고 화신코 후에 그게 제일 빠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은 이 혈압도 조절이 되고 심장도 또 예, 나사지구에 같이 종합적으로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네. 그래 저, 집이 어디 연길이 아닌가?
0: 연길입니다.
1: 아 그럼 내일이 예. 그 덕길 장양방 아시죠?
0: 예예.
1: 예. 예 공원 대문에서 저 서쪽으로 50m 가면 예, 덕길 예. 장양방 어선 덕길 중립문진 이렇게 두 가지 패즐이 한 크게 써놨습니다. 그 길 직접 찾아가셔.
0: 네.
1: 예, 내일 아침에.
0: 예.
1: 예. 예.
0: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이 감로 장약이 또 장점이라 할 때에는, 예, 좀 말기 환자라든가 또는 만성질환에 대한 태도는 삶의 질이 개선하고 의미 있는 수명 연장에 중점을 둡니다.
2: 네.
1: 예, 우리 생명이 마지막까지 극한 치료라든가 혹은, 예, 이런 극한적인 이런 공격적인 과도한 치료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아, 지금 자주 찾아오시고 또 잘 관찰하고 잘 상담하고 약을 쓰는 이 목적이가 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오래 고생하거나 지금 이제 환자분도 태양열이 아프다 할 땐 벌써 혈액순환하고 또 이 경락도 막히고 신경계통도 안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간이 오래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 오랫동안 소화기 질환을 앓으면서 영양실조까지 있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치료로 단계적으로 예, 연계시켜서 처음에는 우리 신경계통 치료하고 순환계통 통하게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 중초로 치료해야 됩니다.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치료해서 이 소화계통이 운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는 또 관절 질환은 관절을 모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관절 질환 치료하고 이렇게 한번 치료하느라 하면은 예, 모든 증상을 개선을 가져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서로 돕는 협동심과 포용심을 담은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올바른 야외 활동 안전수칙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미나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팽이가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햇님을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들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덕 밑에 여러 마리 작은 들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언덕 너머에는 달콤한 열매가 많이 열려 있지만 가파른 언덕은 혼자서는 절대 오를 수가 없었죠. 몇몇 들쥐는 포기하고 자기 굴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장 용감한 한 들쥐가 함께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어요. 몸이 작은 쥐들은 우쪽 쥐의 발을 붙잡고 몸이 튼튼한 쥐들은 아래에서 버텨주며 서로 몸을 이어서 긴 사슬 모양을 만들었어요. 한두 번 미끄러지고 실패했지만 서로 격려하며 다시 시도했고 마침내 모두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답니다. 혼자서는 닿지 못했던 열매를 함께 나눠 먹으며 들쥐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 돕는 협동의 힘은 큰 장애물도 넘을 수 있게 해주며 함께 나눈 행복은 두 배로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친구들 사이에 각자 장점이 다르더라도 편견 없이 포옹하고 힘을 합치면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거뜬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다정한 형제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야외 놀이와 등산, 소풍 때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공원이나 산, 들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때 안전규칙을 꼭 준수해야 해요. 간단하지만 꼭 지켜야 할 습관들을 같이 알아볼게요. 첫째, 야외로 나갈 때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 행선지와 돌아올 시간을 미리 말씀드리고 단독으로 숲 깊은 곳이나 낯선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돌 틈, 바위 틈에 손을 함부로 넣지 마세요. 뱀이나 벌, 작은 독성 곤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 열매나 들꽃 열매도 모르는 것은 입에 넣지 않는 게 필수예요. 셋째, 계곡가나 연못가에서 장난치며 뛰어다니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물가에서는 천천히 걷고 놀아야 합니다. 넷째,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 높은 나무 밑에 피하지 말고 빠르게 안전한 건물로 이동하세요. 이런 간단한 안전 습관만 잘 지켜도 야외 활동을 즐겁고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야외로 나갔을 때 혼자서 숲 깊은 곳이나 낯선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야생 열매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산으로 가고파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야외로 나갔을 때 산 열매나 들꽃 열매는 절대 입에 넣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합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미나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에 다니는 미나예요.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말수도 적고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와 어울리잖아요. 저는 다가가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따라주지 않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미나 친구.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낯가리는 새 친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많이 긴장하고 아마 외로울 겁니다. 굳이 여러 친구를 한 번에 끌어들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미나 친구 혼자서 그 친구한테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같이 간단한 놀이를 해보세요. 조금씩 친해진 뒤 다른 친구에게 다 같이 놀아볼까라고 부드럽게 권유하면 됩니다. 새 친구가 느리게 마음을 열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게 배려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미나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포용하고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미나 친구는 정말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는 좋아 이런 친구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달팽이가 자기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길가 풀밭에서 느리게 기어가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죠? 언제나 둥근 단단한 껍질을 등에 업고 다니는데 왜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고 다니는 걸까요? 첫째, 달팽이는 몸이 부드럽고 뼈가 없어 외부의 충격이나 돌, 바위에 긁히면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준답니다. 둘째, 달팽이는 건조한 환경에 매우 약해요. 몸 표면이 마르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껍질 안으로 몸을 숨기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구리, 새 같은 천적이 다가오면 재빨리 몸 전체를 껍질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의 껍질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 보호도구입니다. 네,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달팽이를 발견하면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달팽이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일 건군절의 즈음에 7월 30일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변 주둔부대 장병들과 우대 무휼 대장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연변 주둔 인민해방군 전체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민병 예비역 인원, 전주부대 리퇴직 간부, 혁명영예군인, 제대 퇴역군인과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어린 문안을 전하면서 그들이 장기간 당과 인민 사업을 위해 세운 부류의 공헌과 연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 역사적 기여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 군분구 32124 부대와 93032 부대를 찾아 부대 장병들과 좌담 교류하고 부대 건설과 훈련 정황을 요해했으며 그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기간 연변 주둔 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과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견결히 관찰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겨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화 군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는 데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연변 대지에 뿌리 내리고 여러 민족 인민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주동적으로 급하고 어렵고 위험하며 막중한 임무를 맡아 홍수방지 재해구조, 응급구조, 변강 강화와 국방 공고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신시대 인민자제병의 훌륭한 작품과 드높은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주둔 부대와 광범한 장병들이 시종, 습근평 주석의 가르침과 당부를 명기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요 책임,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추며 신질 전투력 건설을 다그치고 변강 수비와 안정 수호, 응급 돌발 사건 대처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 실제 행동으로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기 바랍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로혁명 근거지로서 인민자제병과 천연적인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관심 지지하며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백방으로 장병들의 진로, 가정, 자녀 문제를 잘 해결하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광범한 장병들이 걱정 없이 강군 실천에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이어 호가복은 73세의 6급 영예군인 김영재와 86세의 7급 영예군인 전병삼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호가복은 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 상태와 일상 생활 정황을 물었으며 그들이 부대 생활을 회역하고 분투 나날을 돌이켜보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로인들에게 건강하게 만년을 잘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의 군복을 입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고 군인의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어 장애를 남겼습니다. 이 담당과 헌신, 희생 정신을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당지 당위 정부와 관련 부문 책임자들에게 영예 군인의 생활 보장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영예 군인 관심 봉사를 착실히 잘하며 생활의 실제 곤란을 적극 도와 해결하고 영예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해 그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 지도 일꾼 왕길보,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길시 정부

정부 주요 책임자가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에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감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

0: 지방자치단체청 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정현 동광진 삼도구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히 마련돼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 구급차 두 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도합 9개 향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 응구진 재해 일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삽을 들고 골목구역의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단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정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청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는 두 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정하고 대상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 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소 에너지

0: 축적삼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대상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년래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외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1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주는 공항, 섭외 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경외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외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적으로 경외 은행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거래는 누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올가입니다. 우리는 쇼핑을 마쳤습니다. 앞서 호텔에서 위챗을 내려받고 모바일 은행 기능을 개통했는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 은행 영업 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외 은행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 문제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구조와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섭외 구역에 외국 인원 전용 봉사 영업 지점 22개를 구축하고 구조와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원들을 위해 개인 은행 결제 구조와 1,591개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당위위원이고 부행장인 리환평입니다. 우리는 외국 인원들이 연변에서 겪는 결제 애로 사항을 주시하면서 문화 관광 소비와 일상 출행 등 핵심 전경을 둘러싸고 경외 은행 카드 접수, 외화 환전 등 금융 봉사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있습니다. 결제 고리에 막힌 부분을 하나씩 뚫어 외국밭들이 연변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데 더 편리하게 하고 연변 대외 개방과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더 잘 조력하렵니다.
1: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선은 준공 검수 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연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로선의 서시상 북역, 백리성역, 덕융호텔역, 진학소학교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에 착공했고 올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기 대상이 개통되면 기존의 BRT 1기 로선과 연결돼 도시 주요 구역 괴속 공공버스망이 1층 완성됩니다. 전체 로선은 연길 서역에서 진학 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에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BRT는 상권, 학교, 주민구역 등을 연결시켜 아침, 저녁, 출퇴근 고분기의 통근 시간을

0: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 승격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대상중심 부주임 김파입니다. 현재 2기 대상의 각 입찰 구간은 기본상 완공됐으며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쾌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도시 녹색 공공교통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 주요 구역의 동서향 쾌속 공공버스망이 더 완정해지게 됩니다.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유한회사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요금 지불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승객 여러분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선 정보를 주의해보거나 319에게 문의하고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차량 정차 위치에 따라 대기해 순조롭게 승차하기 바랍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8일 대중평가 꼭 찾아봐야 할 음식점 명단 발포 10주년을 맞아 동북지역의 입선 상가들이 대련에 모였습니다. 장춘, 연변, 길림이 입선 상가 수 3위권 도시로 선정됐으며 우리주에서는 13개 상가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1: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대상 가동식이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가동식은 기능 교수, 현지 참관, 시장 연결, 업종 좌담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중심 현판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0: 연길시 교육국은 29일 연길시 2026년 이무교육단계 학교 학생 모집 온라인 모집 및 조절 배치 시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연길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시간은 8월 3일 오전 8시입니다. 입학이 확정되지 못한 신입생은 단계별로 규정 시간에 따라 조절 배치를 완수해야 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0: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참나무는 300년을 자랄 수 있다고 해도 나중엔 말라 통나무로 숯과 재가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고 하루만 피는 백합이지만 꽃밭에서 그 아름다움을 완연히 뽐낼 수 있습니다. 오랜 삶을 살았든 짧고 굵게 인생을 마감했든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으면 그걸로 만족할 만한 인생 아닐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웃음이 주는 효과, 진심이 전해지는 사과 방법, AI가 만든 가짜 영상과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계란에 관한 건강정보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힐링 1번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 시작해봐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이 운동을 완벽히 대체할 순 없지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커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하게 웃을 때면 배가 땡기고 지쳤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웃음은 코어 근육을 운동시키고 칼로리를 태웁니다. 온몸 일으키기 운동이 싫다면 웃기라도 해볼까요? 자주 웃으면 심장에 좋은데요.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웃음으로 인해 심장이 빠르게 뛰면 심장 근육도 강화될 뿐더러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자주 웃어볼까요? 웃음은 면역체계도 활성화시켜 질병을 유발하는 외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힘을 만들어줍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단련시켜 평소 자주 웃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형성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웃을 때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뇌뿐만 아니라 신체도 이완됩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온몸의 근육들은 즉시 긴장을 푸는데 이 상태는 45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해소됩니다. 우울하면 일단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웃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우울, 긴장, 분노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으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머는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아주 좋은 촉매제입니다.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에 모두 해당하는데 당신과 상대방은 같은 유머 코드를 공유하는 것이고 이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유머는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담이 좌중을 웃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웃는 사람도 자연스레 긴장을 풀며 본연의 자신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담을 건네며 관계 긴장감이 완화되는 사회적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웃는 분위기 속에선 다른 사람에게 춤을 춰달라고 부탁하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평소엔 하지 않았던 행동도 쉽게 시도 가능합니다. 자주 웃으면 즐거움이 전염됩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웃음소리만 듣고도 자연스럽게 웃게 된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모두 숨죽여 웃어야 할 때면 특히나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한 사람의 웃음이 주변을 모두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자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급한 사람치고 실수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화부터 내지 마세요. 화는 이성을 잃어 많은 가슴 멍들게 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는 순간 창조와 생산이 중단되고 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못났다 한탄을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승리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몸에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인생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살면서 만사가 다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게 되는데요. 걱정거리 역시 생각하기는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외로워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답답할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진실로 곧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될 테니까요.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의 겸손이 곧 그를 높여 귀한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요.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볍게 보여도 곧 그 웃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그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이 될 테니까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테니까요.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쉽고 아깝게 보여도 양보받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더 큰 양보와 존경을 불러올 테니까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속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의 감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줄 테니까요. 마음속에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오해받거나 박해를 받더라도 머지않아 진실은 밝혀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테니까요. 매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일이 다 되어 있어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고통이 마음을 숭고하게 만드는 영약이라고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이겨낸 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청소년기는 제2의 이유기라 불리웁니다. 세계의 중심이 부모와 가족에게서 친구, 학교와 다양한 네트워크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아의 확장은 심신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집니다. 이들 스트레스 때문이나 부모의 강요 탓에 단절과 고독을 택하면 뇌가 변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와 보스턴 어린이병원 청소년 청년의학과의 카케리나 스타물리스 교수팀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과 뇌 구조와 기능에서 측정 가능한 차이가 발견됐다며 이 연구 결과를 대뇌피질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국립보건원이 지원한 청소년 뇌인지발달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청소년 뇌인지발달 연구는 미국 21곳에서 청소년 12,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이며 행동, 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영상 촬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이 사회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거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지를 포함한 사회적 행동에 대해 부모들의 보고를 바탕삼아 약 3,000명의 자기 공명 영상 및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스타 물리스 교수는 외톨이 그룹과 정상적 그룹의 뇌가 다르다는 것 자체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었지만 구체적 발견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외톨이들은 대뇌섬, 전대상회 등 동기부여, 공감, 감정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유의 구조가 다른 청소년들과 달랐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들의 뇌 연결망이 약했고 사회적 행동,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신경회로도 취약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한 영역이 아니라 뇌 전반에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네트워크에 걸쳐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이 뇌의 광범위한 회로에 영향을 미쳐 정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혼자 지낸 청소년이 나중에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스타 몰리스는 청소년 때 일정한 고독은

정상적이고 심지어 필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뇌 구조와 기능이 약화될 정도의 고독이나 외톨이 생활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가 림상 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가족에게 무엇이 위험한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물리스는 자녀의 뇌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환자 교육의 강한 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의 고독을 단순한 성격 특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신호로 인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2년 주기로 구축되는 청소년 뇌인지발달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고립이 뇌발달 과정에 남기는 과정을 장기 추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이 중장기적으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기 개입이 뇌의 악화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규명할 예정입니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양상이 자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기기에 몰두해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미국 뉴포트 헬스케어 연구혁신센터의 돈 그랜트 박사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호소하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접했으며 가족 상담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육에서도 례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모의 관심을 두고 스마트폰과 경쟁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의 애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애착은 특정 대상과 맺는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성되는 애착은 정서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의 토대가 됩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불안정 애착은 크게 불안형과 회피형으로 나뉘는데 불안형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과 관심을 요구하는 특성을 보이며 회피형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친밀한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와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애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며 어린 시절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됐더라도 청소년기에 불안정 애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어떤 부모도 원치 않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해 기기 애착 방해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척도는 부모의 기기 사용으로 인해 자녀가 얼마만큼 정서적 거리감과 관심 부족을 느끼는지 평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전역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DAIS 점수와 애착 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스마트폰 때문에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불안정 애착과 회피형 애착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부모의 기기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관심의 부족과 정서적 거리감이 불안정한 애착 형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직접적으로 불안정 애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불안정 애착 형상을 가진 청소년이 부모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랜트 박사는 아이가 관심을 요청할 때마다 부모가 모든 일을 멈추고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현재 부모 세대의 상당수가 이번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첫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꼽히는 만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보다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순간 얼마나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손에 들고 있던 기기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준 눈빛과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청소년이 느낄수록 불안형, 회피형 애착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안정 애착은 불안,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와 대인관계 어려움,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관심과 반응을 요청할 때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눈으로 봐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은 SNS와 뉴스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AI 생성 영상을 한 번 이상 실제 뉴스로 착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AI가 만든 가짜 영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만 알아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입술 움직임과 소리가 일치한지 확인하세요. AI가 생성한 영상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실수는 바로 립싱크의 미세한 어긋남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입술 움직임과 음성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경우는 실제 촬영 영상보다 AI 생성 영상에서 오히려 더 드물다고 합니다. 특히 부품의 발음에서 입술이 다물어지는 타이밍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0.1초만 어긋나도 AI의 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그림자의 자연스러움을 관찰하세요. AI는 얼굴 표정을 완벽하게 합성해도 빛의 방향과 그림자 처리에서는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생성 영상의 75%에서 조명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얼굴의 한쪽은 밝은데 배경 그림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져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눈 깜빡임과 미세한 표정 변화를 주목하세요. 사람은 보통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그런데 AI 생성 얼굴은 눈 깜빡임 빈도가 불규칙하거나 아예 깜빡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간을 찌푸리거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미세 표정 변화가 부자연스럽다면 AI가 만든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2024년 연구팀은 이러한 미세 표정 분석을 통해 94%의 정확도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가장자리의 이질감을 찾아보세요. AI가 얼굴을 합성할 때 얼굴과 배경이 만나는 경계선, 특히 머리카락 끝과 귀 주변에서 화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은 선명한데 얼굴만 약간 뿌옇거나 반대로 얼굴만 지나치게 선명하다면 AI 합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부자연스럽게 뭉쳐져 보이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의심스러운 영상은 SNS에 공유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가짜 영상과 진짜 영상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하신다면 AI가 만든 가짜 영상에 속을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인생마다 나름의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의 고귀한 품성이야말로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진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실성 키워주기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재능의 숨은 비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심리 건강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 발견하면 첫 반응으로 무작정 꾸짖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체벌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때리고 꾸짖을수록 아이는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강압적인 훈육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때리고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들추거나 추궁하지 않깁니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발견했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바로 들추거나 연달아 추궁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추궁은 아이가 순간적으로 방어심리를 갖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온화하게 설명하고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며 아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내가 그런 거야? 똑바로 말해봐 라고 묻지 말고 카펫에 우유가 흘렀구나. 지금 좀 긴장된 것 같아. 내가 화낼까 봐 두려운 거지? 라고 말하세요. 공감으로 신문을 대신하면 아이가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아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도록 가르치기입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분명히 전달해야 할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평생 실수하지 않고 사람은 없단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진실한 상황을 기꺼이 말해주길 더 바란단다. 많은 부모님들의 잘못은 아이가 실토했을 때도 여전히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는 점차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잘못된 행동과 정직한 품성은 구분해야 하는데요. 잘못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직함은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직접 말해야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내게 말해주면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거야. 함부로 화내거나 너를 나부라지 않을게. 이렇게 안정감을 형성해야 아이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실토의 대가를 낮추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실을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낸 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후에 함께 문제를 처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고 인정하면 먼저 칭찬하세요.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는 너의 정직함이 정말 대견해. 그런 다음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고치거나 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아이가 정직함은 안전하고 실토는 신뢰를 얻으며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의 버릇된 거짓말은 결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요구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신호인데요. 우리 육아의 초점은 거짓말을 잡아 벌 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환경을 구축해서 아이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고 온화한 소통을 꾸준히 하면 우리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하고 기꺼이 실토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할까요? 생활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 극단적인 부모 류형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이가 달리기가 느리거나 줄넘기가 서툴면 바로 아유 유전이 안 좋아서 타고난 운동 신경이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 아이의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맹목적으로 아이의 신체 조건을 무시한 채 많은 체육학원에 등록시키고 높은 강도의 훈련을 강요하지만 결

결국엔 아이가 운동을 거부하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능과 후천적 훈련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인 가정 교육 방법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재능은 분명 기초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아이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재능은 아이운동 능력의 약 30에서 40%만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아이의 초기 출발점을 결정할 뿐 절대 최종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운동을 못하면 아이도 반드시 못할 거야 라고 오해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후천적 훈련과 성장 환경이 아이의 최종 운동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이고요.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가소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6세에서 12세는 황금 발달기입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초기 활동 환경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기고 달리고 뛰고 오르고 균형 잡기 등 놀이를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따라 신체 조절 능력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과보호하여 아이를 오래 안고 달리기를 제한하면 아이가 신체 탐색 기회를 잃어 자연스럽게 동작이 둔해지는데요. 이는 재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겠죠. 둘째, 체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운동 연습입니다. 행동 조절 능력은 본질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반복 연습을 통해 안정적인 회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동작을 많이 연습할수록 신체 조절 능력이 더 유연해지는데요. 전문적인 경기 훈련을 추구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줄넘기, 공놀이, 왕복 달리기, 균형대, 장애물 게임 등의 지속적으로 행동 조절 능력, 근력, 그리고 민첩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영양과 생활 패턴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칼슘, 수면은 뼈와 심폐 발달을 보장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오랜 기간 편식을 한다던가 밤을 샌다던가 하는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심리적인 인도와 가정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해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래와 자주 비교되거나 운동 실수로 꾸지람을 들으면 운동 공포증이 생겨 운동을 회피하게 되죠. 반대로 부모가 많이 격려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하면 아이는 반복적으로 시도하려 하고 운동 능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한테 흔히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자면 빨리 달리기, 멀리 뛰기만으로 운동 재능을 평가하지 마세요. 진정한 운동 잠재력은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아이의 자발적인 운동 취미입니다. 바로 방과 후에 공을 차거나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쉬어도 다시 하고 싶어 하는지 잘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동작 학습 수용도입니다. 따라하기와 반복 연습을 기꺼이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셋째, 좌절 극복 능력입니다. 한 번의 실수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며 조정하려 하는지, 선천적 조건이 평범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장기간 꾸준히 훌륭한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줄곧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들에게 기분이 우울하거나 초조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정 변동인지 아니면 심리적 문제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천진시 안정병원 원장 서광명은 아이에게 감정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감정의 지속 시간과 배경 원인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감정 변동은 종종 원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못 치렀거나 친구들과 다툰 등의 경우가 있고요. 보통 며칠 내에 저절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2주 이상 매일 지속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이 크지 않다면 이때 부모님들이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손상됐는지 그 여부도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서광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아이가 비록 감정 기복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마치며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감정 문제가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뚜렷하게 방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거나 또 과거에 좋아하던 운동과 취미를 포기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혼란스러운 경우, 이는 문제가 감정 변동의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학부모는 또 아이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서광명은 만약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다,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들과 비슷한 말을 자주 하거나 아이가 자해 등 행동을 하는 걸 발견하면 부모는 즉시 전문적인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우울한 감정, 우울지상, 우울증 등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우울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울한 증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서 아이는 계속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잘 먹지 못하고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학습과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2단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상이 심각하고 지속시간이 길며 뚜렷한 기능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의학적 진단 표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아이의 우울증을 걱정한다면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아이를 정규적인 의료기구의 정신심리와 심리과 혹은 심리외래진료에 데리고 가서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지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것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하시는 어떻게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함과 감사로 차름치는 시간 만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고마운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미의 글, 끼리끼리의 사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호호를 만나기 전 친한 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남자가 너의 감정 기복을 받아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은 종종 들어왔다. 나는 스스로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럴 때마다 종종 억울했다. 내게는 감정 기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호를 만나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도 이것이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어떻게 읽는 사람일까?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호호가 곧장 눈치를 보거나 함께 기분이 나빠지는 일은 많지 않았다. 투정을 부리면 달래주기도 했지만 지금 슬픔이나 짜증, 서운함 속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상태라면 그는 굳이 나를 급하게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를 방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내 감정을 자신의 불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까지 반드시 불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 기분을 살피느라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상하게 그 점이 가장 좋았다. 나 때문에 그가 함께 불편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어떤 감정 안에 있어도

그 감정이 곧 우리 관계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아주 낯선 안정감이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 둘 다 일을 할 때는 날카로워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도 부끄럽게 돌려 말하기보다는 필요한 팩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던지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종종 왜 싸우냐고 묻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공동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가깝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각자의 의견을 빠르게 부딪힌 뒤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히히호호 밥을 차리거나 TV를 본다. 동생은 그런 우리를 보고 말했다. 끼리끼리는 역시 과학이다. 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투정을 부리고 괜히 짜증을 내도 호호는 크게 맞받아치지 않는다. 대부분 오 그래? 하고 넘기거나 말없이 바로 행동해버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수용도가 아주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묻게 되었다. 정말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 걸까? 호호에게 확인의 질문을 던지니 그는 별일 아니란 듯 말했다. 넌 하루에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그는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동시에 또 자주 살아내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하루에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내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기쁘다가도 금방 생각이 많아지고 신이 났다가도 사소한 말에 서운해지고 다시 웃다가도 갑자기 어떤 장면에 마음이 깊어지는 자신을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내게 감정은 고쳐야 할 결함이라기보다 세계를 통과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다만 그 방식이 안정감과 평온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누군가에게는 필요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다행히 내 감정의 파도까지 모두 견뎌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호호와의 사랑은 이상하게 뜨거우면서도 조용했다. 우리는 연인들이 하는 요란한 여행과 데이트도 하고 장난도 치고 시끄럽게 웃기도 했다. 그런데 슬프거나 힘든 일 앞에서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위로 멈춤을 하고 있었다. 무조건 달래주지 않았고 서둘러 괜찮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곁에 있었다. 감정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안에는 서로를 그대로 두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감정의 응급처치로만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빼앗거나 대신 해석하거나 빨리 회복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붙잡고 있었다. 호호는 왜 내 기분을 눈치 보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짜증이나 있어도 그는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가 보인다. 그는 나의 기분과 평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았다. 연애를 할 때 우리는 자주 상대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 이 관계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 상대가 다정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상대가 무뚝뚝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낀다. 상대의 표정, 말투, 연락의 속도, 선택 하나하나에 내 가치와 사랑의 크기를 걸어버린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어느새 사랑을 통해 내 존재의 값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를 만나기 전에 나도 자주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들어주면 사랑받는다고 안심했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상대의 희생과 양보가 클수록 내가 더 귀한 사람인 것 같았고 상대가 나를 받아주는 크기만큼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남들의 연애와 비교했고 상대가 나에게 쓰는 시간과 돈과 배려로 사랑의 크기를 재려고 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담담해지고 옅어진다고 믿었기에 편안해진 태도마저 사랑이 식은 증거처럼 받아들였다.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리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다. 사랑이 멈추면 나의 존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호호의 사랑은 조금 다른 방식

집으로 다가왔다. 만약 그의 사랑을 오직 말투와 행동의 크기로만 확인해야 했다면 아마 나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눈물을 흩날리며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정한 말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극적인 장면으로 증명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사이 그가 보여준 사랑은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오래 관찰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내가 경험해야 할 실패와 실망을 미리 막아주려 하지 않았다. 당연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 때로는 기꺼이 그 실패를 함께 경험해 주었다. 나의 실패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나를 더 알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었다. 그의 사랑은 그런 짙은 곳에서 나왔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배려라기보다 충분한 자기 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곧장 실망하지 않았다. 그가 당부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는 한 번도 말할 뿐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이거나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방식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을 견디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쩌다 나는 그런 그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의 고집을 고집이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각자가 자기 세계를 잃지 않으려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서로의 세계를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방식이었다. 우리의 사랑도 세상 속에서 종종 검증을 받는다. 그가 너에게 프로포즈를 했니? 반지는 받았니? 너희는 언제 결혼식을 하니?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언젠가는 하고 답한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의 우리는 사랑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식으로만 확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랑할 만한 장면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계가 가벼운 것도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 사건을 만들어 그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이 나를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사랑 안에서 내가 쉽게 동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나도 여전히 그렇다. 다만 이제는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상대의 반응에 연명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증명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이는 일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나와 다른 상대의 세계를 그대로 존재하게 두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 그리고 나 역시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은 일, 호호와의 사랑은 내게 그것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다. 어쩌면 이 글은 그동안 내가 왜 많은 사랑 앞에서 불안했고 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는지를 뒤늦게 이해해가는 기록에 가깝다. 우리는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으면 사랑을 받고 있던 나의 존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투를 읽고 표정을 읽고 연락의 속도를 읽으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한다. 하지만 사랑은 확인하는 순간보다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조금 더 깊어진다. 사람들은 끼리끼리를 취향이 비슷한 사람, 성격에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끼리끼리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를 존재하게 두는 사람들. 그래서 성격이 달라도 사랑 환경이 달라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매일 표현하며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곁을 지키며 사랑한다. 누군가는 손을 꼭 잡아줄 때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혼자 있을 시간을 존중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사랑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쩌면 그 답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맞는 사랑의 답도 내일의 나에게는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다. 끼리끼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사랑 앞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 글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또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폐경락을 절대 홀시할 수 없거니와 떠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하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늘 여러분들한테 가강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정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 중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폐를 심한 주요한 증상 가운데서는 집에 심장병 환자 이미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자를 그 한저전 시간이 꽤나 됐거나 이런 분들 지켜보시오.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진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모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를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심폐를 심한 증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는가? 심장병의 핵심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약의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 심류,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위험심률입니다. 물론 그 밑은 30몇 차는 용화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뭐 120m 아주 위험 심리에 속합니다. 1분에 40m, 120m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심리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자가 진단이 납니다. 내 심장이 이상 있구나.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납니다. 왕왕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자기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 당할 때 일어나서 내게 다른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협심증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2: 예, 심장이 지내 심하게 아프고, 예, 앉아서도 숨이 차고, 그리고 뒷가슴이 아까도 예, 쏙쏙 찌르고, 아프고,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지내 아프고,
1: 심장도 협심증
2: 못하고, 예,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모재비를 눕지 못하고 베개를 그냥 놓고서 자고 해요. 이바에는 그냥 정말 냄새가 진해 나서 지분은 정말 남이 하나 쓸적에 두세 개씩.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1: 심폐를 심한 증상.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서 전 정신만 어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거쳐한 거는 이런 안개가도 없고, 예, 그리고 모재비도 못 눕던 게 모재비도 눕고, 그 뒷가슴이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이빨이 그렇게 동시에 나던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래, 예.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그거 끊었다 어쨌다 하면 아이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길래 해서 9개 달 박사고.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이거는 봄이냐 그러는지, 예, 저희 남편이 좀 되게 맥이 없어 하고, 예, 또 이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게 피곤해 하고, 또 그 피곤이 인차 가시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운동이랑 하면 되게 좀 이게 심장 부위가 약간씩 아파하는데, 이 그 예, 저원 정신만 먹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3: 예, 50이
1: 50대입니까? 남성들이 50대 초반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중반을. 이때 나면 심장 공동에 이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심장 공동에 이상이 이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생명의 실패를 보는 그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벌써 50대 중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그렇는데,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불평형은 심장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서 쉽게 지쳐하고 이런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3: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초원성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누우면 돌을 올리는 것처럼 그도 떨리는 게 지금에 그러지 않고 반드시 놓으면 그래 가슴에다 큰 돌을 올리는 것 좀 아파는지 좀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예, 예.
4: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전살됐고요.
1: 예.

0: 다음에 다 다진 못하는 게 지금 다음분이 알아서 합니다.
1: 아, 예.
0: 그래서 이 기억과 더우니까 오늘 9각을 배달받아 더 수고하고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3: 네, 그 디벡터 심장이 아프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기 좀 힘들고 좀 심장 어떻게 말할까? 아무튼 온 저녁 다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면 돼.
1: 아, 심장이 불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다 꿈꾸기는 어렵다 그랬을 겁니다. 예.
3: 예, 뭐 아프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1: 아, 예.
3: 근데 그 통통 심화 먹은 다음부터 지금 잠을 잘 잔다.
1: 아하하하, 예예, 그렇죠. 예예.
3: 예, 한 9통 좀 더 배달해 주시오.
1: 예, 그렇게 하시오. 332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배우고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정신만 쓰고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게 내 배에 맞겠다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전 저기 석 달 남았었습니다.
1: 예.
4: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저녁에 자면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심률도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1: 어, 예, 예,
4: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정증을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셌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이 없는 특점이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치료 OTC 공약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은 신약대학방이랑 간판을 붙인 데선 다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 사면 한 곽을 줍니다. 한 곽을 12일 동안 복용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에 세 곽의 한 곽에게 담에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각을 사시게 되면 세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지금 내 물어보고 싶은 건이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내 초원 정신만이 아홉 통 먹었습니다.
1: 예.
5: 그리고 거기다가 봄에 규수하고 오메가 쌈이.
1: 예.
5: 그리고 무인감이 진단바이 또 타이라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1: 예, 예. 잘했습니다. 어떠세요?
5: 그런데,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이 볼이 있는데 위에 눈 아래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게 지금 왼쪽 눈에 예, 눈기 쪽으로.
1: 예.
5: 충혈이 되고,
1: 예.
5: 눈곱이 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양쪽 눈 다.
1: 양쪽 눈이 다 충혈이 됐습니까?
5: 왼쪽이 더 합니다.
1: 아, 예, 예.
5: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런가? 무슨 열이 세서 그런가? 약 너무 많이 먹었구나.
1: 아니요. 혹시 아스피린 안 드셨죠?
5: 아이 먹습니다.
1: 예, 이제 아스피린 드셨단 말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5: 이건 한 달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 달 된 데 눈에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5: 눈동자에 피 생기는 게 아니라 눈, 귀, 눈 쪽으로.
1: 눈, 예, 제 안쪽을 내서 그렇죠.
5: 예.
1: 예. 거기 조금 벌거스름.

0: 마구 전반 눈동자가 붉은 건 아니죠?
1: 아이, 눈동자는 아이 그렇습니다.
0: 아, 예. 제가 생각한 데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0: 예. 예. 그래서 기본 운동을 꼭 결부해야 됩니다.
1: 예, 눈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0: 아, 아니요. 기본 눈 운동 제하고도 평소에 운동량 어느 정도 하루에 다 뭐 한 3, 4천 번은 꼭 걸어야 됩니다. 몇 번 걸습니까?
1: 예, 운동하는 축입니다.
0: 아, 그러면 혹시 눈의 문제는 안과에가 한번 보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네, 받아보시는데 네, 편리하죠? 이 약을 드셔서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 약하고는, 예, 예.
1: 저건 정신만이 아니고, 이따
0: 아, 보조 제품이요? 다 이렇습니다. 예.
1: 아,
0: 주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다 문제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건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 예.
1: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오고 그러던 게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0: 안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 이건 오히려 견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1: 그게 뭐 간열이 심해서 뭐 어찌고 그런 건 아닌가?
0: 아, 간열이 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사실이죠. 예, 예.
1: 아, 그래.
0: 근데 이 제품이 간열을 청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예, 예.
1: 아, 예, 알았습니다.
0: 간열을 청하지 예. 않습니다. 오히려 간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
1: 글쎄, 지금. 정신만은 폐, 심장,
0: 예, 약이라는 게 전후식 뜨는 약하고 그다음에 전장 내 누르는 약인데 그건 내리 누르는 약입니다. 누르는 약이 되나서
1: 네.
0: 예, 오히려 그런 거 해결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 제품도 별로 특수한 것 드시는 게 없으니까 시름 넣고 그리고 안과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1: 눈동자 같은데 피지는 게 아니라 눈이 뭉갠다고 말할 수 있죠.
0: 아, 그럼 안과 문제입니다. 안과.
2: 네,
0: 안과 문제입니다.
2: 그래요?
0: 예, 예.
2: 네.
1: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지금 우리 중약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쌍후싱 얼리 뜨는 약하고 인삼녹용은 쌍후싱 약에 속합니다. 얼리 받쳐주는 약. 전장 내에는 내리 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정심치명 발미안이라 이랬을 때는 정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내리 누르는 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처럼 뭐 이제 말씀한 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피지거나 혹은 뭐 어디 출혈점이 생기거나 이런 걸 오히려 내리눌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의 핵심 부정맥 실리부칠 말하죠. 많이 해결받습니다. 협심증, 신조통이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같은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저통, 협심증이 일종 구체 반응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걸 말하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왕 아시죠?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배치된 왕자형으로 된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1만 4천 근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1만 4천 근입니다. 뭐 4천 근이라도 많겠는데 거기에 1만이 붙습니다. 이만한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 위안 하는 이 자수는 10만 차자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 근육은 누가 일을 시키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에 일단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부분적으로서 비호성 생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 근육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축이 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보온 제품을 견제해서 보유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심부인물이 찼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부인물이 심장 근육을 에워싸고 있는 제일 그 바깥층에 물이 찬다는 걸 말하는데 많이 찬다면 심장내과에 가면 그거 전치하는 방법을 주사기라고 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찬다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신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신지엔이라는 건 신근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건 보통 그 박테리아로 오지 않습니다. 세균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병도로 바이러스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감기 뒤끝에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감기 뒤끝에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했을 때게 되면 완전히 다리의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다 천근이 돌을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한 다른 사람은 끌어줘야 내디딜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 신근염이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초음은 청심안에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조제품은 기본으로서 함께 가시는 것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러게 되면 심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아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어느 정도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시아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오늘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관상동맥은 40% 제일 낮아서 40% 높아서 4, 50, 70%까지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5, 90% 좌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때때로는 요일링에 불려가서 주사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주사를 하게 되면 어제 만사대결을 해서 난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중하게 막혔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사를 하게 되면 5, 6가지, 7가지까지도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사를 하셨다면 MRI 같은 것도 못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금속이 들어갔다면 MRI 그 기계 거기가 척 눕게다면 거기는 심각한 자기마다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바지 뒷꼬리를 그 뒷꼬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그저 풀어놓고 빼지 않았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꼬리가 천장에 올라가 떡 붙습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주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주사하지 말라 이러기보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서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수한 방법은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심장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추천하는 바는 초원 청심한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 조에서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원청심한 청심치명 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이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견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 심
부전증, 심이라.

0: 심장이란 심입니다. 당뇨병 제때 치료하지 않다면 심부전증, 심장 功能에 상당할 정도로서 선언할 정도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건 콤파치라는 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면 당뇨 치료를 제때 결부해서 하면서 심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가면,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그 물이 바로 그 구조물이 바로 갑상선에 속하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은 너무 많이 분비하고 호르몬 분비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각할 정도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심각하게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많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슴이 많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빨리 뜹니다.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한 감을 느끼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설사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범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저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라디오 극장.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우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서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모태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르신들 모두 어디서도 보기 힘든 훌륭한 분들이시지. 우리 공산당이 참 복이 많아요. 우리 당에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자진이 맑은 두 눈을 판

0: 깜짝이며 물었다. 여보, 우리가 장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고 말고. 여보, 난 꼭 건널 수 있다고 믿어요. 모태똥은 손을 저으며 말을 맺었다. 물론 적의 몇 개살을 없애버려야 건너갈 수가 있겠지. 내가 놈들을 하나하나 쓸어버릴 터이니 걱정 말아요. 오호이병이 밥을 가져왔다. 모태똥이 푸른색 나는 범랑 밥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문문 나는 옥수수 밥에 무를 볶은 반찬이 들어있었다. 모태똥이 소리를 쳤다.
1: 고추는 오동지 고추볶음 갖다 주지. 손님을 대접해야 할 게 아닙니까?
2: 네, 가져오겠습니다.
0: 기름기가 도는 빨간 고추 한 사발이 금세 상무에 놓였다. 우리 추석 동지야, 이게 없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대뜸 땀토성이가 되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하자재를 바라보았다. 당신 보기에는 누영이 어떤가? 아주 좋지요. 열정적이고요. 하자진이 말했다. 오늘도 뉴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모태똥이 알듯 말듯한 얼굴로 웃었다. 누굴 좀 소개시켜줄까 해서. 누굴요? 누구겠어요? 모태똥이 웃으며 되물었다. 지금 낙보동지만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잖아. 하자진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기는 한데 뉴영이 그러고 싶어하지 않을걸요?
1: 왜?
0: 아기 나는 걸 되게 겁나하던데요. 오는 길에 저를 부축하면서 아유 정말 고생이야 고생이야 라고 하더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1: 물론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나도 곧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저 일이 될 만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까 해서.
0: 이렇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벌써 리부촌 동지와 은은해 보았어요. 아직 그 아래 사무장과 상의하지는 않았는데 료영을 접근시킬 생각이야. 여성 동지가 홀로 아래에서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응? 날이 저물자 하자지는 그냥 부대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섰다. 모태똥과 호위병들이 한참을 붙잡아서야 겨우 주저앉지었다. 첫 딸기 울 때쯤 모태똥은 하자진을 마을 밖까지 바래주었다. 하자진을 작은 조랑말에 태운 다음 오호위병에게 휴양년까지 호위하라고 하였다. 때마추어 닭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우러대기 시작했다. 거참 기운 차게 우는 건 어째 닭 우는 소리가 좀 남다르잖아. 어?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마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1: 바로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개명삼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건.

오몽산 날에 갸링 서쪽에서 숨을 좀 돌린 홍구는 또다시 삼행포위에 빠진다. 이때 한 기인이 이를 잡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마침내 한 편의 기문을 만들어낸다. 1935년 2월 6일 정월 초사흔 날 주황홍구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황량하게 그지없는 자시에 이르렀다. 웅변 오몽산은 이미 은백석으로 뒤덮이었다. 눈을 맞으며 봄을 기다리는 기분이야 여느 때 같았으면 시적인 정취가 다분했었겠지만 호돗바람으로 걷고 있는 전사들은 눈 쌓인 산이 그저 괴롭고 끔찍하였다. 자신은 오몽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현소재지였다. 말이 현소재지지 집이라고는 300가구가 될까 말까인데다가 사람이 끓는 데라고는 대장간 몇 개와 절 두 개가 다인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좁고 허름하였다. 마치 세상 끝에 온 것처럼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모태동은 이 황량한 고장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여기 갖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저기 올 염려가 없으니 며칠 푹 쉬세요. 모주석 동지, 저기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따라붙었는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듯 되물었다. 적들이 이 산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사실 홍군이야 숨을 돌리고 쉬면서 부대를 추스릴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좋았다. 홍군은 여기에 머물면서 부대를 재편성했다. 부대마다 사람이 많이 줄어 전투부대를 보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1군단을 뺀 각 군단은 모두 사급 편제를 취소하고 3만여 명의 홍군을 16개 탄으로 나누었다. 1군단은 3개 사, 9개 탄이었는데 2개 사, 6개 탄으로 개편했다. 3군단은 손실이 무척 커서 3개 사를 4개 탄으로 개편했고 5군단과 9군단은 저마다 3개 탄으로 개편했다. 8군단은 5군단에 편입시키었다. 간부들의 계급도 하나씩 낮추고 기관도 없앨 것은 없애어 전투력을 높이었다. 다행히 열심히 선전을 펼친 덕분에 홍군 수가 3,000명 남짓이 늘었다. 이곳 농민들이 얼마나 혁명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성과였다. 홍군은 사기가 부쩍 올랐다. 재편성을 끝낸 뒤에는 장비도 가뿐하게 정리했다. 강서를 떠난 뒤 행군과 전투를 번갈아하면서 주앙소베트구역 병기공장, 화폐공장, 옷공장, 인쇄공장에서 가져온 기계와 설비들을 대부분 버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까워서 못 버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의무대의 투식이 같은 것이 그랬다. 지도부는 그 기기를 자시에 두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의무대장 하성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하기야 이 독일제 투식기를 마련하느라 애쓴 것을 생각하면은 그럴만도 하였다. 여러 해 전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투식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자 상해에 있는 지하당에서 기계를 샀다. 그런데 사방이 적에게 가로막혀 소베트 구역으로 기계를 보내기가 여간 힘들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댄 끝에 기계를 관에 넣어서 룡구를 나르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은 결국 투식기는 무사히 소베트 구역에 닿았다. 이 기계는 강서 주앙 소베트 구역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였다. 왕가상이 적기가 떨어뜨린 포탄에 맞아 다쳤을 때도 이 기계로 포탄 조각을 찾아냈다. 하성은 장정이 시작이 되자 관보다 좀 작은 상자를 만들어 결국 모태똥이 하성을 찾아갔다. 하성은 북경의과대학 학생이자 대혁명 때부터 당원이었다.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서로 데려왔던 것이다. 모태똥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성 동지, 동지한테 보물이 있다지. 버리기 무척 아까워한다고 하더군. 하성도 대충 눈치를 채고 대꾸를 했다. 그렇습니다. 모태동 동지, 아깝지요? 주석 동지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음이야 아프지만은 버릴 건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이 찰나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다 지고 가다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홍군은 대포도 적수하에 버리고 왔습니다. 동지도 그런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멋지게 싸워 적을 시원스레 쳐부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성은 입을 다물었다. 하성 동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식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해방이 되는 날 장계석이 버리고 간 것들을 동지가 가서 접수해보세요. 그 말에 하성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

이튿날 홍군은 사람들이 진맥족집게라고 부르던 기계를 한 농민의 집에 숨겼다. 홍군이 떠나간 뒤에 국민당 현장이 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그 투시기를 찾았지만 허탕만 치였다. 1936년에야 지주의 구발로 그 투시기는 발견이 되어 곤명에 보내지게 됐다. 이는 나중의 이야기다. 주황홍군이 자시에서 쉬면서 부대를 재편성한 뒤로 전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반문화가 이끄는 사천군대 10개 고린 서영, 홍문 공현, 고현 균년 일대에서 압박해오고 손도가 지휘하는 운남군대 4개 염진 진웅에서 압박해왔다. 주황군 주훈원 종대는 필절에서 귀주에 있는 하지중 부대는 여전히 적수화의 토성 이당탄을 지키고 있었다. 백군은 사방에서 홍군의 목을 조여왔다. 주황홍군을 횡강과 적수화 사이 홍문 서영 이남 필절 진웅 이북 지역 내에서 없애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어디로 진격해야 할지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졸려는 지휘관들대로 계속 고민하라고 일렀다. 노영은 얼마 전부터 주왕으로 옮겨 당과 군 간부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요즘 모태동은 머리가 어찌나 길었는지 답답해 보였다. 류영이 머리를 깎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그는 일에 빠져들면 겉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마음 쓰지 않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류영은 리발사를 찾아 도움물을 한솥 끓여놓은 다음 모태동을 찾아갔다. 모태동은 묘족들이 사는 소박한 나무층 집에 들어있었다. 류영이 뜰에 들어서서 막 층계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호위병이 막았었다. 오동지, 추석동지는 이발을 해야 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호위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무총장 동지, 좀 기다리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아 굴고는 누구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류영은 뜰에 있는 작은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 볕을 쬐면서 오호위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물이 다 식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었다. 이제는 올라가 봐야겠어요. 류영이 조심스레 우측으로 올라갔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류영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태똥이 속옷을 걸친 채 쪼끌상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는 손에 적삼을 들고는 이를 잡아 그대로 불 속에 던지었다. 그때마다 찍하는 소리가 짧게 울리었다. 앞에는 10만분의 일자리 군용지도가 벽 전체를 차지한 채 걸려 있었다. 모태똥은 이 몇 마리를 잡고는 고개를 쳐들고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고 지도를 바라보다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를 잡았다. 노영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라는 걸

0: 어렵잖게 알아챌 수가 있었다. 노영은 잠깐 서 있다가 조심조심 내려왔다. 어때요? 끝나지 않았죠? 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봐요. 류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동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장편 소설 대장정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임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든 늙은이들을 짐불근 석양에 비유를 하면서 락조가 아름다운 대자연의 황혼을 일컫는 황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늙은이들은요, 몸은 늙었어도 저마다 언젠가는 하면서 뭐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러한 열정, 욕망들을 독특한 매력으로 발산하여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의 주름살 따라 흐르는 경연과 식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황혼을 찬양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은실 씨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 리은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줬다. 장국은 나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달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에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죠 했더니 홀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고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 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달걀말이 할 때에는 무침을 할 때에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것인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수해줄 경험이 궁해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아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두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사사건건 애 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 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투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새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도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는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료함을 달래고서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 잔 부어놓고 권커니 자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 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 인물의 생몰 연대까지 딱딱 제시하시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인젠 기억력이 퇴보돼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뿔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적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것 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궁인 백과사전이고 기억력 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서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 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는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히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부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끼더니 잠깐 해쭉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체했군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리학 지식을 더듬으며 어릴 때는 배의 어느 혈이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오르쓰러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끼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쭉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리학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의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줘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시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치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에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에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이다. 인정이었고 존경이었고 자기 실현이었고 메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책에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줍잖은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린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가

남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떠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모내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며 가끔 풀이 죽어 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라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중량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되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부모님들은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마음만은 아직도 늙지 않았다면서 늙은이들에 대한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을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처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박연희 씨의 수필 파꽃도 꽃이건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파꽃도 꽃이건을 박연희. 어느 날 등산길에서 시골 밭을 지나다가 눈송이처럼 하얀 꽃이 달려있는 팥꽃을 보게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송이처럼 보였지만은 가까이에 가보니 한 송이 꽃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모여 화산 꽃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달콤한 솜사탕 같기도 하고 하늘하늘 춤추는 민들레꽃 같기도 한 팥꽃이 이곳에서 가관을 이루고 있었다. 팥꽃은 나름대로 꿀과 향기가 있었다. 팥꽃의 단골 손님인 벌과 나비가 한번 찾아오면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작은 꽃들마다 꿀단지를 하나씩은 품고 있는 것 같다. 팥꽃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다. 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곤충들은 커다란 꽃이라도 누군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꽃을 찾아가거나 자리 다툼을 하기 마련인데 팥꽃은 사이좋게 앉아서 나누어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하기에 호랑나비 한 상이 함께 찾아와 꿀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은 팥꽃을 찾은 나비. 나비와 어우러진 팥꽃을 보면서 50대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연의 꽃, 그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저 자기의 모습 그대로 피워내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 풀숲에 피어있건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든 텃밭에서 피어나든 자기가 가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다. 주위의 다른 꽃들이 화사하거나 향기가 있다고 해서 그 꽃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처럼 되고자 하다 보니 본인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소외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동창생 셋이 우리 집에 놀러와 앨범을 보게 됐다. 눈이 보이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돋보기를 놓고 실랑이를 벌리는 동창생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50댐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솔상에서 술잔이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것은 일상이 됐고 이 30대의 동료들이 왕언니라고 친절하게 불러준다. 퇴직이 언제라는 소리는 밥 먹듯 들어야 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다이어트 전쟁이 계속되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나이를 콕 집어내는 사진기가 두려워 그렇게 좋아하는 사진에도 선뜻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 보약은 한 줄로 세워놓았건만 서시로 삐걱거리는 몸 때문에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아무리 오이팩을 매일같이 해도 얼굴은 예전 같지 않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금니를 깨물어도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린다. 나이에 실망을 해서 비눗물이나 두부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자신감을 잃은 나에게 문득 그날 등산길에서 본 팥꽃이 살며시 위안으로 다가왔다. 팥꽃도 꽃이건을 50대의 여자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팥꽃은 장미나 백합처럼 눈에 띄는 화사함은 없지만 꽃말처럼 인내력이 강하다. 꽃으로 알아봐주는 네가 별로 없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소리 없이 지켜간다. 결혼생활, 자녀 키우기, 직장생활 등에서 얻어낸 인내로 하여 50대 여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 팥꽃은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50대 여자는 베테랑급이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기도 하다. 팥꽃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꿀과 나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듯이 50대 여자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실수를 넓은 치마폭으로 포용할 줄 안다. 박꽃은 순수함으로 아름답다. 붉은 장미나 하얀 백합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은 보면은 볼수록 매력을 느끼가요.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50대 여자도 화산보다는 세련된 성숙미로 인정받는다. 50대 여자지만은 나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싶다. 너무 달아서 쉽게 세뇌는 꿀단지가 아니라 은근히 달콤하여 질리지 않은 꿀단지를 품고 싶다. 쉬쉬해지는 50대 여자지만은 박꽃처럼 향기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 수수한 박꽃이 되고 싶다.

작자는 그래서 화사함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풍성함과 향기가 있어서 벌과 나비가 찾아드는 밭꽃의 자취를 비유하면서 나이가 들어 싱싱함은 사라졌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성숙미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인정을 받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치었습니다. 네,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리경자 씨의 소필 할미꽃의 매력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할미꽃의 매력, 리경자. 어느 날 늦은 오후 컴퓨터를 마주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 가깝게 보내는 동생 연희가 나를 불렀다. 그 애가 운영하고 있는 스탠드바에 도착하니 동료 언니라는 여성이 와 있어 우리 셋은 시원한 맥주에 마른 명태를 찢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들이 맥주 두 병을 굽내고 있을 때 연희네 직장 남자 동료 둘이 가게로 왔다. 여자 셋이서 단조롭게 앉아 마시기보다 남자들이 끼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앉기로 했다. 한창 얼굴에 희색을 띄우고 권커니 작커니 하던 중 할미꽃이란 시답잖은 단어가 남자들 입에서 튕겨나왔다. 그 바람에 달짝지근하던 내 마음이 슬그머니 시큰둥해 났다. 할미꽃은 그래도 호박꽃보다 더 이쁜데요? 하고 입을 셀룩거리며 한마디 던졌더니 대방에서도 눈썰미 빠르게 그럼요, 이쁘고 말고요 하고 맞장구 치면서 실없이 웃는 것이었다. 나는 오달지게 한 수 더 떴다. 호박꽃이 푹 퍼진 안악내의 해픈 웃음 같다면 고개 살짝 숙인 할미꽃은 안팡지면서도 애교스러운 처녀의 수줍은 미소 같지 않는가요? 하고는 몸이 망가진 안악내의 모양새에 이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수줍음을 타는 처녀의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다시 한번 할미꽃이 예쁘다는 설명을 했다. 그 바람에 술상 분위기가 또다시 상승했다. 어떤 남자들은 우리네 50대 여성들을 할미꽃에 비하면서 쉬쉬한 쉰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면 발뺌이라도 하듯 할미꽃이 어째서요? 하면서 할미꽃 편을 든다. 나이든 여자는 차라리 호박꽃에 비유하면 나는 의견이 없다. 호박 넝쿨에서만이 필 수 있는 호박꽃은 낭만의 분위기도 없는 노란색만을 평생 고집하고 호박잎 속에 묻혀 사는 것을 락으로 삼으니 늙었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한 거고. 하지만 할미꽃은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으로 이른 봄 소식을 먼저 알리는 4월의 꽃이다. 하우스나 화단에 갇혀 살지 않고 들이나 논두렁에서 자유롭게 산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 줄도 알고 대가족이 한데 모여 살 줄도 아는 지혜로운 꽃이다. 철없는 시절에는 오만하게 고개를 쳐드는 할미꽃이지만 셈이 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가장 소담스러운 은빛으로 후배를 배려할 줄도 안다. 사명을 완수할 무렵에는 추한 모습 보일세라 은빛 가락을 바람결에 실어보내고 푸른 창공에서 일생을 마치는 할미꽃. 이렇게 멋진 할미꽃을 인간들이 함부로 비꼬다니 웬 말인가. 눈 오는 날 고구마 구워파는 장사꾼이 무거운 밀차를 끌며 올리막길을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매일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씻고 힘겹게 삼륜차를 몰고 갈 때 꽃같이 예쁜 아가씨들이나 유리구도 신고 옆구리에 공무원 가방을 끼고 서 있는 멋쟁이 사나이들 어느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던가. 그래도 이 할미꽃들이 얼른 달려가 밀어주었지. 숨가쁘게 버스에 오르는 로이님들이나 임신 부녀에게 선뜻

다리를 내수는 것도 어느 미끈하게 생긴 총각이나 책가방을 메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할미꽃들이 먼저 갔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 직장 생활이요, 친구 모임이요, 자식 숙제 공부요를 핑계 삼고 명절날이 돌아와야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크게나 효도하듯 한다. 그러나 우리 할미꽃들은 싸구려 과자 한 근도 좋고 따끈한 두부 한 모라도 사들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본다. 벼락같이 만나고 번개처럼 헤어지는 지금의 풍토에서 직장일을 마무리하고 주부로 돼 자식을 밀어주고 남편의 건강 챙겨주며 가정 화목의 꽃을 피워가는 것 역시 우리네 할미꽃이 아닌가 싶다. 바드민턴 운동구락부로 가보시라. 건강미가 돋보이는 팔다리를 자랑하려듯 깔끔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에 열을 올리는 우리네 할미꽃들. 여기는 할미꽃 바다가 춤추고 할미꽃들의 전설이 춤춘다. 한낮의 수영장은 또한 인생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할미꽃들의 터밭이기도 하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자랑하듯 인어를 방불케 하는 멋진 폼으로 1000m, 2000m를 뺑뺑 돌아치는 할미꽃의 어여쁨은 물장구에 서투른 첨벙첨벙 팔젓기로 수영을 익혀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강 건너 불복인 곳을. 우리네 할미꽃은 아직 자신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뜨거운 꽃이며 붉은 피 끌어넘치는 속셈도 갖고 있다. 나는 자줏빛 벨벳 같은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꽃잎을 안으로 감추는 할미꽃의 촌스러움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부드러운 살결에 솜털로 누벼입고 꽃샘 추위에 견뎌내는 할미꽃의 아름다운 몸짓에 가슴이 부푼다. 햇빛에 수줍어 얼굴은 숙였어도 느티나무의 그늘만큼이나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할미꽃의 존경심이 앞서간다. 자신의 본분을 넘쳐나게 완수하고 숙인 고개 곧게 펴고 훈장 같은 은발카락으로 초우를 맞는 할미꽃의 도고함에 자연히 머리가 숙여진다. 시들어 볼품없기보다 차라리 하얀 머리빨을 창공에 날리는 할미꽃의 대견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누가 그 이름을 할미꽃이라 지었을까? 나를 보고 그 이름 지으라고 하면 나는 곧장 진선미꽃이라고 지을 테다. 이제 어느 누가 할미꽃을 외면한다면 나는 할미꽃의 새하얀 수를 듬뿍 채집해 당신의 아래 턱에 수염으로 꽁꽁 심어주리라.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나이가 들어 할미꽃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두구함과 대견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황혼을 불태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몸은 노쇠되고 행동은 느려도 마음속의 열정과 욕망은 젊은이 못지않은 것이 늙은 세대들입니다. 모든 노년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전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영애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김철수 작사, 박시성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나누며 살자를 전해드립니다.

변하지 않은 사랑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곁에 있음을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은우 가수가 부른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

0: 합청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숙제,

대왕,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과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와 더불어 시신이로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 하고 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598원으로 1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가 만난다는 게 행운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15각을 싸면 18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정도 되다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인정합니다.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15각에 18각을 드립니다. 이번에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15각에 15각 이 정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698원으로부터 지금 200원 인상돼서 898원 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파악하시고 잘 이용하시기

0: 세기를 그 개척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10각에 15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우대활동 가운데서 큰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10각에 1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1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의 가격이 27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21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40대 중후반부터 생겨서 60대 70대 80대 그 이상으로 연세가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년은 끄떡 문제가 없다고 보증할 사람은 거의 적거나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속으로부터 겉으로의 치료 가운데서는 명서방은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는 이 전이 박사를 음료는 한 반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거 예, 먹기 전에는 계속 반찬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 무슨 꿈이 오는지 어쩐지 미술이 지금 밤잠 제대로 못하니까 이튿날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막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확별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계속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0: 그럼요. 잠을 자지 못하면 예. 그럴 수밖에요. 예.
2: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예, 이 또 소화계통도 영 안 좋아가지고 예, 음식도 그냥 가려먹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이 전이 닭살을 먹으면서 영 많이 좋았었습니다. 원래 위가 영 차고 예, 손발도 차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 닭살 먹으면 지금 이 여름에도 비시르니 영 양말도 또 두 번 양말 신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수면장애가 예. 완전히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소화계통도 위가 따뜻하네 떠와져갖고 밥도 잘 먹고 음식 가리지 않고 이러니까 나의 정말 힘이 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지금 전이 박사를 먹으면서 얘기 또 여러 가지 방면에 개선되는 게 자기들을 영 선명하게 알립니다.
0: 그럼요.
2: 이다 보면 예, 예. 불편한 점들도 영 많았는데 영 많이 알립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주문 받다고 전화했습니다.
0: 잘 생각했으니까 제때 이용하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2: 501-7766.
0: 예,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논약의에 어제는 한 5달 넘게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나는 이제 눈 위에 이게 진단받으기가 황반변성이 재밌게
0: 예. 그게 쉽게 실명하는 무슨 한 가지 질병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에 속합니다.
3: 예, 그러니까 나 예, 항상 이 눈에 그때 벌칙이 눈에, 예, 눈에 이게 물질이가 막 이렇게 비틀게
0: 보이죠. 예, 예. 가게 남아있 겁니다. 예.
3: 그 TV 안에 나갔던 보게 되면 막 이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0: 중심이란 그렇죠.
3: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 이 어찌 불신이, 그래, 다 배우니까 황반변성이다 이게 다 그랬대다. 그래서 약을 뭐, 써라고 약을 뭐, 숱한 약 갖다 먹었는데, 그 병원에서 숱한 약 갖다 먹고 이랬는데도 왜, 이제 조금 낫긴 났을 때다. 그런데도 크게 효과를 못 보고 가나게 되고, 그리고, 눈에서 예, 이게 검은 반점이라니까 막 날아다니는 목 같은 게 있어요.
0: 예, 유리체 혼탁입니다. 예.
3: 이쪽 붙다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아주 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랑 가득 나와가지고 눈 또 붙어요. 어쩐지 떨어다니지.
0: 염증. 예, 예.
3: 예, 야, 그래, 내 얼마나 눈 내가 고생했지. 그래, 그때는 그랬더라고. 약은 뭐, 큰 약 없고, 뭐, 약을 두기 떨고, 약도 두고, 뭐, 먹는 약도 두고, 붙게다. 그런데, 그거 뭐가든 해결 아니 됐다, 지금. 예. 예, 그래서 내, 이 명서방 눈약 갖다가 어서는 예, 한 5달 넘게 쭉 쓰여볼까나. 차츰차츰 그 다음에 이게 나사진이 되니까 이 물질이가 배우기가 예, 그렇게 비뚤게 아니도 그것이 겨우나 말입니다.
0: 예, 예.
3: 예, 그거부터 알고.
0: 그게 큰 해결입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유리척 혼탁에 대해서 예, 검은 발전 나대게 그게가 없어집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눈곱이도 많이 나오던 게 자천자천 이렇고, 그러게. 지금은 예, 5달 꾸준히 쓴바에 완전히 영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도 이렇고, 크게 예, 뭐, 시력도 지금 내가 검사해보면 크게 아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예. 그러니까나, 야, 이 약, 그래, 나 선생님 물어봅대다. 그래, 무슨 약 써내냐. 그래, 이제, 저, 인마인각이 된 방송에서 나오는.

0: 예. 예, 그러니까 나, 야, 의학 맨박 선택, 다, 어떤 걸 먹어도 효과 없는데, 이번에 의학 선택, 내년부터 나도 이거 선택하고 잘했다. 왜 의학을?
1: 그렇죠.
0: 효과가, 예. 효과가 잘 아긴단 말입니다, 의학.
1: 그렇죠.
0: 예, 명확히 아기.
1: 눈에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잘 예. 보이고.

0: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전입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1: 예, 이제 이제 후유증을 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지금 전입 박사를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이제 혈압이 엄청 됐습니다. 지금.
2: 그 문제 해결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안 난다. 지금.
2: 그렇죠.
1: 그리고 예, 깜빡깜빡하면 경력이 없던 게 예,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가슴이 그냥 황황함을 불안하던 게 이성장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지금 정신나는 게 아닙니다.
2: 그래요. 예.
1: 예, 약 먹어보니 정말 효과 영 빨리 나고 효과 좋습니다.
2: 예.
1: 그래, 예, 이게 세심히를 문의하자겠습니다. 우리 예. 남편이 위가 아파서 예, 그냥 위 쓰리고 아이 식후물도 올라오고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밥은 매달 못 잡으니 맥도 없고 또 이게 전립선 비달려서 예, 소변복이 영 힘들어합니다.
2: 예.
1: 그래서 예, 이 세심히를 쓰면 되겠는가 문의해달라고.
2: 이제 남편분이 세심히로 선택을 빨리 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있을 겁니다. 지금 남성들이 전열선하고 그 요도가 한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건파지 허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그 전열선이 우쭐하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어있으니까 소변 차수는 작고 나가는 양은 작고 그게 점점 심각하게 되면 마지막에 요독증 위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빨리 선택해서 복용하며 효과를 보게 되는 제품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그리고 밤 좀 더 깊게 자게 돼 있고 골격도 좋아지게 돼 있고 귀도 잘 들리게 돼 있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중약제가 이렇게 좋은 중약제로 조성된 처방이 적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인정하고 복용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1: 예. 그러면 오늘 지금 배달받아 이사 쓰겠다면 그럽니다.
2: 그렇게 하라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진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2: 그래요?
3: 제가 지금 예, 예, 항상 소비 시원히 못 보고 거품이 있고, 예, 소변은 올라가도 안세에 있다 나왔단 말인가. 그래,
2: 그냥
3: 칸도 써보고, 두루두루 약 써봤는데, 효과 거기 못 봤습니다.
2: 예.
3: 근데 이것은 이제 반년 조금 더 썼는데, 지금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 좋습니다.
2: 그렇죠. 예, 예.
3: 거품도 없어지고, 지금 화장실 가면 잡아보면 이전 안세에 있다 기다렸다 봤는데,
2: 그렇죠.
3: 지금 잡아보니까, 예. 그게 좋습니다.
2: 예.
3: 혈압 조절 잘 돼서, 이제는 혈압 온전되잖아요. 머리가 어지러 혈압 짧으면 170, 180,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대부분 120대 80, 머리 혈압 정상에 머리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2: 그 문제 해결이죠.
3: 예, 그 문제입니다.
2: 예, 예.
3: 머리 아프다.
2: 그 문제 해결입니다.
3: 예, 예. 그래. 그런데 귀에서 소리나, 전기 소리나니, 윙, 윙 소리나, 옆에 말해, 누가 말해, 다 듣기지 않는데, 이 전기 소리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2: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런 거.
3: 예, 콤팥이 든든. 예. 그리고 허리 통증 심했는데,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그 무릎 관절도 아파서, 예. 조금 걷다가도 앉아 쉬어야 가슴 아파요.
2: 예, 예.
3: 지금 무릎 관절이 아프지 어제 안쉬가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2: 예, 그렇죠. 예, 예.
3: 콩팥 감전 이약 최고가 그래 이젠 전 맥이 없어 집에 누워 있기만 했는데 지금 맥이 나니까 활동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이젠 눈 맥이 누워 있는데.
2: 예, 예.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가 운동하고 싶고 운동하게 되면 통토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맥에서 맥을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우리 중노년한테는 아주 귀해지요. 예.
3: 예. 그래 이번에 활자 좋습니다. 이번 활자 절대 열고 싸고 쓰고 하나 물을 거니 전이 박사 저희 옆집 아줌마가 갑상선 수술했답니다. 수술을 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2: 좋습니다. 수술 후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저희 박사 지금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면 지금 심장 공능에 이상을 부를 수 있는 기초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뭐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세포의 신호를 쫓아가서 세포 내에 전달해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거나 갑상선 한번 수술의 끝이 아닙니다. 그 갑상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덩달아서 해결받게 되어 있는 제품이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돼 도화선의 이런 제품 천일박사의 제품 자체가 노벨

0: 까지 받았고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선택하는 게 아주 준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제 방사 듣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요.
1: 다가 다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전이 방사 저는 신신이로 예.
0: 예.
1: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0: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저는 박사 1년 7달 썼습니다.
0: 와, 잘 썼습니다.
3: 네, 처음부터 예. 다 썼습니다. 그래서.
0: 예.
3: 예, 이쓰기 전에 좀 이렇게 심장도 참고 머리도 어지럽고 배는 눈도 불안감도 나고 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마셨고 소화해도 근데 이 약을 먹은 것도 맥이 나고 그 다음에 밥을 용자 마셔 근이 용마에 올랐습니다. 나는
0: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맥이 난다는 게 맞습니다. 한 봉지 풀어들게 되면 만보를 걸린 그 운동 효과를 본다 하지 않습니까?
3: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대비를 보면 맞아 떨어진다 말이에요.
0: 그렇죠.
3: 요 하나 먹고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걸린다 말은 나 아침에 먹, 아침밥 먹고 그래.
0: 예.
3: 그, 그러면 이 점점 더 앞으로 점점 더 딴 데 이거 먹기 전에 또 다른 거로 뭐 더 가기 싶어도 예, 이 집을 돌아올 시간이 또 있지 않고.
0: 그렇죠.
3: 예. 그래, 그 예산은 뭐, 난 더 먹고.
0: 그렇죠.
3: 앞으로 계속 가기 싶단 말이에요.
0: 예, 예. 예.
3: 그니까 그만 자신감이 있으니까 둘 돌아오는 거 예산한 거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3: 예. 영 좋습니다. 이야기. 좀만 마음먹으면 좀 효과는 능력이 많이 높아진다. 그리고
0: 그렇죠.
3: 머리 어지럽게 낫지, 눈이 부인 것도 좀 낫고, 예. 그래, 뭐, 나 주머니 선생님 많이 쏴왔습니다. 어제는 또 뭐, 오래 먹어야 갑시다. 오래. 그래, 뭐니까, 이, 우리 동생 또 싸겠다 해서 같이 좀 이렇게, 그, 우리 내가 먼저 가다 한다 반 먹어보고, 내 이야기하면 부작용없지 그만까
0: 그렇죠. 예, 예.
3: 그럼 부작용
0: 흡수가 빨리 되고 잘 되고
3: 예, 효과 예. 나고 괜히 정신도 막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지 영도 더 말입니다.
0: 예.
3: 그래 내 곳에 오늘 이제 한 포를 싸겠단다.
0: 예.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이 제품 예. 자체는 CAMP 기술로 인해서 인류가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져야 건강장수를 보증하는 기본을 갖춘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지금 CAMP 기술로 인해서 인류가 150까지 가는 그 길을 닦아주는 좋은 기술이 여기에 투과되어 있기 때문에 전희 박사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3: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제가 지금 선입학살에 반년 정도 먹었습니다.
0: 예.
4: 예, 심사에 그 불편함과 재진단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맨 안에 불안하고 예, 부두부두 떨기고 예. 그리고 가슴에다 뭐 돌 얹어놓은 것 같고 불편해서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하니까 예. 신덴트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이니까 이렇다 잼까?
0: 예, 신덴트는 뭐, 딱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만이 기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많이 나타납니다.
4: 예.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을 때다.
0: 예.
4: 그래서 방송 듣고서 이제 그 전희 박사가 지금 그 노벨상 받았냐고 예, 신체관 등의 질이 좋다고 소리 그랬을까. 저 인터넷이 봤던 아까 지금 이 집 앞에서 지금 노벨상 받은 약식이 그래서 이거 접해서 먹었는데 정말 생각같이 선생님 말씀과 같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가슴이 예. 편안해졌습니다.
0: 예.
4: 맨 안에 자꾸 뛰고 숨이 차고 예, 답답하고 예, 자꾸 놀라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막 가슴이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예, 그,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예, 그, 물건 가지러 갔다가도 잊어버리고, 소주를 손에다 쥐고서도 소주를 찾고, 예, 그랬습니다.
0: 기억세포가 다 말라드니까 그런 겁니다.
4: 예, 그리고
0: 모세혈관.
4: 바깥에 나갔다가도 예. 물건 싸게 담니, 자꾸 쥐어버리고 댕기고.
0: 그렇죠, 예.
4: 그래서 뭐, 이게 내 건망증인가, 이게 치매 증상이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 예. 지금 물건 자꾸 제부르고 댕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래 영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위가 좋지 않습니다.
0: 예.
4: 위가 좋지 않아서 예, 그 식도염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고 예, 궤양도 있고 그렇다더라. 그 가서 위궤양 저기 뭔가 내시경 검사라니까 예.
0: 그래요?
4: 그러더라 예. 말입니다. 예.
0: 예.
4: 그래 메슬이 내하고 죽대다 서야고 예.
0: 예.
4: 그래 먹었는데 먹을 때 좀 괜찮은 같기도 하는 게 자꾸 반복이 오더란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4: 예, 그래서 이게 서약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전입할 선

0: 심장 때문에 먹었는데 소화제통도 좋아져가지고서 지금은 위아래 아프다.
1: 어, 그렇죠.
0: 자꾸 쓰이고 예, 아프고
1: 바로 그렇습니다. 다각도로 예. 40여 가지 질병을 그 눈에서 찾아서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어, 저기 뭐 레알처럼 밥을 넘기지 못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시원해. 그리고 심력을 또 당기고 예, 소화제 되니까 이제는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또 저기 할도 있잖아요. 값이 오른 다음에
1: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주문 받자고 그랬다.
1: 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6766에
0: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자고.
1: 예, 말씀하세요.
0: 우리 남편이 그, 저기, 뭡니까, 그, 소변이 용찼단 말이에요.
1: 어, 전열선의 남성들이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0: 그래,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기다리면 대수 번째 일어나다니까, 어, 밤잠을 설치고 그래놔서 정신이 안 나고, 영, 신경질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고사했는데,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 시신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예. 남편분의 시신으로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처럼 소변에 문제가 있고 허리다리가 시끄럽고 아프고 심지어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귀가 계속 소리 나거나 귀가 슬들리거나 이런 분들은 시신이라가 명품입니다. 선택할 어. 필요 있습니다.
0: 예. 어, 그럼 두 가지하고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죠. 예.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완전히 믿고 쓰겠다며 여기 CAMP 기술이 여기 인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서 불편한 거 여러 가지 약을 쓰겠다며 오히려 여러 개 기관에 부담이 가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어디에 불편하면 거기에 혈액을 통해서 보온약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천이 박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그 심박수가 42차밖에 되지 않은 분이 병원에서는 그 꼭 여기에다가 심장 그 집어치료 해야 된다고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분은 한 반년 거의 1년 7, 8개월 이렇게 썼는데 후에 가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심장 박동이 68자 60m로 올라왔습니다. 집어치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집어치라는 거는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칼슘하고 그거여야 되니까 힘든 치료죠. 그런데 이 제품 드시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리고 이미 중풍이 오신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선택은 병원에서 출원해서 금방 본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심장과 뇌혈관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완전히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늘 가슴을 조이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 분들 혈압이 높거나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천이 박사 CMP를 선택할 필요 써 있습니다. 이 제품은 300GB 산자병원의 10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경협파병원 해방공원 산림여병원이라든지 북경대학 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300GB 산자병원의 10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또 천이 박사 이 제품에 속하니까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을 해결해드리는 바로 천이 박사 본 제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너무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새신 1호라는 것은 새는 씻는다는 새자입니다. 씨는 콤파츠란 말이고 1호라는 것은 제1이라는 뜻인데 콤파츠를 치료해주는 제1에 속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나는 소변은 괜찮게 통하는데 그것만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병,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오랜 질병, 이런 질병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 콤파츠 원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낳게 되었는데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뭐 콤파츠 든든해지는 감에 여기 전노권 혹은 그 외에 녹혈증 그리고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은 아주 좋은 효과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기본을 쳐세우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6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주황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0: 요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0: 모태똥은 단추를 채우며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류영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1: 류영이 왜 웃는 겁니까? 어?
0: 그러자 류영은 참지 못하고 깔깔 소리를 웃었다.
2: 조금 전에 이를 잡는 거 봤는데 남들이랑 다르더군요.
1: 이를 잡는데 남다를 게 뭐가 있나?
2: 남들은 이를 잡으면 눌려 죽이는데 주석 동지는 잡아서 풀에 던지더라고요.
1: 오호, 나는 인도주의자여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0: 모태똥이 익살스레 말했다.
2: 화장? 제가 봐서는 수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동지더러 물을 끓여달라고 해서 데우면 더 좋을걸요.
1: 데워도 봤지. 그런데 또 생기더라고. 어?
0: 모태똥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이도 정말 끈질겨요. 일부러 혁명에 맞서는 것 같단 말이야. 꼭 내가 뭘 좀 생각할까 하면 물어요.
0: 류영이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 류영이 홍두멍을 보았겠지?
0: 모태똥이 물었다.
2: 어릴 때 얼추 읽었습니다.
1: 갑오기 한 마리 기억납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물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이가 많은 겁니다.
2: 저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 강서를 떠난 뒤로 옷을 벗고 잠을 자본 일이 없고 각반도 푸는 일이 없었으니 누군들 이가 없겠어요. 머리를 안 감으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0: 그러자 류영은 모태똥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2: 그래요, 모수석 동지, 머리가 여자처럼 길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머리 깎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1: 고맙지만은 류영이, 오늘은 안 돼요.
2: 그럼 언제 갈까요?
0: 류영이가 풀이 죽어 물었다.
1: 솔직히 말하지.
0: 모태똥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농담인 듯 아닌 듯 말했다.
1: 한번 멋지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머리가 삼천자가 되어도 안 자를 겁니다.
0: 그는 유영을 보며 개면쩍게 웃었다. 그러고는 오호이병과 함께 뜰을 나서서 홍군 본부를 향했다. 홍군 본부는 강서묘라고 부르는 옛 절에 있었다. 허름한 절이지만은 다른 농가보다는 넓었다. 모태똥은 밭가운데 난 오솔길을 지나 작전실에 이르렀다. 졸레와 주려 작전국장 설풍이 지도 앞에 코를 박고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태똥이 밝은

얼굴로 들어서자 조울래는 벌써 대책에 섰다는 걸 알아차리였다. 신통한 방법을 찾았나 보군요. 모태똥은 다른 사람이 더 없는 것을 보고는 여유있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다니 빙그레 웃으며 나직히 말했다. 아무래도 말머리를 돌려야겠습니다. 말머리를 돌린다고요? 졸래가 눈을 반짝이었다. 다시 동제 준위로 가자는 겁니까? 그래요.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지금 전세는 불보듯 뻔합니다. 적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홍구를 치려고 하지요. 그러니 이곳에 더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30개 류가 넘는 적의 부대가 장강을 막고 있어서 북으로 장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위 지역은 병력이 허술하니까 한번 호되게 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나중에 적들이 우리가 간 곳을 알아낸다 해도 그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묘한수군, 묘한수야. 주덕이 희색이 만면하여 손을 비비며 말했다. 적들은 생각도 못할 테니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어요. 훌륭하군요. 조울대가 감탄하며 덧붙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으로 장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적이 착각하게 말이죠. 이를테면 일부 병력을 주력부대로 위장을 시켜 기강 쪽으로 보내는 거지요.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지도에 있는 기강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끄덕이었다. 조울래가 내놓은 계획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전국장 설풍이 이마살을 찌푸리었다. 지금 산 아래 적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산을 못 내려가거나 적들한테 발목을 잡히면은 어쩝니까? 모태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여유 있는 얼굴로 대꾸를 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오솔길을 골라다니면서 큰 길을 모두 적에게 내줄 거거든요. 산과 산은 모두 이어져 있으니 적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길을 다 막겠습니까? 적들이 눈치 못 채게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에 거치장스러운 장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조울래가 말했다. 요백성 동지가 부대에서 돌아오면 자세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합시다. 그때 통신원이 전보문을 갖고 들어왔다. 조울래는 전보를 보더니 슬며시 웃으며 모태똥에게 전했다. 설악이 보낸 전보인데 보십시오. 금방 해독했다는군요. 조덕도 가까이 다가왔다. 전보는 홍군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써놓고 홍군을 도관해둔 주인의 어쩌네 하고는 이렇게 맺었다. 공산당 비적 주력부대는 우리 사천 운남 군대한테 당하고 서쪽으로 자시 진웅 우가 지역으로 도망쳤다. 거기에서도 발붙일 곳도 없는 데다가 굶주리고 지쳐온 데서 약탈을 일삼고 노약질을 하는 떠돌이 도둑대가 되었다. 괴수 주덕과 모태똥은 변장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짜하다. 모태똥과 주덕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태똥은 담뱃재가 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웃었다. 맙소서. 지금 우리는 물살 틈 없이 포위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니 길이 없고 땅으로 숨어들려니 문이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잡혔군. 주덕이 경멸하듯 말했다. 장계석이 이따위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아래 놈들도 가짜는 소심한 꾸며 보내는군요. 불쌍한 놈들. 종소리가 요란하고 적은 바싹 추격해온다. 어지러운 종소리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난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새도 없이 종망이 떠나는 하자지는 속으로는 피를 흘리며 또 한 번 참기 어려운 고통에 빠진다.

중앙공군은 28일부터 자시 동쪽으로 몰래 진군하다가 저항하는 귀주 군대를 눈 깜짝할 새 물리치고 이랑탄과 태평나루토에서 두 번

강조로 특수화를 건넜다. 그리고 습수의 구석진 오솔길을 따라 서둘러 동제로 진군했다. 포상을 울리며 사천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 산은 온통 안개로 뒤덮였고 하늘도 어슴푸레하였다. 귀주에는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움직임이 재빠르기로 이름난 중국 로농홍군이지만은 지난 한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느라 느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자시에서 재편성을 하고 나니 장비가 가벼워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간부 휴양년의 젊은 연장 후정은 부대원들의 행동이 가뿐하고 빠를수록 더 힘들고 어려웠다. 원인은 간단했다. 이연은 특수연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름 있는 다섯 노인 가운데 세 분이 이연에 있었다. 또 등용초와 하자진처럼 장정에 나선 여성 전사 30여 명이 대부분이 이연에 있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고위급 간부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후정은 워낙 다른 군에서 의무대장으로 일을 했다. 우에서 휴양년으로 가라고 하자 그는 골치가 아파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가 휴양년으로 가기 힘든 이유를 대려는데 명령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물었다. 동지는 공산당원이겠죠? 그는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곧 추울 내가 홍군 종청 집입원 자격으로 그를 찾았다. 부드럽고 친절한 대화였지만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호정동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동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조울래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정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다. 무엇보다 동필무 서특립 사각제 세 노인이 가장 걱정이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노인들은 대오에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수경제의 이름에는 이일 저일을 앞장서서 거들었다. 특히 동필무는 이 특수는 지부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하는 데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은 방향을 찾아 세심하게 풀어나갔기에 일손을 반은 들어주었다. 여성 동지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승부욕이 어찌나 강한지 남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정 중에 여성 동지들이 아이를 낳는 일만은 좀처로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부딪혔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그 여성 동지는 걷다가 진통이 왔다. 수경제 거의 이르렀을 때는 어느새 피가 두 바지가랭이 사이로 흘러나왔다. 후정은 바짝 긴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두 여성 동지를 찾아 부축하게 했다. 어렵사리 이 삼리길을 걸어 제일 가까운 집에 찾아들어가 어두운 집 위에서 겨우 아이를 낳게 했다. 두 번째도 또 다른 불안이 있었다. 이 여성 동지도 행군을 하다가 진통이 왔다. 다행히 길가에 집이 있어서 무작정 둘치없고 들어갔다. 그런데 진통이 심하여 대굴대굴 뒹굴어도 아이는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쫓아오는 적군의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버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함께 포로가 돼야 할지 후정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했다. 다행히 동필무가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더니 뒤에서 옹호를 맡고 있는 오군단 구단장 동진당들어 한동안 더 붙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진당은 통쾌하게 대답했다. 동어르신, 천천히 나오라고 하십시오. 아기는 한 시간 뒤에야 나왔다. 오군단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응원 끝에 아기는 세상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진은

0: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 몰랐다. 이번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호정은 하자진의 들끝을 바싹 따랐다. 동필무와 외과 의사 리치, 간호사 이수죽도 함께 움직이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동필무가 꼼꼼하게 챙긴 덕이었다. 그렇지만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었다. 엊그제도 하자진이 배가 아파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킨 적도 있었다. 준비를 다 갖추고 기다려봤지만은 소식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진통이 왔지만은 별일이 없었다. 하자진은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름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때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간부 휴양연은 깊고 외진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하자진은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들끝에 누워 있었지만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들끝에 누워 자면 아주 편안할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귀주의 산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였다. 들끝을 든 사람은 발밑을 보기가 어려워서 돌뿔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 후정은 들끝 대원에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렀다.
1: 제발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라. 이제 곧 수경지 닿을 텐데 거기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0: 후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듯 누워있는 하자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동필무를 보고 말했다.
1: 보안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아니, 그래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0: 동필무는 언제나 침착하고 노련하였다. 두 갈래 검은 수염을 늘어뜨리고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찼으며 그 위에 외투를 걸쳤는데 걸음이 날랬다. 긴 두루마기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모습이 완연 달랐다. 과연 동필무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뒤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곧 기관총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1: 야단 낙군.
0: 후정이 속으로 투덜댔다. 일이 또 지난번처럼 되지 않을까 더럭 겁이 났던 것이다. 후정은 저도 모르게 동필무를 바라보았다. 동필무도 마음이 급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1: 앞에선 동지들도 좀 빨리 그러라고 하세요.
0: 부대의 행군 속도가 빨라지었다. 한참 들추며 가던 들것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삐 다가가보니 하자진의 낯빛이 해스케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돋아있었다. 후정은 순식간에 마음이 졸아들었다.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픈 안개에 가려운 구불구불한 오솔길 뿐이었다.
1: 등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0: 효정이 속이 타서 물었다.
1: 먼저 앞으로 가서 집 있나 보세요.
0: 동필무가 고갯짓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호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3리쯤 걸었을 때 눈치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3: 호련장 동지, 저기 삼모통에 집이 보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7: 고향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을 어귀에 늘어선 수양버들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에 살랑이는 그 가지 끝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걸려 있습니다. 김영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전혜성 가수가 부른 고향의 수양버들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큰 선물보다는 따뜻한 한 끼로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김병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최영 가수가 부른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세가 여러분을 자연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장춘의 명의로 불리우는 서장승 주임이사가의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이 세가 출신인데 세가라 하기려면 선조들이 다 중이 사업에 종사했다는 뜻이 되겠죠.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중이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수여받았고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에 이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할 때 정티관념,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모식을 채용해왔습니다. 이 개체와 진료모식이라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단학에서 당뇨병이라 합시다. 당뇨병이라 해서 환자마다 다 증상이 다른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구체 정황에 따라서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처방을 내드리는데요. 처방이 다 틀려지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말이죠. 치료할 때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문진을 하는 과정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일반적인 중의 선생님들하고 다른 특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의 선생님들은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데

0: 때요. 이분은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합니다. 이 진맥을 통해서 능히 말이죠.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의 병세를 말이죠. 제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떤 원인으로 이 환자가 어떤 부위에 무슨 질병이 발생했는가. 심지어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말이죠.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성 병변, 결절성 병변도 말이죠. 파악해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위 방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상견질병이라든가 다발성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 소갈, 흉비심통, 천식, 오랜 기침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루라든가 갱년기 종합증, 그리고 모종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습니다.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청춘여드름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심교통이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이 그리고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말죠.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전립성염이라든가 이러한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절에 낭종에 관계되는 질병이 갑상선결절, 유선결절, 배뇌결절, 란소낭종, 유선낭종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연변에서 말이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서의도 보였고 중의도 보였는데 사실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이런 말이죠.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뇨계통하고 비뇨계통에 관계되는 말이죠.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1: 네.
0: 비뇨계통이라 하게 되면 우리 말이죠. 뇌액, 소변이라고 예라도 좋습니다. 소변을 생성하고 저장해주고 또한 배출하는 이런 계통인데 주약에는 말이죠. 콩팥, 신장, 소뇨관, 방광, 뇨도 이러한 부분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비뇨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말이죠.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특히 보게 되면 콩팥,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언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4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내 신장에 도대체 모병이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것으로 우리 파악할 수 있는가에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소변이라 화음을 하게 되면 소변의 화음에서 말이죠. 단백뇨가 나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문제로 말이죠.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체온쇠라 하는데 이 하나는 말이죠. 우리 문진에서 보게 되면 선생님 내 근년에 어째 소변 볼 때 소변이 새빨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체온쇠라 할 때는 말이죠.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 화암을 하게 되면 현미경 하에서 이 피가 나가는 것이 발견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길태중년 선생님 박창호 선생님께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예, 그분을 어째서 찾습니까?
2: 담낭 때문에

0: 치료 받아봤습니까, 이분들에서?
1: 예, 예, 참약 꿈먹고, 민간요법도 가르쳐줘서, 한번 치료 받았는데, 많이 효과 받았습니다.
0: 예, 또 오시자고 그럽니까?
1: 예, 예, 예. 이슬겁고, 매슬, 밥 먹으면 매슬겁던 거에 매슬겁고, 이바이 뻣뻣하던 것이, 당나온 선생님이 섬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1: 이바이 쓰지도 않고, 밥 먹으면 매슬겁지도 않고, 이바이 뻣뻣하지도 않아서, 밥도 잘,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럼 한 번 더 쓰시자고 그럽니까?
1: 예, 서안에까지 주인 박창원 선생님이 잘한다는 소문 듣고, 사상한 게 참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여러 병원 다녔지만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박창원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오늘 주문 예약 주문 드리려고.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여기 서변이 자고 서변 둘 때에 저리고 아프고 특히 저녁이면 화장실에 대여섯 번 갔다 왔다 하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뻥하면 어지럼 찜찜하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래 방송을 통해서 예, 박용도 주임이 이해 용하다는 그 말 듣고서 예, 가서 청약을 한번 갖다 먹은 게 지금 곰팡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예.
0: 예.
3: 예, 저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소변 사수가 현재 줄어들어 잠옷은 영 잘 잡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그래 나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지 없어지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알립니다.
0: 예.
3: 예, 효과시니 오늘도 가서 보이자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전입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4: 나 예, 이 다리가 아픈데 이렇게 한 짝이 더 아프고 한 짝이 슬 아프고 걸자면 걸지 못하고 관절인지 그냥 왜 허리 쬐면
0: 예.
4: 허리 왼짝이가 더 아프고 오른짝이는 슬 아프고
0: 예.
4: 구부리다면 구부리지 발구부리지 못하겠어요.
0: 예.
4: 아파도
0: 검사를 해봤습니까?
4: 검사를 이때도 못해봤는데 크게 아치 않다나요.
0: 그래 어느 분을 보이시자고 그럽니까?
4: 네 그래 왜 이 저 뭐입니까? 소변이 어찌되 자주 나가면 안밤에 한 2, 8번 나갑니다. 그런데 예, 어째 이상합니다. 앉아서 너무 시원하고 서서 너무 예, 뭐, 소변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신다.
0: 예.
4: 앉아서 너무 시원하고
0: 중의학에서 말하면 예, 콩팥이 허약할 때에 방광의 기화 부족이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4: 아, 그런 사람용 자기보다 피곤해서
0: 예 소변이 자주니까 예 내시 어떻게 됩니까?
4: 원장 선생님을 좀
0: 부탁하겠습니까?
4: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0: 예
2: 네 예.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아니 그 그러니까 길태중이 박창호 선생님 한테서 약 먹었는데 효과 좋아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0: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았습니까?
5: 아, 그러니까 위 아파가지고 치료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오늘 오시다고 그럽니까?
5: 예, 전번에 약 한번 먹었는데 효과 좋아가지고 오늘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0: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아, 그냥 가면 될까?
0: 예, 연결됐습니다.
5: 아, 알아.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6: 저는 저기 그 장천에서 한 소주님이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 받았습니까?
6: 저는 또 예, 소변이 잦아가지고.
0: 예.
6: 밤에 여행 여러 번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 자지도 못하지.
0: 예.
6: 그리고 예, 소변이 마렵다 하면 예, 참지 못합니다.
0: 야. 심하게
6: 기침이 나도 참지 못하고
0: 예 실증 현상이 있고
6: 그리고 얘 또 예. 예, 다리랑 붓기고
0: 예
6: 그랬는데 얘 그

0: 변세하고 두 번은 썼는데 얘 붓긴 것도 내리고 소변 밤에 자수가 저는 줄어들었습니다.
1: 전 일입니다. 전 사실.
0: 예. 예. 그래서 얘 한 아무래도 한 두 번 더 쓰자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오늘부터 예. 문진합니다. 예, 오늘부터.
0: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도 저기 뭔가 소변이 저리고 저기 자주 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기 뭔가 잠잔데도 영향이 많아가지고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잘한대 해가지고 약 한 두 번 갖다 써다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리던 것도 좀 많이 나아지고 소변 자수도 많이 적어지고 하니까 밤잠 잔데도 푹 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3: 또, 예. 또 가서 또 지어 먹으려고요.
1: 예, 어전에 오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얘기하십시오.
4: 예.
1: 말씀하세요. 네, 예, 말씀 주세요.
4: 네, 저기 임수게 하나 저기 임수 최근 광고를 하자 하는데요.
1: 무슨,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2: 죄송해요. 예약하시겠다. 그 얘기죠? 네. 네, 얘기하십시오.
1: 말씀하세요.
4: 예, 저기 무슨 게임가? 친구.
1: 최영희 선생을 보이자는 뜻이 아닙니까?
4: 최수임.
2: 알겠습니다.
1: 네, 예약, 그냥 오세요.
2: 네, 네. 예약이 네, 다 된 아니, 걸로. 네, 네.
4: 네, 네 저기 무슨 게래요? 위가 영 앞서가고 그래. 내 월소 지워야 돼요.
2: 네.
4: 저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가서 그 침 너무는 맞다 해갖고
1: 예.
4: 지금 찾아가서 예, 침을 맞았습니다.
1: 예.
4: 앞에 위 있는 데도 맞고 또 위에 저기 무슨 게니까 턱도 있는 데도 맞고
1: 예.
4: 이런 게 영 많이 나섰습니다. 예. 지금까지 며칠 두세 줄 되는 데도 안 주는 싸나였어요.
1: 예, 좋은 일입니다.
4: 예, 그래 저기 무슨 게니까
2: 네, 네 예약이 다 됐습니다.
4: 예.
2: 네, 그래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오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아, 내가 좀 몇 번 좀, 저 서주임이,
1: 예.
5: 무슨 서주임이 그 좀 위가 아파서, 아, 나 위크리안이 돼서 내가 좀 너무 바빠서 좀 몇 번 써봤어요, 약을.
1: 예.
5: 아, 그런 게 좀 나사졌어요. 뭐, 예. 일 수가 없고.
1: 예.
5: 아, 그러면 자꾸 털림이 나고 하던 게.
1: 좋은 일입니다. 예. 예.
5: 그래서 이번에 또 예약을 하려고.
1: 예. 오늘로 예약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그럼 수고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예.
6: 저는 예, 장춘에서 오신 서 선생님을 보였는데.
1: 어떤 정황에서 보였습니까?
6: 잠이 안 오고, 예, 위가 아프고, 기억력이 예전에 없어서 보였는데.
1: 예.
6: 지금 정황에서 예, 이 방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예.
6: 예전에 비해서 예. 그럼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이래던 게 밥 먹는 면에서도 조금 나사됐고요. 그 다음에 소화 방면에서도 예, 많이 나사됐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6: 그래. 예, 내일 한 번, 예, 더, 보려고 예약을 부탁합니다.
1: 예, 내일로 예약. 예, 내일로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2: 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한 가지 뭐니 하려고요.
1: 예.
7: 거기, 길다툼이, 그, 그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죠, 위치가?
1: 연결이 계십니까?
7: 예, 연결이 이 전남입니다.
1: 전남이면 뭐 서시장 알지요?
7: 예.
1: 서시장 북쪽 켠에 시내 버스들이 서는 짠대를 있습니다.
7: 예, 예, 예.
1: 딱 짠대로 맞은 켠입니다.
7: 아,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0: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입이 너무나 뜨겁고 그리고 또 눈도 영 침침합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0: 수고하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한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한번 문의합시다.
1: 예.
4: 아무 진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1: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맥을 예. 통해서 예. 그 암에 관계되는 신실에 예. 예, 반응할 수는 있는데 진맥을 어떤 중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예. 이사입니다. 40년 이사질을 했는데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4: 그래 지금 증상이라는 게 먹으면 자꾸 올라오고
1: 예.
4: 내가 쌀쌀 아프고 그리고 또 뭐 인간은 소외라는 게 자기 하여튼 속에도 개끼우고
1: 예, 예.
4: 우리 조상들이 두고 위암으로 사망했단 말입니다.
1: 아, 그, 저, 검사를, 상관된 검사를 해봤습니까? 위경이라.
4: 아, 해봤습니다. 무슨, 어떤, 거의, 그러니까 무슨, 대수를 위해 살다고 그랬는데.
1: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대수 사는 거하고 확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4: 예. 예. 네. 그러니까 좀 한번 찾아봐서 배워볼까 하는데.
1: 이렇게 합시다. 예. 예. 이, 예, 선조분들이 위암으로 말죠. 돌아가셨다는데.
4: 예.
1: 예, 위병을 말죠. 예, 우리 길태중이 문제에서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 먼저 제가 청결하건대네. 박창호 선생을 찾으세요.
4: 예, 아, 그 내일은 좀 서의사 좀 배워봅시다.
1: 아, 예. 서주인 배우겠습니까? 됩니다.
4: 예.
1: 예, 내일 연계됐습니다.
4: 예, 그렇게 합시다.
1: 예,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이미 화암을 해본 분들이 있겠는데, 지간요수다란 말 들어보시죠.
2: 예.
1: 이 신장 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지간 요수단의 정상수치에 비해서 몹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그렇게 돼서 예, 신장의 실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예, 모든 개변을 가져오는 질병이가 바로 예, 신장 질병인데 신장 질병이 오게 되면 어떤 말이죠 증상 표현들이 있는가 우리 료해를 봅시다. 예. 네. 아직 나는 확진을 못 받았는데 하나는 말이죠 수동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1: 부원한단 말입니다.
2: 그렇죠.
1: 예, 특히 어떤 분들은 선생님 내 어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눈꺼풀이라든가 네. 얼굴이라든가 예, 다리라든가 예, 이런 부위가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엄중한 병변으로 고생할 때는 말이죠 예, 전신 수종이 생깁니다.
2: 네.
1: 온몸에 다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있고 심지어는 말이죠 예, 흉부라든가 복강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다 말이죠 예, 물이 차는 이런 말이죠 예, 증상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전화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두 분 선생님 아침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5: 예. 예. 나는 오늘 예, 그 수원장 연결하라고 그랬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전번에 나는 우리 집에 마누라 데리고 거기를 병도에 올라갔는데 글쎄로 머리가 아파갖고 아,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1: 예.
5: 그래

0: 근데 그 시현대 그 중약을 먹고 점적 주사도 맞고 침도 맞았는데 완전히 낫습니다 지금.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오늘에 가서 좀 침을 한번더 맞아볼까 하고 소리 드린
1: 예,
0: 거라.
1: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예, 신장에 모병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도 말이죠. 예, 비뇨계통에 대해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소변 수량이 너무 적어서 문제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소변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입니다. 또, 특히 보게 되면, 예, 밤에라 차수가 진행하면서 예, 수면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소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소변 색상이 문제가 예,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그 짙은 소변이 네, 나가고, 예, 심지어는 말이죠. 예, 차서에 이런 색깔까지 예, 나타날 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내 근년에 어째 소변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거품이 많이 나갑니다. 포모뇨라는데 이학적으로 예? 포모뇨. 예?
2: 왜서 그렇습니까?
1: 이게 두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임상에 거쳐서 이거 말죠. 예? 알아봤는데요. 하나는 예? 콩팥이 허약한 분들, 우리 중의학에서의 콩팥을 선천지보혈합니다. 예. 이 신장이 허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 거품이가 나갈 때,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화암은 또 모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화암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더 심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단백뇨가 나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말이가 더 심해질수록 이 단백뇨가 말이죠 나가는 분들이 이 단백뇨의 함량이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개발성 고혈압을 인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 진단을 말이죠 옛날에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최근에 어째 혈압을 집에 지금 많은 분들이 혈압기가 집에 있거든요. 어째서 높아지는가? 혹시 말이죠 당뇨병이라든가 이 신장에 말이죠 모종 질환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으로 인기를 할 가능성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빈혈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약에는 말이죠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홍시포 말이죠. 네. 홍혈구랍니다.
2: 그렇죠.
1: 생성소가 말이죠. 분비가 부족하였음으로써 이런 빈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늘상의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피로감이 느끼고 사맥이 나른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 잘 되지 않고 심지어는 말이죠.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미스껍고 토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위를 불러일으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피부 소양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2: 무슨 뜻이죠?
1: 그러니까 이 피부 소양증이라 하게 되면 이 피부병에 관계되는 질병인데 사실은 말이죠. 선천지본인 신장에 모병이 있을 때또 이러한 말이죠. 피부 소양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뇌오독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피부가 말이죠. 바싹 말라두고 부스러기 떨어지고 이 가려움 딱이 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극렬한 소양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골격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인본인 신장에 대해서 우리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일 건군절의 전에 7월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변 주둔부대 장병들과 우대 무휼 대장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연변 주둔 인민해방군 전체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민병 예비역 인원, 전주부대 리퇴직 간부, 혁명영예군인, 제대 퇴역군인과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어린 문안을 전하면서 그들이 장기간 당과 인민 사업을 위해 세운 부류의 공헌과 연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 역사적 기여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 군분구 32124 부대와 93032 부대를 찾아 부대 장병들과 좌담 교류하고 부대 건설과 훈련 정황을 요해했으며 그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기간 연변 주둔 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과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견결히 관찰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겨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화 군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는 데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연변 대지에 뿌리 내리고 여러 민족 인민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주동적으로 급하고 어렵고 위험하며 막중한 임무를 맡아 홍수방지 재해구조, 응급구조, 변강 강화와 국방공고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신시대 인민자제병의 훌륭한 작품과 드높은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주둔 부대와 광범한 장병들이 시종, 습근평 주석의 가르침과 당부를 명기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요 책임,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추며 신질 전투력 건설을 다그치고 변강 수비와 안정 수호, 응급 돌발 사건 대처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 실제 행동으로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기 바랍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로혁명 근거지로서 인민자제병과 천연적인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관심 지지하며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백방으로 장병들의 진로, 가정, 자녀 문제를 잘 해결하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광범한 장병들이 걱정 없이 강군 실천에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이어 호가복은 73세의 6급 영예군인 김영재와 86세의 7급 영예군인 전병삼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호가복은 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 상태와 일상 생활 정황을 물었으며 그들이 부대 생활을 회역하고 분투 나날을 돌이켜보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로인들에게 건강하게 만년을 잘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의 군복을 입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고 군인의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어 장애를 남겼습니다. 이 담당과 헌신, 희생 정신을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당지 당위 정부와 관련 부문 책임자들에게 영예 군인의 생활 보장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영예 군인 관심 봉사를 착실히 잘하며 생활의 실제 곤란을 적극 도와 해결하고 영예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해 그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 지도 일꾼 왕길보,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길시 정부

0: 정부 주요 책임자가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의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감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여러 측이 연동해 구조 배치와 재해 후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58분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에 폭우가 내려 초민 19명이 홍수에 포위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즉시 왕청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청현 동광진 삼도구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 구급차 2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도합 9개 향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구조 재반 처리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신속히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대흥구진 재해 일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삽을 들고 골목구역의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단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청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청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 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투자는 국민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는 두 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정하고 대상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수 에너지 축적 삼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대상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년래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외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주는 공항, 섭외 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경외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외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적으로 경외 은행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거래는 루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올가입니다. 우리는 쇼핑을 마쳤습니다. 앞서 호텔에서 위챗을 내려받고 모바일 은행 기능을 개통했는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 은행 영업 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외 은행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 문제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구조와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섭외 구역에 외국 인원 전용 봉사 영업 지점 22개를 구축하고 구조와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원들을 위해 개인은행 결제 구조와 1,591개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당위위원이고 부행장인 리환평입니다. 우리는 외국 인원들이 연변에서 겪는 결제 애로사항을 주시하면서 문화 관광 소비와 일상 출행 등 핵심 전경을 둘러싸고 경외 은행 카드 접수, 외화 환전 등 금융 봉사를 끊임없이 완성하고 있습니다. 결제 고리에 막힌 부분을 하나씩 뚫어 외국밭들이 연변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데 더 편리하게 하고 연변 대외 개방과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더 잘 조력하렵니다.
0: 연길시 도시구역 주랭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선은 준공검수 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소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연길 BRT 2기 괴소 공공버스 대상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노선의 서지상 부역, 백리성역, 등륜호텔역, 진학 소학교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에 착공했고 올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기 대상이 개통되면 기존의 BRT 1기 노선과 연결돼 도시 주요 구역 괴소 공공버스망이 1층 완성됩니다.

0: 출퇴근 고분기의 통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 승격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대상중심 부주임 김파입니다. 현재 2기 대상의 각 입찰 구간은 기본상 완공됐으며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쾌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도시 녹색 공공교통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 주요 구역의 동서향 쾌속 공공버스망이 더 완정해지게 됩니다.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유한회사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요금 지불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승객 여러분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선 정보를 주의해 보거나 319에게 문의하고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차량 정차 위치에 따라 대기해 순조롭게 승차하기 바랍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8일 대중평가 꼭 찾아봐야 할 음식점 명단 발포 10주년을 맞아 동북지역의 입선 상가들이 대련에 모였습니다. 장춘, 연변, 길림이 입선 상가 수 3위권 도시로 선정됐으며 우리주에서는 13개 상가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1: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대상 가동식이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가동식은 기능 교수, 현지 참관, 시장 연결, 업종 좌담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중심 현판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0: 연길시 교육국은 29일 연길시 2026년 이무교육단계 학교 학생 모집 온라인 모집 및 조절 배치 시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연길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시간은 8월 3일 오전 8시입니다. 입학이 확정되지 못한 신입생은 단계별로 규정 시간에 따라 조절 배치를 완수해야 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걸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낙 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

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3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무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는가요? 네, 오늘은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담긴 음식 바로 삼계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삼계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이열치열이죠. 네, 뜨거운 삼계탕으로 땀을 흘려 몸속의 열을 밖으로 빼내고 이른 기운을 채우는 원리입니다. 주재료인 닭고기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여기에 인삼, 마늘, 대추밤 등을 함께 넣고 푹 고아내면 몸속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이 재료들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고 피를 보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몸이 허약한 분들의 영양 보충에 좋죠. 네, 대추는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보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며 마늘은 신경 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피부 혈액 순환을 좋게 합니다. 네, 이렇게 삼계탕은 기력 회복과 원기 보충에 탁월해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은 물론 병문안이나 출산 후 회복 식사로도 사랑받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삼계탕이지만요, 모든 체질에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상의학에서는 삼계탕이 주로 소민 체질에 더 잘 맞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양인이나 태어민 체질의 분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무리하게 드시면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위를 이기는 지혜 삼계탕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이 중복, 말복, 이름만 들어도 땀이 솟는 이 시기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네, 옛사람들은 이 뜨거운 기운을 쫓아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지혜를 택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고전 황제내경은 여름에는 땀을 통해 몸 안에 로폐물을 배출하고 가을에는 받아들여 기운을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이 중복과 말복이 주는 지혜, 더위의 정점을 넘어 이 환절기를 준비하는 우리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연변중리병원 주임 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삼복은 이 초복 중

0: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우리 중복은 더위의 중간, 말복은 더위의 끝을 의미하죠.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때입니다. 중복, 말복의 이 몸 관리는 초복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 네, 우리 삼복은 삼자니까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네. 사실 초복은 우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단계로 네. 몸이가 더위에 좀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이때는 그냥 그저 체온 조절하고 좀 이 보양하는 중점도 좀 가볍게 네. 두면 되고 예, 지금은 네. 중복이 될 때는 중복은 우리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이 최고조 시기로 되니까 이때는 우리 체내 열이가 축적되고 기력이가 급속히 소모되므로 사실 초복보다 요 중복에 네.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맥이 없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허한 감이 나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이가 원래 여름에는 좀 산펜쉬라고 하는 네. 조금 허한 거는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네. 분들은 아 이쯤에 풀씨를 맥이 없고 이러면 혹시 무슨 큰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이 중복 이때가 사람이 맨 안에 이 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 열도 잘 배출하지만 이 진액 보충을 동시에 해야 되고 네. 땀이 너무 많이 나면 그만큼 또 수분도 우리 들어와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열 배출하고 진액 보충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하고 네. 예 그리고 말복은 입추 뒤라 이제 리추가 인참 오잖아요.
0: 네.
1: 리추면 들어봤던 어느 가을이가 서서히 들어선다는 것을 하니까 네. 예, 가을에는 사실 좀 어떻게 말할까 마르잖아요.
0: 네. 난,
1: 예, 그래서 이쯤에는 좀 우리 폐를 좀 윤택하는 이런 보습 이런 관리로 이렇게 전환해야 네.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정적으로 말하자면 초복은 적응으로 위주하고 네. 중복은 열도 해소로 주의하고
0: 네.
1: 말복은 가을을 대비해서 이 우리 보양이가 양 지른하기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0: 그렇네요. 초복, 중복, 말복 다 틀리는데요. 이 중복은 삼복 중에서도 특히 덥고 습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낮에는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중복 기간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 그 예방 방법 무엇인지요?
1: 예, 네, 사실 중복은 우리 건거습으로 거운 거실 습기도 많잖아요.
0: 네.
1: 요즘은 비도 자주 오고 하니까.
0: 그렇죠.
1: 예, 이럴 때면 우리가 열사병 예, 그리고 습진
0: 네.
1: 요즘에 습진이 도는 사람들도 많고
0: 네.
1: 그리고 지금 식중독도 네. 많아요. 식중독은 사실 우리 음식을 하에서도 점심에 어떨 땐 아침에 한 것도 점심에
0: 그렇죠.
1: 먹자 하면 어떨 땐 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또 이 저녁에 온도가 지금 25도 아래로 내려간 거잖아요.
0: 네. 네.
1: 사실 25도 이상이면 우리 이거 열대야
0: 네.
1: 热带夜 이라고 하는데 이쯤에는 자는 것도 잠들기 바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쯤에는 불면도 더 많아지고
0: 네.
1: 기력이 또 저하되고
0: 네.
1: 그리고 비위도 이 습 때문에 소화 불량이 많이 빈발하게 발생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예방 방법으로는
0: 네.
1: 낮 11시부터 오후 4시 이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0: 네.
1: 사실 이쯤에 제일 햇빛이가 강하잖아요.
0: 네, 네, 네.
1: 예, 그리고 수시로 우리 좀 미지근한 물
0: 네.
1: 혹은 이런 어미자 이런 차로 진액을 보충하며
0: 네.
1: 예, 저녁에는 주위
0: 네.
1: 쪽역으로 이 습기를 배출하고
0: 네.
1: 근데 이 주위 그 물은 너무 뜨거운 거 말고 한 40도
0: 네.
1: 이쯤에 물로 습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기름지고 맵고 짠 이런 음식을는 피해야 되고
0: 네.
1: 예, 그 비위에 부담을 줄여야 하니까 예,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우리 선풍기든 에어컨든 이런 직접적 바람은 금지해야 되니까
0: 네.
1: 예, 그러면 이런 바람이 더욱 저녁에는 이 습기가 몸에 침범되니까 이런
0: 네.
1: 것을 막아주면 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중복에는 열사병, 습진 예방, 식중독 예방에도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말복은 립추 이후에 찾아오기 때문에 더위가 끝나간다는 그 심리적 안도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온은 여전히 높아 방심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복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위험과

0: 저희가 끝났다는 안일함이 부르는 건강 문제 무엇인지요?
1: 예, 네, 우리 말복이 대표적 위험은, 그러니까 가을 추위가 서서히 내려오는데, 네. 사실 예, 이것이 여름의 냉기와 겹쳐서 하면 습이가 한스러도 되니까,
0: 네.
1: 예, 이 여름에 더울 때는 스러운데 습열인데 이쯤에는 한스가 더 되니까,
0: 네.
1: 예, 찬 기온도 들어오니까,
0: 네.
1: 예, 이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고,
0: 네.
1: 사실 이쯤에는 우리 열독이 폐하고 위에서 머물며 잘 나오지 않으니까,
0: 네.
1: 기침, 인후염 이런 것이 많이
0: 네.
1: 발생하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아침 저녁은 찬데 점심에는 또 덥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럴 쯤은 우리 이 일교차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환절기도 감기가 쉽게 오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더위가 끝났다고 해서 뭐 찬 음료, 과일 또는 냉과일 계속 먹거나 옷을 너무 얇게 입으면 우리 그 비위 한습이 더 심해져서
0: 네.
1: 설사도 생기고 복통도 생기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폐 진액이 부족하니까
0: 네.
1: 좀 마른 기침이가 네. 오래 가고, 그 여름이 이 피로가 좀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가 군태기가 쉽게 찾아오고 뭐나
0: 네.
1: 하기 싫고
0: 네. 예,
1: 그런 상태에 많이 찾아옵니다.
0: 네. 그렇네요. 이 초복에 비해 중복과 말복은 체내에 더위가 누적돼 피로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 찾아오는 중복, 말복의 폭염, 초복 때와 다른 그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요. 또 누적된 이 더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복은 더위에 우리 적응하는 단계라 좀 가벼운 이런 냉가 위주지만
0: 네.
1: 중복하고 말복은 우리 체내 열도기가 너무 쌓여져 있는 상태니까
0: 네.
1: 예, 단순한 우리 그저 이렇게 찬 기로 식히는 게 아니라 이 습열하고 습사, 습시에
0: 네.
1: 이런 것을 배출하고 그리고 기력이 보충하는데 이렇게 같이 실행해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 축적된 더위 관리법은 우리 그 연잎차,
0: 네.
1: 허예,
0: 허예,
1: 예, 허예 차든 혹은 율무차, 이를 차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으로 내부 습열을 배출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어전에는 좀 가벼운 이런 극기로 땀을 약간 흘려서 열을
0: 네.
1: 내며 그렇게 과도하게 난 땀은 진액이 손실로 되니까
0: 네.
1: 사실 우리 땀이 많이 날 때는 땀을 만져보면 좀 찐 이렇게 찐득찐득한 이런 땀은 귀신 그 진액이가 같이 나온 거니까
0: 네.
1: 예, 조금 아 그래서 물 같다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땀이가 정상적인 땀이고
0: 네.
1: 예, 그래서 저녁에는 이 앞에 말한 이런 어미자 그리고 맹문동 마이똥
0: 네. 네.
1: 이런 것으로 다려서 이 진액을 회복시키게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그 중의 각도에서는 이 비위에 좋으니까 이제 그 무슨 삼계탕 뭐 이러한
0: 네.
1: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0: 그렇죠.
1: 체질 따라서
0: 네. 예,
1: 이제 말한 것처럼 서민 비위가 원래 약한 사람들은 이것이 맞고
0: 네.
1: 예, 그리고 평소에 또 뭐 고혈압 아주 왕성한 이런 상태 분들은 드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0: 그렇네요. 이자 오미자 맥동 마이동이죠.
1: 예, 그래서 생맥산이라 그이라 인삼무염은 우리 생맥산이라고도 하는데,
0: 네.
1: 근데 혈압이나 높고 이런 분들은 인삼무염 말고 우리 싸슨 더덕 있잖아요.
0: 아, 더덕.
1: 예, 이거 여섯 도 우리 예, 치료 회복에 또 도움이 됩니다.
0: 그러니까
1: 생맥산이라고.
0: 예, 오미자 마이동 더덕.
1: 예, 더덕.
0: 이렇게 세 가지를
1: 예.
0: 같이요.
1: 예, 그리고 네. 뭐 혈압도 안 높고 평시에도 좀 기가 부족한 사람은 인삼 해도 되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인삼이가
0: 안 맞죠.
1: 열이 쌍화가 네. 하면 당삼, 당선도
0: 예, 당선이
1: 되니까.
0: 그, 예, 예. 예, 된다 그 말씀이죠. 당삼도
1: 예.
0: 네 사실 어미자, 맥동, 더덕, 인삼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잖아요.
1: 예.
0: 좀만 신경만 쓰면 뭐 같이 끓여서 차로 전하게 마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액 회복에 좋다 하니까요. 네, 오늘 우리 중의 선생님께서 이 좋은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삼복하면 빠지지 않는 삼계탕, 추어탕, 장어 등 보양식은 이율, 치율의 원리에 따라 더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중복과 말복에도 같은 보양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단계별로 식단을 달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1: 예, 단계별로

0: 식단을 이렇게 달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1: 네.
0: 처복엔 우리 삼계탕, 네. 장어 이런 등 이 양이가 아주 왕성한 이런 강한 원성 보양식은 사실 초복에는 맞지만 중복에는 우리 과도한 열을 해서 귀신 밖에 열도 많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쯤에 먹는 것도 열이가 너무 많은 거 먹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열도 더 악화시킴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중복은 그 좀 약간 청열하는 작용 있는 것으로 이제 말한 추어탕, 어리탕 이런 것이 우리 중복에는 맞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이런 인삼이 이런 거 대신 이제 말한 뭐 맹문동 그리고 네. 이제 당삼 이런 것을 여서 시키며 기를 보충해야 되고 말복은 사실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1: 네.
0: 습기 제거하고 폐윤 보양으로 전화하니까 이쯤에는 우리 잉어
1: 네.
0: 예, 그리고 그 표고 버섯, 쌍구
1: 네. 네, 네, 네.
0: 이런 거 그리고 배, 리
1: 네.
0: 예,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좀 폐에도 그런 언성을 낮추고 윤기 보충에
1: 네.
0: 집중하는 이런 식단이니까
1: 네.
0: 예,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1: 예. 아, 그러니까 이 말복에는 잉어가 좀 좋네요. 그리고 표고 이제 버섯이라 했죠. 배 등 음식. 초복에는 우리 삼계탕 장어, 중복에는 청열 보양을 위조하는 추어탕, 오리탕 등 네, 이 계절의 절기에 맞는 음식요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복은 입추 이후에 오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에서 가을철 건강식으로 식단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말복 이후 서서히 가을을 대비하는 음식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입추 후부터 이 말복부터는 우리 첫째는 습을 제거하는 데는 율무,
1: 네.
0: 팥 예, 이런 습을 제거하는 식재로 사용하고
1: 네.
0: 그리고 배, 리
1: 네.
0: 예, 그리고 백합, 빨허
1: 빨허
0: 예, 빨허는 이 폐에 아주 좋은 이런 약재거든요.
1: 네.
0: 예, 식재기도 하고요.
1: 네.
0: 예, 그리고 맹문동, 마이등, 그리고 은행, 인싱.
1: 네. 네.
0: 예, 이 인싱은 사실 우리 뇌세포에도 좋으니까
1: 네.
0: 예, 이런 음식을 늘리는 것이 좋고
1: 네.
0: 그리고 냉한 이런 과일 사실 입추 이때 말복부터는 우리 수박, 뭐 참외 이런 것을 좀 점차 줄이고 먹지
1: 네.
0: 말라는 것은 아닌데
1: 네.
0: 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1: 네.
0: 예, 그리고 이럴 쯤 과일은 사과, 포도
1: 네. 예,
0: 이런 과일로 교체합니다.
1: 네.
0: 사실 입추 이 가을 때 포도가 제일 나올 때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쯤엔 포도도 좋고
1: 네.
0: 예, 실제는 우리 국물 음식을 너무 이렇게 묽게 하지 말고 약간
1: 네.
0: 좀 진하게 해서 이 진액을 보충해서 가을 근저증을 예비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예. 지금 그 이 삼복에 찬 음식이 안 좋다 했지 않습니까? 특히
0: 네.
1: 과일 같은 거. 근데 어떤 분은 이 수박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수박이 어떻습니까? 중리학학도에서 볼 때.
0: 수박도 우리 팬 량하니까
1: 네.
0: 예, 그렇게
1: 그래도 참외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은 그래도 괜찮다 해서 수박 요즘 즐겨 사 먹거든요.
0: 네. 근데 또 당뇨 있는 분들은
1: 아.
0: 이 수박도 더 나니까.
1: 네. 그렇네요. 이 고온 다습한 날씨는 식 중독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중복 말복 기간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할 식중독 류형, 식재료 보관 및 조리식 시 지켜야 할 수칙 무엇인지요?
0: 예, 이쯤에는 사실 이 고온 다습 이르시기에는 균이가 아주 많이 생기거든요.
1: 네.
0: 예, 사실 이 식중독은 이 여러 균이가 있는데 특히는 이런 수산물, 하이센나
1: 네.
0: 이런 계란 그리고 이 고기 이런 것이가 상온이 창원이 오래 두면 인침 그 감염되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식재료는 산 후에 꼭 2시간은 내에 냉장 보관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생선 고기는 충분히 이 가열 조리하며 그러니까 좀 오래 끓어서 푹 익게 해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그 칼 도마나는 진짜 좀 도물로 한번 소독하는
1: 네.
0: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다른 데는 다 주의하지만 칼 도마나 신경
1: 쓰잖아.
0: 그래서 그 찬물에 쑥 하고는 지워놨는데
1: 네.
0: 사실 거기에

0: 에도 이 기운이가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남 음식은 다시 먹을 때는 꼭 다시 재가열해서 먹고
1: 네.
0: 예. 이 야외 음식은 꼭 그런 그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면 예. 지금은 저건이 저니까 뭐 가젯도 다 그 박스에 이어서 아니라 어른 그렇죠. 따에서 요구하니까 예.
1: 네.
0: 그것도 예전보다 많이 이 방치 방법이가 많아져가지고
1: 네.
0: 요즘 것도 보면 식물 중독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1: 네.
0: 병원에도의 식물 중독으로 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1: 그렇죠. 네. 근데 뭐 졸기 원인인지는 몰라도 그냥 온도가 괜찮은 것 같다, 집안이 너무 덥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녁 음식 이튿날에 보면 상하더라고요.
0: 예, 예.
1: 살짝 상해서 감히 먹을 예, 수 없는 정도.
0: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뭐 우리 냄새 맡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먹고는
1: 네,
0: 꼭
1: 네.
0: 배출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무조건 그 음식하고 관계 있잖아요.
1: 네. 너무 그 신경 안 썼다가는 자칫 큰일을 예, 불러올 수 있죠.
0: 그리고 비위가 왕한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1: 아,
0: 비위 약한
1: 그러네요.
0: 분들은 쉽게 이
1: 네.
0: 반응이 가.
1: 그러니까 위부터 장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0: 네. 그 우리 안에 균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데
1: 네.
0: 원래도 비위가 허약 사람들은 그 모이기잖아요.
1: 네. 그냥 뭐 조금 차다, 조금 이상하다 하는 음식을 드신 후에 금방 이렇게 배설되는 이런 경우는 이것이 비위가 약한 거로 봐야겠습니다.
0: 네.
1: 아, 그렇네요. 네. 이 초복에 비해 중복과 말복은 열대야가 누적돼 수면이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중복 말복 기간 동안 숙면을 위한 생활 수칙과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누적 영향 무엇인지요?
0: 예, 우리 중복 말복은 사실 이제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니까
1: 네.
0: 예, 저도 어제 보면 어제 전에는 저녁에 또 29도 그냥 유지되니까
1: 네.
0: 이 열대야라 하는데 열대야가 지속되면 우리 잠들기 어렵고
1: 네.
0: 그리고 자도 아주 얕은 잠.
1: 네.
0: 사실 창문을 열면 밖에 소리도 다 들린
1: 그렇죠.
0: 상태에 이렇게 해서 수면 부족이 누적됩니다. 사실
1: 네.
0: 이렇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 안 나고
1: 그렇죠.
0: 가품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잖아요.
1: 네.
0: 예, 사실 이게 우리 잠 제대로 못 자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더 잘 자자면 취침 이 두 시간 전에는 사실 우리 커피
1: 네.
0: 그리고 녹차
1: 네.
0: 그리고 탄산 음료를 마시지 말고 예 그리고 방 온도를 24도 내지 26도로 유지하며
1: 네.
0: 예 사실 에어컨 있는 집은 그것도 괜찮고
1: 네.
0: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이 발목 손목에라 이 미지근한 수건으로 찜질로 하면 그것도 이 기혈 순환을 돕습니다.
1: 네.
0: 예, 이래도 잠이 좋으니까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우리 수면 부족이가 오래가면 우리 비위 소화 기능도 저하되고 예매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통
1: 네. 예,
0: 그리고 또 이 감정 이런 불안정한 이런 상태도 이어지고
1: 네.
0: 예, 사실 이 가을 환절기 때 질병이 쉽게 이렇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사실 이 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지만 이제 발목 손목에 찜질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이 따뜻한 수건을
0: 네, 미지근한 물로 그렇게
1: 아,
0: 너무 뜨거운 걸로
1: 뜨겁지
0: 말고 그냥.
1: 않고
0: 예, 예.
1: 그러니까 손목 발목
0: 예.
1: 뭐 여기에는 뭐 혈이 같은 거 있나요?
0: 예, 예. 손목 발목 그러니까 우리 이 손목 발목 여기에 우리 심장 안쓴한 이런
1: 네,
0: 혈이 많잖아요.
1: 그래서요.
0: 전에 말하는 쓴만
1: 네네네네
0: 이러니까 예 이쯤에
1: 네
0: 한번
1: 좋아요.
0: 예, 예.
1: 네.
0: 그리고 원래 우리 혈액 순환이 심장에서부터 이 팔목, 발목 이기가 제일 멀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1: 네. 좋겠네요. 네, 무더위가 이어질수록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지죠. 초복 때보다 체내에 냉기가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중복 말복에는 냉방병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 과 이 환기 주기 냉방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중복 말복은 이 에어컨 사용 기간이가 길어져 가지고 우리 체내 냉기가 초복보다 더 훨씬 많이 축적되므로
1: 네.
0: 냉방병 위험이 급증화합니다.
1: 네.
0: 예, 사실 요즘도 보면 이 한 살 전부터 불씨를 도와놨잖아요.
1: 네.
0: 그 전까지는 그 우리
1: 그렇죠.
0: 괜찮았는데 별로 네. 괜찮았다는데 어느 날 오후부터 불씨를 도와주는 그렇지. 감이 느끼게
1: 32도부터 지금 33도잖아요.

0: 되니까.
1: 네. 그래서 이쯤엔 또 우리 에어컨도 무조건 온도를 더 낮추게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이쯤에 또 우리 측정 그 실내 온도는 25도 내지 27도.
0: 네.
1: 이 실내의 온도 차가 그냥 5도 이내로 유지하고.
0: 네. 네.
1: 그리고 2시간마다 한 5분 내지 10분씩 이 환기 시켜가지고 습기하고 냉기가 정체되는 것을 막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에어컨 바람은 그냥 그 한계 바람이자 차 온도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공기는 그냥 그 한 공기니까 우리 창문을 열어서 이 밖에 공기가 들어와고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0: 네, 그러네요. 네.
1: 그리고 우리 이 냉방병의 증상이면 어한.
0: 네.
1: 네. 그리고
0: 추워서.
1: 관절 아프고 관절통.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 아프고 복통.
0: 네.
1: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가 막히잖아요.
0: 네.
1: 매난이 비쌀. 우리도 어떤 때 찬 데 들어가면
0: 그렇죠,
1: 코가
0: 그렇죠.
1: 막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그 냉방 사용을 중단하고.
0: 네. 네.
1: 따뜻한 뭐 생강차든 마시고 우리 목하고 허리에 언질찜을 해서 기혈을.
0: 네.
1: 풀어주고.
0: 네. 네.
1: 하는 쪽역으로 이 하체 냉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0: 네. 네. 네, 그렇네요. 이때는 족욕이 필요하네요.
1: 네, 사실 뭐, 족욕은 우리 1년 4시절 다 해 뜯어요. 네, 여름에는 온도를 좀 낮추고 겨울쯤에는 온도를 좀 높이고.
0: 근데요, 이 족욕에도 그냥 따뜻한 물에 하기보다는 뭐 약재 몇 가지라도 넣으면 네, 더 좋지 않을까요?
1: 약재, 아예 과자, 생강 이런 거 이어도 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부지런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좀 저녁에는 힘들고 할 때는.
0: 네.
1: 샤워하기도 싫을 때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럴 때는 그래서 더운 물이라도.
0: 네.
1: 그래서 물이라도 온도가 중요하니까.
0: 네. 그렇죠.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그런 거 엮는 거는 뭐 한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0: 아,
1: 하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나.
0: 네.
1: 아, 좀 신경 써서 그런 약제를 하면 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0: 그러네.
1: 예,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대비 어떨 때 약제 있고 매일매일 하면 더비 또 쌍후 이렇게 하는
0: 아,
1: 분들도 있으니까.
0: 그러네요.
1: 예, 예.
0: 저희 생각에는 뭐 딱 하려 할 때는 그 금방 말한 그 몇 가지 약제를 물에 끓여서 그 물을 다시. 예.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아마 족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우리 말복은 더위에 끝이죠. 무더위의 끝이면서. 네. 동시에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말복을 전후로 면역력관리, 호흡기 건강, 피부관리 등에서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1: 네. 하나는 우리 면역력을 관리해야 되니까.
0: 네.
1: 사실 면역력이란 게가 사람들 다 면역력은 뭐 딱히 면역력이란 건 우리 이 자연과 반대되는 이런 일을 듣게 해도 면역력이가 덜 떨어지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쯤은 우리 열은 피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위주로 하니까.
0: 네. 네.
1: 산책도 좀 가벼운 산책을 매일 꾸준히 해서.
0: 네. 네.
1: 기본 체력을 높이고.
0: 네. 네.
1: 그리고 비위를 튼튼히 해서 이 영양 흡수력을 개선합니다.
0: 네.
1: 사실 우리 뭐 좋은 음식 무슨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0: 네.
1: 먹어서 우리 몸이가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 못하면 먹어도 대비 독이 되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흡수력을 개선하자면 움직여야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가벼운 이런 산책나 해야 되고.
0: 네. 네,
1: 그리고 하나는 우리 호흡기 관리. 네, 사실 가을이 되면 기침, 마른 기침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가을은 우리 폐의 계절이니까 이.
0: 네.
1: 폐로 위주해서 폐 진액 부족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뭐 빨허.
0: 네.
1: 백합차 혹은 백합이라 우리 그 장미꽃 메이꾸 있는 이렇게.
0: 네.
1: 싱취해주는 작용하니까.
0: 네.
1: 빨허하고 이런 것을 물에 퍼해서 마셔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여기다 배도 달해서 엿도 되고.
0: 네.
1: 예, 이런 것을 마셔서 우리 이 근성 기침 그리고 비염을 예비하고.
0: 네.
1: 예, 아침 저녁 일과 차에서는 이 얕은 그 옷을 준비해서 호흡기 냉작을 피합니다. 사실 우리 폐는 제일 창 예, 한하기 무서워하니까 한하면 이 기침이 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피부도 사실 가을이 되면 이 피부가 또 마르고 여성분들은 특히 화장하면 이 뜨잖아요.
0: 네.
1: 본이나. 예. 이쯤에는 이 우리가 건조한 이것을 대비해서 좀 보습하는 이런 관리를 같이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이 여름에 자외선 우리 뭐 방사에 제대로 한다 해도.
0: 그렇죠.
1: 이 자외선은 누가 막을 수 없잖아요.
0: 예. 네.
1: 그래서 이런 피부 손상하는 이런 것을 더 좀 신경 쓰고. 예.
0: 네.
1: 그런데 이라도 너무 강한 그 세정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영 너무 어떻게 말할까 좀 너무 신경 써서 쓰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이 뭐 시멘 나이고 무슨 영 얼굴에라 너무 신경 써도 사실 이것이

0: 우리 그 피부 이 장벽을 파괴하는 작용하니까 예. 예, 너무 그렇게 쓰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저도 보면 아 굳이 뭐 시메나나 비싼 그것보다 예전에 우리 그 샹저 비누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 지금은 그 소공저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만들어서 네, 예. 어떤 뭐 집이나 잔치집이나 가면 선물로 그런 네, 거 주는데
1: 사실 예, 작품이라고.
0: 그런 것을 네. 얼굴로 씻어도 괜찮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우리 말복을 전후로 해서 면역력, 호흡관리, 피부관리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말복을 기점으로 무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면서도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으로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복 이후 추천하는 식품과 우리 여름철 식단에서 가을철 식단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0: 네, 우리 이 전환의 원칙은 이제 습열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네. 연보 양기로 이렇게 위주로 점진적으로 네. 바꾸고 그리고 네. 냉성 식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아, 네. 불쇠로 찬 거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1: 그렇죠.
0: 예, 좀 줄이고 특히 어떤 분은 여름에는 정말 뭐 얼음을 엮는 것도 얼음을 뭐 빼든 혹은 절반을 엮든 이런 것이가 예, 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네. 추천한 식품은 이제 위에서 그냥 말하던 이런 백합, 바이허, 네. 마이동, 그리고 네. 베리, 네. 은행, 인싱, 네. 그리고 샹구, 표고버섯, 네. 그리고 닭. 달고기는 그 가슴살 네. 그것이가 귀신 어떨 때는 우리 닭다리를 자주 하는데 근데 닭다리 보라 그 가슴살이가 단백이가 제일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기름이 없잖아요. 아. 예 그리고 잉어 네. 예 그리고 대추 그리고 우리 감자도 좋아요.
1: 아,
0: 예.
1: 그렇네요. 예
0: 그래서 이 실천적으로 하자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이 가을용 식재료를 추가하고 네. 예, 그다음에 국물은 차츰 진하게 조리하며 네. 예, 사실 우리 여름에는 냉국은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부터 점차적으로 좀 예, 다른 진하게 하고 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약간 일찍하게 이렇게 아. 맞춰서 비위 부담을 줄여서 이 가을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 소화 네. 기능 저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전환 방식이
1: 그렇네요. 자연
0: 사실 하기가 쉽지요.
1: 네, 자연스러운 전환 방식이 좋겠죠. 이 말복은 여름의 끝이자 가을의 시작입니다. 말복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남은 한 해의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까?
0: 네, 사실 말복은 우리 여름이 마침 표이자 가을 양생이 시작점으로 네. 네, 사실 여름 내내 우리 죽들 때 이 열도 습기를 잘 풀어내고 네. 네, 소모된 기력과 진액을 회복해야 하고 네. 가을이 그 건조한 기온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만약 이 말복을 우리 방심하고 그냥 냉습 열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네. 가을에 우리 근성 기침 네. 그리고 비위도 허약하게 되고 네. 이 환절기에 감기가 예, 만성화되고 어떤 분은 감기 한 보름 한 달 내내 그냥 감기라 이렇게 네. 그 감기 증상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이쯤에 자라야 우리 겨울에도 이 기하 한습 질환으로 이렇게 심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우리 여름에 잘못하면 겨울에 꼭 병이 걸린다는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그 열독이가 빠지지 않으면 겨울에 가서도 그 열독이가 꼭 네. 지니까.
1: 네. 네.
0: 그래서 반대로 우리 이 말복에서 비위를 튼튼히 하고 폐도 윤보해서 이 면역력을 다지면 우리 가을, 겨울 각종 이 계절병도 예방할 수 있고
1: 네. 예,
0: 1년 중 이 후반기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말복 어떻게 보면 겨울도 길잖아요. 우리 네. 동부군은 더
1: 네.
0: 하니까.
1: 네. 네. 그렇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보통 그 시민들이 기억으로는 그 이 삼복철에 중약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0: 네, 그좀 그것도 저도 요즘에 환자들이 우리 또 병원들 환자들 좀 적어지고 있는데 다 네네. 여름이니까
1: 네네.
0: 하나는 여름에는 우리 그래서 밥 먹기도 맛이 없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중약은 쓰고 하니까 더 먹기 바쁘고
1: 네.
0: 그리고 삼복철에 중약을 안 먹는다는 예전부터 내려왔는데
1: 네.
0: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사실 지금의 우리 뭐 빙샹 이런 것도 없고 보관하기도
1: 네.
0: 바쁘고 그리고
1: 그렇죠.
0: 또 그쯤에는 이렇게 기계로 뭐 달여주는 기계도
1: 그렇죠.
0: 없고 다 번절 달여야 되잖아요.
1: 아,
0: 그러면
1: 맞습니다.
0: 더운 데다가 그 불 옆에서 중약을 달이고 있으면 땀이 더 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삼복에는 중약을 안 먹는다.
1: 네.

0: 말이니 맞는데 근데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사실 여름에 또 선발이 차고 네, 이런 분들은 맞죠. 사실 이쯤에 와서 네. 약을 써서 더 자기 몸이 기를 양기를 이 세우고 더 네. 좋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삼복에는 뜸 뜨는 것도
1: 그렇죠. 네.
0: 그런데 이것도 지금 어떤 분들은 좋다 하면 또 다 와서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체질 따라서 아. 평상시에도 그냥 뭐 왕성하고 예, 이 열 그 증상이 많은 사람들은 이쯤에 이 방법들이 다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 쉽게 추워하고 뭐 네. 많이 한기가 많은 이런 그리고 겨울에 쉽게 급해 기침 네. 겨울이면 감기 걸린 이런 분들이고요. 아. 이 삼복철이 와서 뜸도 좋고 그리고 우리 그 쌈후퇴 네. 네,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이 삼복절기를 계기로 우리 연변중기병원 주임중의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이 삼복, 중복, 말복 기간에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중복은 더위의 정점이고 말복은 더위의 끝이자 가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두 계절 사이에 서서 한여름의 마지막 시험을 견디며 동시에 가을을 준비합니다. 양생은 무더위를 억지로 막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고 말복 이후 서서히 기운을 거둬들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